6월의 마지막 날인 화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으로 장계현의 잊게 해줘 함께 들었습니다. 시간이 아깝다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해내려고 애쓰다가 마음만 급하고 정신만 산만해지죠. 특히 뭘 하든 휴대폰 만지작거리는 사람일수록 집중력이 뚝뚝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운전할 땐 운전에 집중하고 산책할 땐 우리의 호흡과 걸음에 집중하고 이렇게 하나에 집중하다 보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안정될 거예요. 이동구님께서 오늘은 6월 마지막이기도 하고 상반기 마지막이기도 하네요. 오, 그러네요. 반려견 산책하고 와서 지금부터는 오롯이 러브레터에 집중하려고요. 많이 덥네요. 모두 마무리 잘하는 하루 되세요 해주셨는데 네, 오늘도 진짜 상반기도 네 정리하는 그런 날이네요.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저는. 그래요. 권경성님께서는 저는 75세 화물용달 기사예요. 매일 9시가 되면 106.1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즐겨 듣는데 생전 처음 애들한테 물어서 사연을 보내는데 오, 소개될까 궁금합니다.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것이라서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권성경 오라버니 지금 문자 잘 도착했답니다. 오늘도 화이팅이요. 이동구님 그리고 권성경님 두 분에게 모두 햄버거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아니 벌써 6월 30일 올해의 절반이 지나가는 날인데요. 상반기 마무리 기분 좋게 하시도록

러브레터에서 특별 선물로 햄버거 세트 준비했습니다. 방송에 사연 소개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모두 50분에게 맛있는 햄버거 세트 선물로 드리니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명할 시간 없어. 1위로 타. 키움으로 타.
7: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7: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8: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잔이리의 내일은 해가 뜬다. 김동현님 신청곡이었습니다. 함께 들었네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 김규희님 사연 주셨습니다. 현미언니 축하해주세요. 저 드디어 그 힘들다는 국가시험 운전면허 1종 합격했어요. 크크. 오, 운전이 왜 그렇게 힘든 건지 3번 떨어지고 합격해서 그런지 너무 기쁘고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저 이제 면허 있는 여성입니다. 김규희님 축하. 축하해요. 그러네요. 국가시험. 그쵸?

그 일종을 따셨어요. 아, 잘하셨습니다. 축하해요. 오늘 햄버거 세트 특별히 네, 선물 마련했는데 햄버거 세트 드릴게요. 우. 최종현님께서는요. 오늘은 집에서 잠만 자는 대딩 아들 데리고 낚시 왔어요. 늘 혼자였는데 오늘은 아들이 옆에 있어 든든하고 대열을 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이팅! 네, 대학생 아드님은 그렇게 툴툴거리지 않고 그래도 그냥 따라갔나 봐요. 효자네요. 에휴, 또 이렇게 또 아드님 옆에 있다고 든든해 하시는 최종현님. 좋습니다. 돼요. 꼭 낚으실 겁니다. 햄버거 세트 역시 드릴게요. 2045님께서는요. 현미 언니, 6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자영업하는 저한테는 한 달을 마무리해야 하는 날인데 힘이 빠지네요. 아이고, 다음 달은 좋아지겠지요. 아침 일찍 업체 결제하고 커피 한잔하는 중이에요. 하트 뿅뿅뿅뿅뿅. 네. 하하, 그럼 2월 달은 좀, 네, 자영업 하시는 2045님, 그닥 좋은 결과가, 성과가 없었나 봐요. 그죠? 하반기는 기대해 봐야겠죠? 저도 응원해 드릴게요. 햄버거 세트 드리겠습니다. 0893님, 전미경의 남자는 속으로 운다 청해 주셨고요. 이정호님, 5772님, 이자연의 찰랑찰랑 청해 주셨네요. 이어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손강희님 사연이에요. 현미 언니, 물류회사에서 포장일을 하고 있어요. 선풍기로 더위를 식히면서 포장하고 있는데요. 덥지만 서로 의지하며 일하고 있는 비비수산 언니 동생들, 오늘도 고생 많다고 수고하라고 전해주세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요. 비비수산 지금 포장일 하시는 아, 손강희 씨를 비롯한 언니 동생분들 화이팅입니다. 손강희님 오늘 특별 선물 햄버거 세트 드릴게요. 2056님께서는요, 아침 일찍 나와서 우리 집 강아지 공이와 포도밭에서 순치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날씨가 서서히 더워지고 있네요. 저는 덥고 힘들지만 우리 공이는 좋아서 포도밭에서 뒹굴고 뛰고 좋아라 하네요. 공이 노는 것만 봐도 행복합니다. 현미님도 오늘 하루 좋은 날 되세요. 2056님, 아, 포도밭 네, 순치기 작업하고 계시군요. 아침 일찍 나와서 그래요. 이제 좀 전 이제 기온이 올라가는데 물 수시로 드시고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햄버거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8763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현미님. 매일 듣기만 하고 문자는 가끔밖에 못 보냅니다. 제가 청소하는 일을 해서 고무장갑을 벗었다 끼었다 하는 것이 복잡해서 문자를 자주 못 보내요. 그래서 문자가 서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글자라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더위에 건강 챙기시고 물도 많이 드시면서 좋은 방송 해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8763님, 사실 지금 일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시는 분들 많을 텐데, 맞아요. 제가 막 문자 보내달라고 지금 뭐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 저도 같이 하고 싶다고 막 조르는데, 문자 이렇게 한번 보내시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거 문자 보내느라고 고무장갑 벗으셨겠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이에요. 햄버거 세트 오늘 특별 선물 드릴게요. 저는 그저 그냥 황송할 따름입니다. 포도 순을 치시면서 또 한 번도 문자 안 보내보셨는데 자제분들한테 물어봐서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고 있는 거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신청곡도 주시잖아요. 정영철님 신청곡 정미애의 인생길 청해 주셨네요. 1492님께서는 패티김의 추억 속에 혼자 걸었네 청해 주셨어요. 오, 이어드릴게요.

지금을 살아가는 너와 나의 이야기. 그래도 인생. 오늘은 익명을 요청하신 애청자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을 때 아버지는 집을 나가셨습니다. 솔직히 엄마는 아버지가 집을 나간 후에 많이 우셨지만 저는 그런 엄마를 달래면서도 속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엄마랑 큰 소리로 다투고 때론 손찌검까지 하시는 아버지가 저는 어릴 때부터 늘 무섭고 미웠고 원망스러웠거든요.

이럴 바엔 차라리 아버지가 안 계시는 것이 엄마도 저도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정확하게 아버지가 떠난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일찌감치 철이 들어버린 저는 모든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딴 여자가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때부터 엄마와 저는 아버지 없이 더 씩씩하게 살았습니다. 엄마가 하는 미장원은 잘 되었고 저도 엄마의 미장원 일을 돕기도 하고 집안 살림도 도우면서 우리 모녀는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해서 돈을 벌었고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는데요. 아무 일 없이 평화롭던 일상에 갑자기 커다란 파문이 생겼습니다. 이미 예전에 없다고 생각했던 아버지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엄마에게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갔지만 착해 빠진 엄마는 사람 좋으신 시부모님과의 연을 끊지 못한 채 며느리 노릇을 해왔는데 결국 그것이 빌미가 돼서 다시 아버지라는 사람이 엄마를 찾아온 겁니다. 새 여자와 함께 필리핀 마닐라에 가서 산다는 얘기를 어렴풋이 들었었는데 무려 21년 만에 나타난 겁니다. 엄마는 말했습니다. 네 아빠가 많이 변했더라. 예전 같지 않아. 딴 사람이 됐어. 다 잘못했대.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우는데 불쌍하더라. 저는 엄마의 말이 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기운 넘칠 땐 딴 여자 좋다고 자식과 며느리, 자식과 마누라 버리고 떠나더니 나이 들고 기운 빠지니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이 도저히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호적 정리를 안 한 엄마한테도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라는 사람, 가장이라는 사람 없이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데 오히려 동정심 가득한 목소리로 저에게 아버지라는 사람이 저를 보고 싶어 한다고 말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엄마, 제정신이야? 나는 절대로 만날 생각도 없고 나한테는 아버지 같은 사람 없으니까 엄마나 실컷 만나든 만들 알아서 해. 근데 엄마는 속도 없어? 엄마는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아니 여기서 불쌍하다는 소리가 나와? 아버지란 사람에 대한 화풀이를 모두 엄마한테 쏟아붓고 전화를 끊었는데 부들부들 온몸이 떨려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엄마한테 몇 번 전화가 왔지만 엄마는 그래도 낳아준 아버지니까 인연을 아예 끊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남편과 아이도 데려와서 인사는 하라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엄마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결혼을 하긴 했지만 어떻게 자기를 버리고 떠난 남편을 딴 여자랑 외국으로 떠나버린 남자를 이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는 건가요? 아직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하소연을 해봅니다.

주현미의 Love Letter, 그래도 인생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서른도의 미움이었습니다. 아, 네. 2428님께서 나이 들면 조강지처 찾는다더니 진짜 그러네요. 어머니께서는 자식의 아버지라 연을 이어주고 싶으신가 봅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겠죠. 김은경님께서는 떠나버린 사람 뒤도 돌아보면 안 되죠. 에휴, 여자의 모성애라는 것이 하늘같이 높고 넓은 것에 눈물 나요. 아유, 네. 장영순님께서는 참 어이가 없네요. 나이가 드니 정신을 차렸나 봐요. 아내분 절대로 만나지 말고 받아주지 마세요. 이미요. 이미 받아줬대잖아요. 아이고. 아하. 정선희님께서는 나도 여자이지만 알 수가 없네요. 하지만 제가 딸이라면 안 봅니다. 절대. 단호하게. 네. 정선희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5728님께서는 사연자님이 제 85세 친정엄마의 사연 같아 가슴이 저립니다. 제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꿈에서도 만나고 싶지 않은 아버지입니다. 저는 안 봅니다. 지금요, 안 보시겠다고 하는 의견들이 엄청 많아요. 김말람님께서는 저의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연자님, 만나지 않아도 전 100% 이해합니다. 네, 그래요. 너무 오랫동안 쌓인 서름과 원망과 미움이기 때문에 이건 한 번에 풀릴 수 없는 것 같아요. 풀릴 수나 있을까요? 예. 근데 그건 어머니의 생각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머니한테는 너무 모진 말씀하지 마시고요. 뭐 어머니의 선택이니까 그건. 근데 이제 사연자님한테 강요하는 건 안 되죠. 네. 그건 어머니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아, 참. 어머니의 뭐 선택, 그리고 지금 사연자분의 선택. 저는 각각 존중합니다. 오늘 사연 주신 애청자님에겐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그리고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리고요.

오늘 6월의 마지막 날, 6월의 블랙박스 당첨자 발표하는 날입니다. 6월의 고급 블랙박스 받으실 두 분을 발표하는 시간. 6월에도 진심어린 사연들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중에서 블랙박스 첫 번째 주인공부터 소개해 드릴 건데요. 바로 6월 4일에 소개된 마미선님입니다. 완치되었던 암이 재발되었지만 가족들의 사랑과 도움으로 마음 굳게 먹고 치료받고 계신 이야기를 보내주셨는데요. 앞으로 빨리 회복되시도록 응원해드리면서 블랙박스 선물로 드리고요. 고급 블랙박스 받으실 두 번째 주인공은 6월 22일에 소개해드렸던 한상원님이에요. 아버지를 잃은 여자와 부모를 알지 못하는 남자가 만나서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아온 지 20년이라고 하셨고요. 아내분이 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항상 옆에서 아내분을 지켜주겠다는 사연을 잔잔하게 보내주셨죠. 그 사연에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었죠. 마미선님, 한상원님, 6월에 블랙박스 당첨자로 선정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러브레터 선물방 게시판에 고급 블랙박스 당첨됐다고 꼭 글 남겨주세요. 4289님 신청곡 주셨네요. 6월의 마지막 날에도 세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 7월이 되면 점점 더 비수기인데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러브레터 들으면서 힘을 내야죠. 흐흐. 언제나 힘을 주고 화이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민의 지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어요. 아, 세탁. 네, 세탁. 아, 그래요. 맞아요. 여름엔 좀 세탁물 맡기기로 좀 뜸하긴 하죠. 그래도 힘내시면서 오히려 4289님 좀 조금 한가하면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조금 쉰다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기운 내시고요. 오늘 특별 선물 햄버거 세트도 드리고 신청해 주신 박상민의 지중해도 지금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1: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2: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2: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2: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3: 유동 골뱅이.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4836님. 사연 주셨어요. 저는 70대 배송기사입니다. 지금 포천에서 연세대 앞까지 배달 가고 있슈. 정겨운 옛 노래들을 들려주니 추억이 새록새록 솟아납니다. 저도 처음 문자 보내봅니다. 햄버거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올 할망구가 좋아합니다. 아유, 로맨티스트. 네. 아내분을 위해서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햄버거 세트 두 개 드릴게요. 별로 안 좋아하신다 그랬는데 두 분이서 같이 드시면 맛있게, 네, 드실 거예요. 함께 드세요. 8367님께서는요. 현미님 안녕하세요. 드디어

이제는 찰옥수수의 계절이 왔습니다. 청취자분들 달콤하고 쫀득한 찰옥수수 많이 사서 드셔요 해주셨네요. 찰옥수수요. 초당 옥수수. 네. 한참이었는데 이제 찰옥수수가 드디어 나왔네요. 아직 저는 못 봤는데 찾아서 사 먹겠습니다. 옥수수 농사하시나 봐요. 8367님 화이팅. 햄버거 세트 드릴게요. 김양의 흥부자 1부 끝곡으로 네, 같이 들어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고요.

0: 안녕하세요.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 고령자 친화기업 설립을 지원하는데요. 60세 이상 고령자를 다수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3억 원까지. 지속 성장하는 기업 운영에 중요한 마중물이 되겠죠.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고령자 친화기업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문의 1833-7128.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KBS Happy FM.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과 충청 내륙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요. 작업하는 곳도 많아졌으니까 안전하게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영동 부근에서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칠곡 분기점 부근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4차로 잘 피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당진 대전고속도로 당진 쪽으로 가신다면 공주 휴게소 부근의 정체를 예상하셔야겠습니다. 2차로에서 비탈면 보완 작업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이고요. 창녕 분기점에서 내서 분기점 쪽으로 청소 작업 이동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작업

구간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남산 1호 터널 도심 쪽으로 작업 여파를 받고 있는데요. 한남일 고가차도에서 터널 요금소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에도 응가은, 거꾸로에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사랑하기 때문에
5: KBS
0: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주현미의 Love Letter 2부 첫 곡으로요. 예민의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함께 들었는데요. 박미현님께서 엽서로 이렇게 신청해 주신 노래예요. 경북 울진군에 계신 박미현님이 안녕하세요 현미언니. 매일 상큼 목소리로 일상에 위로가 되는 방송 감사합니다. 저는 아이 둘을 둔 왕 애청자인데요. 하루도 빠짐없이 집안일 씨름하며 러브레터 방송을 듣다 보면 아름다운 사연에 공감하며 미소가 지어지고 행복해질 때가 많아요. 러브레터 듣고 계시는 팔순의 엄마가 요즘 농사일로 힘들어 하시는데요. 엄마 늘 고맙고 사랑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이렇게 꼭 전해주세요 하시면서 신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아유, 어머니도 러브레터 방송 듣고 계신가 봐요. 그쵸. 지금 농사일 젊은 사람들도 힘든데 어머니, 네, 그렇군요. 박미현 님이 어머니 늘 고맙고 사랑한답니다. 건강하세요. 오늘 햄버거 세트 드리는 날이에요. 박미현 님 햄버거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오늘 6월의 마지막 날 상반기를 힘차게 마무리하시도록 맛있는 햄버거 세트 모두 50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요? 소식 전해주시고요. 또 러브레터에서 듣고 싶은 추억의 노래만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방송에 소개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햄버거 세트 당첨되실 수 있으니까요. 2부에서도 계속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콩은 무료예요. 그럼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간편한 요리 필수템 마늘나라에서 캔시머 깐마늘. 잠이 바뀌면 달라지는 아침,

0: 된장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원용덕 의성 흑마늘 영농 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 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 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 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 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8: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7: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8: 나를 찾아.
9: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공광규 시인의 얼굴 반찬입니다. 옛날 밥상 머리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이 있었고 어머니, 아버지 얼굴과 형과 동생과 누나의 얼굴이 맛있게 놓여 있었습니다. 가끔 이웃집 아저씨와 아주머니, 먼 친척들이 와서 밥상 머리에 간식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외지에 나가 사는 고모와 삼촌이 외식처럼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얼굴들이 풀잎 반찬과 잘 어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새벽 밥상 머리에는 고기 반찬이 가득한 늦은 저녁 밥상 머리에는 아들도 딸도 아내도 없습니다. 모두 밥을 사료처럼 퍼넣고 직장으로, 학교로, 동창회로 나간 것입니다. 밥상 머리에 얼굴 반찬이 없으니 인생에 재미라는 영양가가 없습니다.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강승모의 외로워 마세요였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서는 공광규 시인의 얼굴 반찬 함께 했는데요. 혼자 밥 먹는 게 편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함께 먹는 밥이 제일 맛있죠. 그냥 양푼에 밥 쓱쓱 비벼놓고 먹어도 고기 반찬 없는 나물 반찬 뿐이더라도 같이 얘기하고 하하호호 깔깔거리면서 먹다 보면 그렇게 네 즐거운 얼굴이 가장 맛있는 반찬이었네요. 1354님 사연 주셨습니다. 현미 언니, 요즘은 제가 쉬고 있어서 지금 부산에서 제 고향 거문도에 가고 있어요. 내일 엄마 생신이거든요. 제 고향 거문도에서 좋은 공기 마시고 힐링하고 잘 다녀올게요. 지금은 배 안에서 푸른 바다 보면서 문자 남겨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아, 이렇게 바다 위에서 고향 가시는 길. 네, 문자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리고요. 내일이라고 그랬는데 푹 쉬다 엄마 밥도 먹고 그러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오늘 특별 선물 햄버거 세트 드릴게요. 이장진님 사연은요. 안녕하세요. 저희에게는 힘들었던 6월이 지나가고 있네요. 저는 대상포진으로 6월을 보내고 남편은 장염에 어지럼증 그리고 오늘은 간 초음파 검사까지 받습니다. 이렇게 한 달을 병원만 다니다 마무리하는 듯 합니다. 그래도 늘 한결같이 편안한 목소리로 위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러브레터는 우리 부부 최애 방송인데 처음 참여해 보아요. 지금 간 초음파 받으러 예약한 병원에 가는 길입니다. 현미님 이하 모든 분들 반드시 건강하고 행복해지세요. 오호, 이렇게 사연 주셨어요. 이장진님, 오늘 초음파 검사는 어려운 검사가 아니니까 그래도 잘 받으시고요. 별일 없으실 겁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햄버거 세트 대신 흑염소 스틱형 진액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민님, 전용록 윤시네의 연민 청해 주셨고요. 8093님께서는 한혜진 박구윤의 그대라서 신청해 주셨고 권상호님, 황진수님, 0442님 그 외 많은 분들께서는 조영남, 김종환의 사랑을 위하여 청해 주셨어요. 오늘 이렇게 듀엣곡만 모아서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0: 달콤한 아침 주현미의 러브레터.
1: 주현미의 러브레터. 네. 1515님 사연입니다. 이렇게 더운데 회사 팀장님이 사고 나서 허리를 다쳤어요. 저런. 병문안 갔더니 팀장님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다고 서서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환자는 세워두고 저희들은 앉아있다가 왔네요. 웃으면 안 되는데 그 상황이 웃겨서 참느라 혼났습니다. 평소에 절대 운동 안 하시는 팀장님인데 아이고 팀장님 어여 쾌차하시고 앞으로는 운동도 좀 하세요. 아니 허리 그래도 좀 계속 치료는 하셔야 될 것 같죠? 그죠 팀장님? 네 빨리 나으시기 바랍니다. 1515님 햄버거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9090님, 어? 현민우님, 저는 동물복지 유정란 농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전주에 납품하러 가고 있습니다. 동물복지 유정란, 저도 그거 이렇게, 사서 먹는데, 아, 이렇게 키우는군요. 지금 사진을 보내주셨거든요. 닭들. 정말 자유롭게 이렇게 케이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풀어놓고 참 동물복지 유정란 맛있죠? 9090님 닭들이 참 사랑스러운데요. 오늘 햄버거 세트 드리는 날인데 저는 햄버거 세트 드릴게요. 5045님께서는요. 현민우님 안녕하세요. 저는 러브레터를 애청하는 화물차 기사랍니다. 지난 주말에 제가 어디서 뭘 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소식 알려드릴게요. 지인과 태안 신진도에서 보트 낚시로 맛있는 물고기를 잡았는데 자랑 좀 할게요. 저만 먹어서 죄송합니다. 아유, 사투도 보내주시고 이 맛에 삽니다 하셨는데요. 사진 보내주셨어요. 역시. 아니 잡은 고기들을 바닥에 쭉 이렇게 펼쳐놨는데 아니 이게 몇 마리랍니까? 많이 잡으셨네요. 아유 제가 궁금해 하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소식 주셔서 고맙습니다. 물고기 사진 아유 네 좋아요. 5045님 오늘 햄버거 세트 드리는 날이에요. 햄버거 세트 드릴게요. 7465님께서는 서울 북부 운수에서 근무하는 버스 승무원입니다. 오전반 근무 때는 늘 현민우님 방송 듣고 있습니다. 우리 북부 운수 기사님들 항상 안전 운행하시길 기원합니다. 역시 뒤에 하트를 쭉 보내주셨어요. 네, 저도 북부 운수 네 기사님들 항상 안전 운전 화이팅! 응원합니다. 7465님 사연 주신 7465님께 햄버거 세트 드릴게요. 6511님께서는요. 짧게 쉬는 시간에 후딱 문자 보냅니다. 오 고마워요. 60 넘은 청춘의 할매들이 열심히 땀 흘리며 열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햄버거 하나 보내주시면 햄버거 하나를 4명이 4분의 1로 똑같이 나누어 만나게 묵을게요. 항상 현미님 사랑합니다. 아 하트를 뒤에 이렇게 몇 개나 보내신 거예요. 쭉 네 보내주셨는데 네 분이서 일하세요. 청춘의 할매들이라고 하셨는데 60 넘으면 청춘의 할매들인가요? 저랑 비슷하신 거 아닐까요? 저도 끼워주시는 건가요? 네 네 분이서 일하시는데 네 분이 드시려면 햄버거 세트 말고요. 치킨 세트 보내드릴게요. 아셨죠? 함께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5032님 현철의 청춘을 돌려다오 정해주셨습니다. 한상윤님께서는 신유의 시계판을 정해주셨는데요. 신청곡 주신 두 분에게도 햄버거 세트 드릴게요.

보석 같은 우리 가요사의 명곡들을 다시 만나봅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펄 시스터즈가 등장해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을 때, 쌍둥이 자매인 바니걸스가 등장해서 귀여운 외모와 목소리로 사랑받았는데요. 이렇게 펄 시스터즈와 바니걸스까지 인기를 모으면서 1970년대 우리 가요계엔 여러 친자매 그룹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30분 간격으로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 자매로 릴리 시스터즈도 있었고요. 허스키한 목소리로 사랑받았던 쌍둥이 자매 그룹 숙자매도 있었는데요. 친자매 3명이 팀을 만들어서 활동하면서 사랑받았던 그룹이 바로 쿨 시스터즈예요. 미8군 무대에서 활동하던 이길교, 이영교, 이은교, 연년생 세 자매는 1974년에 작곡가 김학송 씨에게 발탁되어서 앨범을 내게 되었는데요. 가수로서 시원하게 성공하라는 의미로 쿨 시스터즈라는 이름을 지어서 활동하게 됩니다. 쿨 시스터즈는 데뷔하자마자 경쾌한 멜로디와 재기 발랄한 가사가 특징인 노래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로 잘 알려진 왜 그랬을까로 많은 인기를 모았고요. KBS 라디오의 장수 드라마로 인기 높았던 즐거운 우리 집의 주제가를 불러서 전 국민이 아침 출근길에 출근 전에 쿨 시스터즈의 주제가를 듣고 집을 나섰는데요. 외국 이름을 우리말로 바꾸는 운동이 펼쳐지면서 바니걸스는 토끼소녀로, 릴리 시스터즈는 백합자매로 이름을 바꿀 때 쿨 시스터즈는 마땅한 이름이 없어서 도토리 자매로 이름을 바꿔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다른 걸그룹들이 그랬던 것처럼 쿨 시스터즈도 멤버들이 결혼을 하면서 활동을 중단하게 되고 해체되었는데요. 예전에 쿨 시스터즈의 노래를 기억하고 사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랜만에 반가운 목소리 만나볼 거예요. 쿨 시스터즈를 발탁했던 김학송 씨가 작사 작곡한 1974년 발표곡 믿어도 될까요? 오래돼서 더 좋은 우리들의 명곡 지금부터 함께 감상해 봅니다.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주현미의 러브레터. 252597님 사연입니다. 여기는 강원도 인제군 원통입니다. 남편이 퇴직하고 김포와 원통을 오가며 농사를 짓는 60대 부부입니다. 큰 농사는 아니고 우리 가족이 먹을 만큼과 친인척과 지인들 나눠줄 만큼만 짓고 있어요. 나눠주는 기쁨과 우리 부부의 건강을 위해 올해도 열심히 농사 지을게요. 현미 언니 방송으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하셨어요. 아니 근데 김포와 원통을 오가면서 농사를 지으신다고요? 좀 먼 길 아닌가요? 아유 부지런하시네요. 주위 분들이 아주 행복하시겠어요. 더위 먹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오늘 햄버거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0523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현미 언니. 창원에 살고 있는 50살 여자입니다. 50살 여자. 네, 저는 영업 일을 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거래처 가는 길에 항상 러브레터 잘 듣고 있답니다. 안정감 주는 편안한 현미 언니 목소리로 일을 시작할 수 있어서 늘 감사드려요. 지금은 거래처 앞에 주차하고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아, 영업일 하세요. 여자분이 영업일 하시면은 엄청 이 참 그 대인관계 이런 걸 잘 하시나 봐요. 멋진데요? 0523님, 오늘 햄버거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6월 30일 6월 마지막 날 상반기 정리하는 날 러브레터에서 준비한 마지막 곡은 전유진의 달맞이 꽃입니다. 오늘 특별 선물 햄버거 세트 당첨되신 50분의 명단은 잠시 후에 러브레터 홈페이지 선물방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월의 마지막 날 알차게 마무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새로운 7월의 첫날 반갑게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둔내 부근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1차로와 2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km 구간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장수 부근에서도 사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일산 쪽 1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소래터널 부근부터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수원 부근의 지체는 작업 때문이고요. 달래 내에서 반포 쪽의 정체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문은 구리 쪽으로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한남대교 부근 작업으로 막히던 구간에서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반포대교 부근의 사고는 정리가 됐는데 가양대교 부근부터 긴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 보니까 여의하류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고장난 차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반포에서 성수대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2: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0: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건물이 밀집돼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웰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자, 다올림이 주셨는데요. G-Park 태국 가서 무에타이 할 때 킥을 진짜 잘 차시던데 청춘이네요. 아, 한명수 보셨군요. 예, 아침마다 저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무겁고 에어컨만 켜면 코가 맹맹하고 베개 자국은 오후가 돼도 그대로지만 아프니까 청춘 맞습니다. 예, 해야죠. 내가 무에타이 안 하면 남이 한다. 발차기 더 잘한다. 앓는 소리 꿀꺽 삼키고 박명수의 라디오쇼 오늘도 힘차게 생방송으로 출발합니다. 예전 유로댄스 같은데요. 오렌지 캐러멜의 노래입니다.

0: 박명수의 라디오쇼 신나는 댄스 뮤직으로 예, 화요일순서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너무 더워요. 이 정도면 방콕 날씨 아닌가요? 라고 우리 장유인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 눈이 안 보이냐. 우리 동네 동해안이 시원해서 아직 에어컨 커버도 안 벗겼어요. 라고 경란님 보내주셨습니다. 부럽네요. 발차기라뇨. 전 다리가 허리 위로 올라가지도 않아요. 라고 이정희님. 스트레칭 한 스트레칭. 방콕 노래 들으니까 어디론가 휘릭 떠나고 싶네요. 라고 김은나님. 지금 방콕 가면 죽어요, 죽어. 진짜 얼마나 더운 줄 아세요? 아, 너무 덥습니다. 예. 어제, 우리 저, 나영석, 우리 PD님이 함께하는 시보야 채널이랑, 예, 콜라보로 이렇게 라이브를, 라이브가 아니고 이제 콜라보로 함께 이렇게 방송을 좀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오후에 막 상암동 뛰어다니고 했는데, 우리 많은 우리 저 하와수와 또 시보야 우리 또, 애청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또 그러니까 가족 여러분들이 함께 많이 도와주시고 하셔가지고 추격전을 굉장히 재밌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또 김태호 PD랑만 하다가 나영석 PD랑 하니까 참 좋더라. 네, 알겠습니다. 김태호 PD 안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화요일에는 모발 퀴즈쇼 함께합니다. 애청자의 동반자 애동, 예, 퀴즈계 귀염둥이 우리 김태진과 함께합니다. 퀴즈 풀고 상식 쌓고 알찬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태진 씨 오셨나요? 예, 예, 와야죠. 일 이거밖에 없는데 와야죠. 자, 만 번째, 이만 번째로 딱딱 끊어서 접이식 조교기 선물로 보내드릴 거예요. 문자번호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요. 태진, 김태진 씨 모시겠습니다.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3: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4: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5: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6: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5: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6: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5: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건 불고 모르는 건 얻어가는 알찬 시간입니다. 태진 김태진과 함께하는 모발 퀴즈 쇼. 자, 퀴즈계 귀염둥이 퀴기 김태진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0: 자, 오늘로 2026년 상반기가 끝납니다. 와, 6개월이.
1: 아, 네.
0: 야, 어떡하냐 이제.
1: 아, 벌써 상반기가 끝나네요.
0: 어떻게 좀 만족합니까?
1: 올해 뭐 어떤 거요?
0: 상반기 어떻게 잘 보낸 것 같아요?
1: 아, 제 개인적으로요. 예, 예. 아, 뭐 저는 뭐 늘 만족하고 사는데 네. 제가 4년에 한 번씩 월드컵 기다리다가 예. 아, 이번에 너무 큰 실망을 해서 제가 선수도 아닌데 이 충격에서 지금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0: 좀 여러분 좀 월드컵 좀 보면서 네네. 응원하고 네. 아, 또 이렇게 일도 많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1: 그렇죠. 예. 행사가 많죠.
0: 예. 디제잉 파티도 예. 있고 막 같이 응원전 있는데 다 날라갔습니다 지금. 예. 어휴.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 네.
0: 우리 선수들이 좀 기가 좀
1: 아, 그러니까 뭐 선수들은 저는 정말 아유. 여전히 응원하고 예. 너무 자랑스럽고 그렇습니다. 예.
0: 그렇죠. 당연하죠. 네네. 선수들은 아, 기분이 안 좋겠지만 네. 예. 우리는 또 미래를 보고 또 가야 되니까
1: 맞습니다.
0: 예. 예. 기운들 내시고요. 예.
1: 그래요.
0: 최고였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예. 선수들 네, 사랑합니다.
0: 예. 선수들 최고였습니다.
1: 최고였습니다. 진짜.
0: 여기까지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모발 퀴즈쇼 어떤 시간인지 소개해 주세요.
1: 네. 재미와 상식, 행운이 함께하는 시간이죠. 바람잡이 퀴즈, 청취자 퀴즈, 음악 듣기 평가, 3단계 고스톱 퀴즈까지 다양하게 오늘도 준비해 봤고요. 고스톱 퀴즈는 문자로 미리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연예인이나 유명인으로 저희를 낚아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배우 소지섭입니다. 명수형님, 무한도전에서 같이 불장난 댄스 춘 거 기억나시죠? 드라마 홍보하고 싶은데 전화 주세요. 이러면 저희가 진짜 전화 걸 수 있거든요.
0: 제가 소지섭 씨한테 처음 보고 광서봐.
1: 아, 정말요?
0: 광서, 예, 무도할 때 아, 예,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예, 예, 예.
1: 광서.
0: 야, 김 부장. 잘 보고 있어, 김 부장. 어.
1: 연락 주세요.
0: 예, 연락 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라운드 바로 시작해 볼까요?
1: 모발 바람잡이 퀴즈. 자, 어제 전설의 고수 코너에서는요. 그러시구나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은 대한 외국인 크리스티나 씨가 출연을 했죠.
0: 너무 재밌었어요.
1: 박명수 씨가
0: 아, 너무 웃겼어요. 진짜. 예.
1: 이탈리아에 잘생긴 남자들이 많은데 나는 그러면 이탈리아에 가면 어느 정도 급이냐라고 묻자 크리스티나 씨는 이렇게 조언했죠. 이대로는 어려워요. 이것을 올려야 돼요. 문제입니다. 박명수 씨가 무엇을 올려야지 잘생겨 보이는 걸까요? 1번
0: 힙,
1: 2번
0: 속눈썹,
1: 3번
0: 앞머리,
1: 4번
0: 간치수.
1: 자, 힙이냐 속눈썹이냐 앞머리냐 그리고
0: 간치수,
1: 이 중에 뭘 올려야 박명수 씨가 이탈리아 가면 통할까요? 정답은요,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10분 추첨해서 우와 오늘 대박 10만 원 상당의 뷰티 오우.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총 100만 원어치.
0: 대박이네. 어우, 10만 원이 좋네.
1: 청취율 조사 기간 아직 아니죠?
0: 아닌데도 이 정도면 청취율 조사 기간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1: 대박. 많이 네. 보내주세요.
0: 청취율 조사 기간 현찰 뿌리겠네.
1: 대단하네요.
0: 예, 와. 예, 예.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리겠습니다. 자, 동방신기의 아우, 축구만 여기 뭐 열받아 죽겠네.
1: 뭐죠?
0: 동 축구만 생각하면 열받아 죽겠다고.
1: 예.
0: 동 아우, 아직도 일본 졌지?
1: 예.
0: 다행이다. 그래도.
1: 아, 그래도
0: 좀 다행이에요. 예, 예. 좀
1: 그런 마음이 있긴 했어요. 예, 예, 예.
0: 동방신기의 노래입니다. 네. 예. 우리 대표 선수들에게 주문을 좀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힘내라고요.
1: 파이팅!
0: 주문!

0: 아 좋다. 예,
1: 아, 노래
0: 좋아요.
1: 진짜 명곡이네. 예, 예. 네. 왜요?
0: 저기 전화기 하셨잖아요.
1: 예? 아 들으면서 아, 그렇습니다. 예, 잠시 업무 좀 봤습니다.
0: 방송 중에 좀 이렇게 네. 신경 좀 써주세요. 예,
1: 정말
0: 전쟁터예요 지금.
1: 알겠습니다. 예, 예. 아무것도 못하겠네.
0: 자 모발 퀴즈쇼 예, 정답 네. 알려주시죠.
2: 크리스티나 씨의 조언에 따르면 박명수 씨가 앞머리를 올리면 잘생겨 예.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3번 앞머리가 정답이고요.
0: 예. 일부러 젊어 보이려고 앞머리 내렸는데
1: 올려야 된다.
0: 앞머리를 거들라고
1: 이탈리아 스타일은
0: 그렇다. 거들라고 머리 심었냐고. 예. 예, 예.
2: 아무튼 정답 받으실 분들 10만 원 상당의 뷰티 상품과 받으실 10분을 저희가 방송 끝나면 라디오쇼 홈페이지 선곡표 예, 예, 게시판에 예, 예. 올려둘게요.
0: 뭘 올리면은
2: 인기가 많을까요? 잘생겨 보일까요?
0: 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앞머리였잖아요.
2: 네.
0: 예, 우두머리 보내주죠. 우두머리.
2: 아, 우두머리.
0: 우두머리 재밌다. 예.
2: 안수연님. 우두머리.
0: 우두머리 그리고 네. 두물머리는 뭐예요? 두물머리.
2: 양평 두물머리.
0: 두물머리.
2: 관광지.
0: 예. 네. 전경수 그다음에 우두머리 두 분께
2: 안수연님.
0: 아 저희가 선물 하나 드릴까요? 예. 네. 피로 회복 발패치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 아 좋습니다.
0: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2: 자, 아,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볼게요. 음악 듣기 평가 시간이고요. 저희가 지금부터 어떤 가요의 일부분을 3단계로 각각 나눠서 아주 짧게 들려드릴 겁니다. 노래가 무엇인지 가수와 노래 제목 정확히 맞춰주시면 되고요. 출제자 김세스라 PD의 힌트가 있습니다. 이게 0단계 힌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힌트는 다 아는 용어인데 뜻을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겠어요.
0: 에?
2: 이게 힌트예요. 어떤 곡일까요? 전화를 저희에게 걸어주세요. 02761-1812, 02761-1813 두 개의 번호고 만약에 1단계에서 맞히면 선물 3개입니다.
0: 자, 그 힌트 다시 한번 줘보세요.
2: 다 아는 영어인데
0: 예.
2: 뜻을 말하라고 하면 대답을 못하겠어요.
0: 그러네 진짜. 정답 보니까 그러네.
2: 저도 자,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0: 다 아는 영어 단어인데 막상 그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모른다 이거예요.
2: 그렇죠.
0: 자 지금 문제 노래가 나가지도 않았고 힌트가 근데 전화가 옵니다.
2: 진짜네.
0: 왜? 크게 먹으려고. 만약에 그냥 맞추면 선물 5개 드려요. 5개.
2: 진짜요?
0: 크게 먹으려고.
2: 와.
0: 이게 이제 주식으로 얘기하면 그거죠. 뭐라고 그러지? 예. 주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바로 이제 치고 이제 먹으려고.
2: 아니, 너무 안 좋은 예. 습관 아닌가요?
0: 단타.
2: 단타로?
0: 단타 치려고
2: 네, 그러는데. 네, 받아보죠.
0: 그럼 안 돼요. 첫 번째 전화입니다.
3: 예. 자.
2: 말씀하세요.
0: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예. 지금 저 연결됐거든요.
2: 볼륨 꺼주시고요.
3: 네.
0: 네. 정답 얘기해보세요. 네. 뭐예요, 정답이?
3: 네, 찍을게요. 소녀시대 오야.
0: 오. 예,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3: 와. 오빠를 사랑해.
0: 그 오빠가 누구예요?
3: 박명수.
2: 아, 약간 고민하신 것 같은데? 예, 예. 딩동댕 누르려고.
0: 약간 좀, 예, 예. 예. 자, 틀렸고. 다음 전화 또, 전화 네. 또 있어요? 한 통만 더 받아볼게요. 연결해 주세요. 아, 그만할까요?
2: 아, 예, 네.
0: 예, 알겠습니다. 예.
2: 오는 뭐, 우리가 다 아는 뜻 아니에요?
0: 예,
2: 오.
0: 예, 그렇죠.
2: 예, 감탄사.
0: 한 통 더 연결해 볼게요. 자, 연결. 여보세요?
4: 아, 여보세요?
0: 아, 반갑습니다.
4: 네, 네, 안녕하세요. 저.
0: 네.
2: 말씀하세요?
0: 예?
4: 아모르 파티 김현자.
0: 아모르 파티. 아모르가 뭔지 모른다 이거죠?
2: 아모르 파티.
0: 일리가 있는데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4: 아모르 파티
0: 띠리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심야 방송처럼 하시면 어떡해. 11시 20분인데. 아,
2: 텐션
0: 좀
2: 텐션.
0: 올려 좀 올려 주면. 네,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올려 주세요. 여보세요?
5: 뉴진스의 OMG요.
0: 예, 알겠습니다.
2: 네. 아, ASMR 하시는 줄 알았어요.
0: 자, 네. 그 한번 불러 볼까요? 시작.
5: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0: 그러면은 생각하시면 전화 다시 한번 주세요.
2: 네.
0: 그리고 저 이금희의 저기 그쪽 전화하세요. 이렇게 너무 11시에 안 맞는 분이었어요.
2: 어, 사랑하기 좋은 날.
0: 깜짝 놀랐어요. 네네. 지금. 네. 잘 자연 줄 알았어요. 지금. 이금 예.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네. 첫 번째 힌트 나갑니다.
2: 가보죠.
0: 첫 번째 힌트에서 맞추시면 선물 3개예요. 77가지 중에서 첫 번째 힌트 나갑니다.
2: 짠나. 조혜린 씨 아니에요, 조혜린 씨.
0: 짠나, 그래, 짠나.
2: 아니, 뭐지?
0: 머리, 아, 그거는 조혜린이 아니고.
2: 예.
0: 누구지? 개그맨. 우리, 아, 그래, 짠나, 짠나. 이게, 예. 아, 다시 한번 해볼까? 예, 예.
2: 짠나. 아, 이게 뭐지?
0: 조혜린이네. 그래, 짠나.
2: 아,
0: 김준호 씨, 준호 씨.
2: 아, 김준호 씨, 김준호 씨.
0: 우리 준호 씨 진짜 네네. 착하고 정말 열심히 살고 자라. 예의 있고 너무 좋으신데.
2: 이거 맞힐 분이 계실까요?
0: 짠나.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볼까요?
3: G드래곤 하트브레이크.
2: 오! G드래곤의 하트브레이커.
0: 불러보세요. 시작.
3: 요마하하하하하 브레이커. 내가 뭘
2: 예, 틀렸어요.
0: 알겠습니다. 예, 예, 아니었고요.
2: 아닙니다.
0: 자, 저희는 꼭 노래 시킵니다. 이거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제 두 번째 전화입니다. 자, 여보세요. 연결됐고요. 저 정답 뭐예요?
6: 말씀. 아, 예, 힌트 듣고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예.
0: 여보세요.
6: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0: 아, 잠깐만, 잠깐만.
2: 소중한 기회를
0: 왜 방송국 전화하신 거예요?
6: 네, 힌트 듣고 맞춰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나.
0: 그러면 생각이 나면 전화해야지. 왜 전화하신 거예요, 저한테?
6: 아, 음악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0: 모르면은 전화하지 마. 왜 전화해요?
2: 왜 발신 버튼을 누르셨냐?
0: 아니, 다른 사람들한테 길을 못 드리잖아요. 사과하세요.
6: 네, 죄송합니다.
0: 애창곡이 뭐예요, 애창곡? 애창곡이, 예.
6: 저기.
0: 그만할게요.
6: 아, 예, 네, 죄송합니다. 예.
0: 앞으로 조심하세요. 예,
2: 준비가 안 되게
0: 해서. 예, 조심하세요. 진짜 가만히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6: 네, 네, 네.
0: 예,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요.
7: 이효리 치리치리뱅뱅.
2: 이효리의 치리치리뱅뱅.
0: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7: 치리치리뱅뱅. 치리치리뱅뱅.
0: 장난해요 지금? 전국 방송에서 웃지 마세요. 제대로 난... 한번 해보세요. 시작.
7: 치리치리뱅뱅. 치리치리뱅뱅.
0: 아이고, 정답입니다!
2: 와, 뭐야, 진짜 어떻게 놀랐어요. 어떻게 맞추셨지?
0: 이거 어떻게 맞췄어요?
2: 1단계에서?
0: 이거 어떻게 맞췄어요?
7: 오, 그 랩하는 부분.
2: 오.
0: 자, 잠깐만 전화 들고 계세요.
2: 잠시만요.
0: 자, 2단계 들어보, 2단계 들어보, 2단계.
2: 아, 이거.
0: Everybody, 진짜, London Night! 이거 아니에요?
2: 맘먹고 어렵게 내셨는데요?
0: 되게 모르겠어요.
2: 진짜 모르겠다.
0: 2단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Everybody, London Night! 이거 다 아니에요? 3단계요?
2: 아. 그래요. 야, 3단계는 알겠지만 1단계, 2단계는 맞추신 게 대단합니다.
0: 예, 효리야, 전화 좀 받아라. 왜 전화 안 받냐? 얘는 전화가 아유, 그럼 안 되는데.
2: 치티치티 뱅뱅, 치리치리 예, 뱅뱅. 예, 예, 무슨 뜻인지 예. 잘 모르죠.
0: 나 모르겠는데. 이게 예. 뭐 이게 뭔 뜻이에요? 저 전화 받으신 분 여보세요?
8: 네.
0: 이게 뭔 뜻이에요? 치티치티 뱅뱅이?
8: 모르겠습니다.
0: 제가 알려드릴게요.
2: 예.
0: 띠띠빵빵이에요.
2: 아.
0: 아시겠죠?

0: 자동차 네. 그 소리구나.
1: 어떤 일 하세요?
2: 아, 그냥 회사 다녀요.
1: 그냥 다니시면 즐겁게 다니셔야죠.
2: 네.
1: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2: 네.
1: 진짜.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0: 다 그래요. 자, 예, 예.
1: 아, 1번부터 77번 중 선물 3개 보세요.
0: 오랜만에 3개인데요?
1: 3개.
2: 1번. 77번.
1: 잠깐만. 1번 타르트 세트 몇 번이요?
2: 77.
1: 야, 수제 요거트.
0: 와, 먹을 뻑 터졌다.
2: 50번.
1: 고깃집 고깃집 이용권.
0: 와, 대박.
2: 감사합니다.
0: 디저트부터 메인 식사까지 예, 예. 싹 다.
2: 잘 먹을게요.
1: 타르트, 수제 요거트,
0: 고기.
1: 고깃집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예.
1: 고깃집에 누구랑 같이 가실 거예요?
2: 남편이랑요.
1: 네, 남편도 회사 이렇게 다니는 거 싫어하는 거 알고 계세요?
2: 네.
1: 뭐래요, 남편은?
2: 네, 그쪽도 싫어하더라고요.
0: 아, 서로.
1: 집에 안에 여유가 있군요. 좀.
2: 아니요.
1: 그럼 정신 차리고 다니세요.
2: 네, 잘 먹을게요.
1: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0: 네. 자, 전화 끊지 마시고요.
1: 전화 끊지
0: 네.
1: 마시고 주소 알려주세요.
2: 네.
1: 자, 그러면 이 노래를 듣죠.
0: 좋습니다.
1: 이효리의 치티치티뱅뱅 띠띠빵빵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공간 코디는 코디너.
4: 공간 만들기 코디너.
5: 코디너.
4: 공간 연출도 코디너.
5: 코디너.
4: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3: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4: 코디너.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다음 전화 여보세요?
8: 정답. 핑크 노노노.
7: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8: 혼자가 아니야. 노노노.
9: 정답이에요.
7: 정답입니다. 1번부터 73번까지 중에서 3개 고르세요.
9: 10번.
7: 피자 쿠폰. 방금요. 죄송한데 조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쪽이 DJ 같잖아요.
8: 17번.
7: 홍삼 세트.
9: 홍삼.
8: 아이고 좋네요.
7: 하지 말라니까 그거.
8: 아 죄송합니다. 64번.
10: 64. 오. 뭐야?
7: 압박 스타킹. 오. 70까지 선물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0: 박명수의 라디오쇼 출발.
7: 네. 2부가 시작이 됐고요.
10: 네.
7: 태진 김태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2부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될까요?
10: 2부는 고스톱 퀴즈로 함께합니다. 네. 치킨 상품권 걸려있는 1단계 OX 퀴즈, 그리고 문화 상품권 10만 원이 걸려있는 2단계 객관식 퀴즈,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이 걸려있는 3단계 주관식 퀴즈로 함께하고요.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고 아니면 스톱 결정하시면 됩니다. 고 외쳐서 다음 문제 풀었는데 틀리면 앞단계에서 받은 선물 모두 날아가고 전화 그냥 끊어버립니다. 오토 굿바이. 그러나 빈손으로 보내드리진 않고 제작진이 준비한 커피 한 잔의 여유 정도 즐길 수 있습니다.
7: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참가자 모시고 바로 시작해 볼까요?
10: 박명수 씨랑 아주 친분이 네. 있는 네, 명수 오빠 저 방콕 같이 갔던 오마이걸 미미예요. 전화 주세요.
7: 미미 형은 참 정말 요즘은 다 이렇게 저 같이 하는 아이돌들이 다 딸내미 같아 가지고 너무 하는 게 너무너무 귀엽고 예뻐요.
10: 그리고 형님을 예.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7: 예,
10: 다들.
7: 예, 예. 예. 아버지가 생각하니까.
10: 그러니까.
7: 아, 예. 저도 안 예뻐할 수가 없죠. 예. 미미야.
11: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미미입니다. 미미예요.
7: 아 그래요. 그렇게
10: 예.
7: 아니 방구 우리 갔을 때 너무 더웠지.
11: 네, 더웠어요.
10: 말투가 이게 무슨 말투예요?
7: 잠깐만. 더웠어요. 이건 뭐예요? 저 죄송한데.
11: 살짝 설렜어 난.
7: 예?
10: 아 살짝 설렜다고.
7: 아 그래서요. 그럼 오마이걸의 노래 중에 뭐 돌핀 같은 노래 부를 수 있을까요?
11: 랩은 못 하고요.
7: 예,
10: 랩 아니에요?
7: 딴딴딴딴딴.
11: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7: 어딜 가요? 어딜 가요? 어디 가요?
11: 직진이요.
7: 예?
2: 직진.
11: 직진이요.
7: 직진이에요?
2: 예.
7: 예.
11: 예, 우회전 안 하고 직진으로 갈 것 같습니다.
7: 알겠습니다. 예. 예.
2: 어, 재밌는데요.
7: 육군 7사단이군요. 예. 직진만 한, 알겠습니다.
11: 네. 부산까지 갈 것 같습니다.
7: 부산까지요?
2: 예.
7: 알겠습니다. 예, 잘 다녀오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2: 네.
7: 자, 지금까지는 재미로 이렇게 했지만 문제는 제대로 풀어야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11: 네.
7: 자, 미미양 치킨 상품권 걸고 시작합니다.
10: 지금 먹으면 제일 고소하고 달달한 제철 해산물이 바로 귀여운 한치예요. 한치. 한치는 큰 몸에 비해 다리가 한치밖에 안 된다라고 해서 한치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한치는 약 6cm를 가리킨다. 맞으면 O, 틀리면 X.
7: 3초 시간입니다.
11: 오.
7: 3.
11: 오.
7: 그렇죠.
10: 아!
2: 당황스러운데요. 정답은 그 X고요. 6cm가 아니라 3cm예요. 그러니까 3.03cm일 겁니다. 아마. 그 다리가 10개고 그중에 긴 다리 2개 빼고는 다
10: 그렇게 3cm 정도밖에 안 돼서 한치라고 부릅니다.
7: 알겠습니다. 예.
10: 아쉽네요.
7: 많이 좀 기분이 안 좋네요. 좀 더 오래 하길 바랬는데. 아, 네. 자, 좋습니다. 자, 애청자께 퀴즈는 내고요.
10: 네.
7: 저희들 조금 마음을 좀 다지겠습니다.
10: 아, 예, 예.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서 예. 퀴즈로 넘어가죠.
7: 오, 오, 이렇게 하셨거든요. 네. 예.
10: 그 10분 추첨해서 화장품 세트 드릴 거니까 이거 잘 들어보세요.
7: 잘 들어보세요. 10분에 화장품 세트 누가 줍니까?
10: 그러게 말입니다.
7: 예, 예.
10: 자, 최근에 BTS의 V씨가 공식 석상에서 이것으로 만든 반지를 착용해서 화제였습니다. 할머니 보석으로 불리던 이것이 요즘 MZ들 사이에서는 아주 힙한 패션 아이템으로 떠올랐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을 필름 카메라, LP, 고가구 유행의 뒤를 이은 재해석 소비 현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금이 전해지기 전 우리 조상들이 널리 사랑했던 보석이고요. 은은한 암녹색을 자랑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옥, 2번 사파이어, 3번 큐빅, 4번
7: 사랑의 징표.
10: 1번 옥, 2번 사파이어, 3번 큐빅, 4번
7: 사랑의 징표.
10: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담은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말씀드렸던 10분 화장품 세트 드릴 겁니다.
7: 주얼리가 부릅니다. 네가 참 좋아.

0: 자, 주얼리의 노래인데요. 네. 예, 저한테 주얼리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1: 보석이다. 예,
0: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갑자기 생각하신 거예요?
0: 아니요, 아니요. 3일 전부터 생각하고

0: 예. 오늘 하려고 메모해놨어요. 네, 네. 예, 예.
1: 그 정답 발표할게요. 청취자 네. 퀴즈 정답은 MZ들에게 핫한 보석이 옥이라고 해요. 예. 1번 옥이고 화장품 세트 받으실 10분 저희가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에 올려둘게요.
0: 예, 자, 두 번째 분 모시겠습니다. 와. 아, 이분은 참 진짜 나이도 나이지만 정말 그
1: 전설이죠.
0: 아르헨티나를 예. 위해서 예, 월드컵에서 또
1: 대단해요.
0: 수많은 골을 또 넣어주고
1: 네.
0: 아, 국민들에게 너무 저 진짜
1: 영웅이고
0: 행복을 주신 분이죠.
1: 힘을 주고
0: 메시인데요. 예. 예.
1: 메시가 예. 명수 형님 지금 한국은 메시예요라고.
0: 11시 39분 34초 지나고 있습니다.
1: 네.
0: 자, 메시 씨.
2: 앙카라 명수, 앙카라 메시.
0: 아, 반갑습니다.
2: 명수 como está?
0: Como está? Sí. 예, 저 이번에 좀 월드컵 지금 저
1: 최다골
0: 예 최다골도 기록지만 지금 경기 중이신데 괜찮습니까? 경기 준비하고 있는데.
2: I'm fine.
0: 뭐요?
1: I'm fine.
0: Fine요?
1: 예.
0: Okay. Fine, thank you, Andrew.
2: Vamos, Korea.
0: 알겠습니다.
2: Korea.
0: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저 한국말로 좀 하셔야 되는데 정답은 한국말로 좀 부탁드릴게요.
1: 그래요.
0: 가능하시겠어요? It is possible to speak. 저기 정답.
2: 가능합니다.
0: 오케이. 좋습니다. 갑자기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1: 약간 경상도 사투리가 예, 예. 살짝 묻어나는데.
0: 자, 가겠습니다.
1: 네.
0: 자, 1단계 치킨 상품권입니다. 메시 씨 갑니다.
1: OX 퀴즈입니다. 최근 유럽을 강타한 열돔 현상으로 유럽은 연일 4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세계 기상기구 WMO는 올여름 이것의 발생 확률을 80%로 예측했습니다. 해수면 온도가 평균보다 2도 이상 높아지는 강력한 이것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문제입니다.
0: 잘 들어보세요.
1: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대규모 기상현상을 라니냐 라니냐라고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30초 3.
2: X.
1: 그렇죠.
0: 그렇습니다. 라니냐가 아니면 뭐죠?
2: 엘니뇨.
1: 맞습니다. 엘니뇨가 정답입니다.
0: 사투리 쓰시네요.
1: 예, 메시인데.
0: 엘니뇨.
1: 예,
0: 엘니뇨 이렇게 하시네요. 예. 네. 라니냐가 아니면 라자냐죠. 라자냐. 아,
1: 라자냐.
0: 예. 자, 좋습니다. 자, 예. 맞추셨고요. 자, 치킨 상품권 확보하셨습니다. 자, 이번엔 문화 상품권 10만 원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 고.
1: 고.
0: 메시. 나보다 어린 말이 짧다. 고. 알겠습니다.
1: 네,
0: 고,
2: 알겠습니다.
0: 좋습니다. 말이 좀 짧다. 좋습니다. 예. 자, 2단계. 문제 주세요.
1: 다음 달 7월 부산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가 열립니다. 이 대한민국이 38년 만에 처음으로 의장국을 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0: 자랑스러워.
1: 문제입니다. 국가유산청이 공개한 공식 엠블럼은 대한민국 최초의 세계유산인 이곳 정전의 기와지붕을 모티프로 했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종묘, 2번 불국사, 3번 해인사.
0: 정확히 3초. 3.
2: 2번.
0: 몇 번이요?
2: 2번.
1: 불국사.
0: 이 불국사. 아!

0: 정답은요.
1: 정답은 종묘고요.
2: 종묘.
1: 이제 95년도에 이제 한국 문화유산 최초로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2: 예, 이 종묘 참 한번 가보시면은 저 얼마 전에 지나가다 이렇게 한번 들렸는데 너무 좋아요.
1: 아주 호젓하고 분위기가.
2: 예, 뭐 예. 좋다는 게 단지 아니라 분위기가 너무 좋고
1: 고즈넉하고
2: 한번 들려보시면 좋습니다.
1: 예, 맞습니다.
2: 그 주위에 또 이렇게 저 네. 식당들도 좋은 데가 많고 하니까 한번 네. 아이들과 함께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2: 자, 시간 관계상 바로 다음 분 모시겠습니다.
1: 인천 계양산을 향해 날고 있는 붉은 등 우단 털 파리입니다. 예? 저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뽑아주시면 유턴해서 다른 나라로 갈게요.
2: 아, 이게 좀 설명해요.
1: 파리, 파리.
2: 우단털 파리. 우단털 파리 씨?
3: 미안. 미안.
2: 아,
3: 미안.
2: 어, 너무 좋은데요?
1: 오.
2: 우단털 파리는 저 일반 파리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3: 미안. 저 러브버그예요.
1: 아,
3: 미안.
1: 러브버그라고 갑자기?
2: 러브버그면 제가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3: 미안. 하지만 잡지 말아주세요.
2: 알겠습니다. 어, 네. 좋은데요? 귀여워, 귀여워.
1: 네.
2: 귀여웠어요.
1: 자꾸 미안, 미안 이러시는데.
2: 예, 예, 예. 미안이라고 그런 거예요? 뭐, 그 어떤 의미로 미안, 예, 미안 하신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3: 계속 코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고 여러분을 해롭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요.
2: 아, 그래요. 예.
1: 귀여워요.
2: 지금 계신 곳은 인천 어디예요?
3: 여기는 현재 인천 남동구입니다.
2: 남동구예요?
1: 하시면서 현타가 오나 봐요.
2: 예, 예, 예, 좋습니다. 예. 자, 뭔가를 해보려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예뻤습니다. 네. 자,
1: 도전
2: 문제 풀게요.
1: 네. 네.

0: 1단계 OX 퀴즈입니다.
1: 치킨 상품권이 걸려 있습니다.
0: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만점에 빛나는 개그맨 서경석 씨가 얼마 전 콕 집어준 암기법이죠.
1: 서경석 참 똑똑해요. 착하고.
0: 절대 예. 잊어버릴 수 없는 한국사 문제입니다. OX. 예.
1: 아, 나 이거 알아.
0: 자,
1: 아, 이거 알아.
0: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는 1592년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3초 시간입니다.
2: 3. X.
0: X. X. 아. 가지마. 이게 정답 그냥 바로 발표할게요.
1: 이게 예, 제가 쉬워요. 말씀해 주실게요. 그 서경석 씨하고 저 방송했는데 네. 자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런 일이 있으면 진짜 안 되죠. 나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온 것만 해도 나 진짜
0: 아, 안 되죠.
1: 돌거든요.
0: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1: 근데 들어왔어. 외군이 들어왔대 지금 저 뭐 동네성으로 저 부산으로 들어왔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
0: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1: 1592.
0: 1592.
1: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러고 이거예요. 있을 여러분 외우세요. 아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1592. 네. 1592. 1592년 맞습니다.
0: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아, 예. 아쉽네요.
1: 지금도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0: 맞습니다.
1: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 저 따라잡으려고 막 노력하는데 우리도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0: 그래요.
1: 예, 지금 계속 좀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0: 맞습니다.
1: 예, 예.
0: 아, 아무튼 이 세 번째 도전자분 아쉽게 됐고요.
1: 네.
0: 청취자 퀴즈를 그래요. 드릴게요. 예. 커피 쿠폰 10분.
1: 좋아요.
0: 여러분들이 대신 선물 받아가시면 되죠.
1: 네.
0: 문제입니다. 박명수 씨의 바보에게 바보가라는 노래.
1: 네.
0: 사실 어찌 보면 대표적인 이 노래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원래 이탈리아어로 저녁 음악이라는 뜻인데요.
1: 저녁 음악.
0: 저녁 음악. 밤에. 연인의 집 창가에서 부르거나 이 연주하던 그 사랑의 노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1: 아~
0: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글자고요. 주관식이고요. 보통 우리가 사랑의 땡땡땡땡 이렇게 표현하죠.
1: 창문을 열어줘 그렇죠? 내 사랑 이거 할 때
0: 맞습니다. 예. 문자번호 샵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커피 쿠폰 10분 끝으로 모두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1: 태진아,
0: 네.
1: 오늘 좀 이렇게 저 일찍 오치 와서 좀 있어. 안 그러면 세린다. 확 세린다.
0: 아, 힌트죠,
1: 너.
0: 힌트. 아,
1: 확 세린다. 너 예. 잘해라. 예, 태진 씨, 왜 이렇게 웃으세요?
0: 예, 아, 오늘따라 너무 예. 너무 웃기시고
1: 재밌었어요.
0: 그 이게 노래 나가는 동안 하시는 그런 예. 예. 어떤 네 멘트들이 예. 너무 재밌어요.
1: 알겠습니다. 예,
0: 예.
1: 아, 노래 나가는 동안 욕했거든요. 여러분, 예. 그 여기서 여기만
0: 그거,
1: 나가면
0: 그거 방송 나가면
1: 저는 끝이에요.
0: 형님 이민 가야 돼요.
1: 저는 끝입니다. 예,
0: 예. 예.
1: 엔지니어 선생님 손에 제가 달려있어요. 예.
0: 마이크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1: 다음 주 뵙겠습니다.
0: 다음 주 뵐게요.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해소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4: 메디힐 토너 패드
5: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6: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풍수의 대비해.
7: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6: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0: 여기저기 금비.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가을광장에서 뵙겠습니다.

0: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I love coffee, I love
1: tea.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 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 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17년 전통 볶음 명가 오라방 쭈꾸미에서 쭈꾸미 볶음,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정직한 재료로 완성한 우마솥에서 한우 양곱창 모듬,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프랑스 명품 커피 카페 리차드에서 정통 로스팅 커피 피나,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청취자 퀴즈의 정답은 세레나데, 세레나데. 예,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저희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접이식 조교기 받으실 10,000번째 당첨자는 전세영님이세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선물이 미어 터지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저 이게 아이 뭐 우리 나한테 기회가 오겠어?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참여를 하세요. 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람이나 이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도 얼마 전에 복권 샀는데 우연찮게 4개가 맞았어요. 4개. 나 깜짝 놀랐어. 나 세상에 그런 일이 처음이거든요. 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자에게 기회가 오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서티즈와 아이들의 노래 바해를 꿈꾸며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시에도 박명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김호영입니다. 오늘 사연은 정민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지체장의 어머니를 모시고 전남 여수의 아름다운 섬 낭도에 다녀왔어요. 둘레길을 산책하며 반짝이는 윤슬과 시원한 바다 풍경을 눈에 담았고, 오랜만에 어머니와 마주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차량과 함께해 오롯이 행복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기상청이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장마가 시작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중부지방의 장마 시작은 아직 미정이라고 하고요. 당분간 폭염특보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고속도로 작업 여파를 받는 곳들 있어서 살펴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영동부근 1차로와 2차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3km가량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화천 7터널 부근 2차로가 막혀 있고요. 동홍촌에서 내촌 쪽으로 가는 차량들 4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 상남 6터널 부근 작업 구간 있고요.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3할 부근 지나기 답답하실 텐데요. 2, 3차로에서 노면 보수 작업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성주 휴게소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창원 쪽 보니까 남지에서 칠서 쪽이고요. 이동하면서 청소 작업하고 있어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백천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모든 큰일을 마치고 나면 기쁘고 뿌듯하죠. 또 그에 못지않게 허무함이 크게 몰려오기도 합니다. 과정의 어려움에 비해서 결과물이 너무 평범해서죠. 야, 이 보고서 하나 때문에 그렇게 밤을 샜는데 겨우 이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대개 많은 일들이 그렇죠. 다 끝나고 나면 과정은 덮입니다. 영화는 완성본만 보지 몇 년간 엎어지고 다시 찍고 그런 과정은 안 보이잖아요. 책도요, 완성된 글만 읽지 뭐 지웠다 썼다 수없이 반복한 흔적은 우리가 못 보잖아요. 만든 사람은 그 험난한 과정을 아니까 결과가 아주 공허하게 느껴지는 거죠. 벌써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월말이라고 손에 묵직하게 쥐어지는 게 없어서 허하신가요? 완성본은 평범하지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럼 된 거죠.

음악 괜찮지 않나요? 네, 우리 오늘 임선달 PD가 첫 곡으로 이 노래를 골랐네요. 미국의 삼형제 밴드예요. Los Lonely Boys의 Heaven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면 언젠가 이 천국 같은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노래인데 블루스 락과 라틴 음악을 접목시킨 아주 독특한 음악을 하고 있어요. Los Lonely Boys 삼형제예요. 헨리 가자, 조조 가자, 링고 가자. 여기서 지금 노래도 하고 기타를 맛깔나게 친 사람이 헨리 가자입니다. 리더예요. 근사하죠. DJ 천이의 한 7,000배 정도 기타를 잘 치는 것 같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이렇게 치기 참 어려울 텐데. 김정화 씨, 여기 부산이에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시원해요. 2시간 쭉 함께 할게요. 그저께인가 부산에 갔다 온 친구 얘기가 아주 시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동해안도 그렇고 바닷가 쪽이 시원한가 봐요. 우리 이쪽 서울 도심은 아주 찝니다. 이미아 씨, 아이고 벌써 2026년 반을 살았네요. 참 빠르네요. 그렇죠. 신별님, 6월의 마지막 날 월말 마감 스트레스가 있지만 월급 들어올 생각에 기분이가 좋습니다. 추억의 팝송 들으며 맞점할게요 하셔서 기분 좋으시군요. 조울순 씨가 백천님도 6월 한 달 애쓰셨어요. 아이, 저희는요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배경음악이 되드리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은선 씨, 제주는 약간 흐리고 습기 머금은 날이라 후텁지근해요 하셨습니다. 네, 제주부터 이제 장마가 시작된다고 기상청에서 예보를 했죠. 2114님, 벌써 월말 완전 허함을 느끼지만 그래도 출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하루하루 행복하시다고요. 점심 먹었더니 든든합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그래요, 사는 거 별거 없죠. 배부르면 최고 아닙니까? 너무 속물 같은 얘기인가요?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서울, 인천, 경기, 그러니까 수도권은 주파수 FM 106.1MHz로 인맥션의 백뮤직을 듣고 계십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듣고 보실 수 있는 KBS 어플리케이션 콩 앱으로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자, 6월의 마지막 날 아이들은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라 신경이 뭐 바짝 곤두서 있죠. 부모님들은 또 애들 눈치 보느라고 예민하고요. 직장인들은 또 상반기 마무리해야죠. 많이들 바쁩니다. 각자 위치에서. 이럴 때 소중하게 다가오는 게 음악이라는 친구죠. 자, 오늘도 제가 2시까지 2시간 동안 음악과 친구 해주세요. 좋은 음악 배달하겠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가 우선이에요. 먼저 여러분들 신청곡이 우선이니까요. 많은 노래 보내주세요. 그냥 영어로 뭐 쓰실 아무 이유가 없고요. 우리말로 보내셔도 됩니다. 일상공감 그냥 웃죠 산 기다려요. 한숨 나는 일 그냥 웃자고 털어버리시고요. 그런 일들 보내시면 됩니다. 그냥 웃죠 산 소개된 분들은 모두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문자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입니다. 콩 가입하시면 무료로 보고 들으실 수 있고요. 잠시 광고

0: 들어주세요.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BOC의 특허받은 제조기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2: 공호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5: 유동.

화음이 참 좋은 미국의 보이밴드 NSYNC의 It's Gonna Be Me. 아, 네가 상처를 많이 받아서 마음을 닫았지만 언젠가 다시 네가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나일 거야. It's Gonna Be Me 라는 노래. 이어서 들은 노래는 영국의 그 혼성 그룹이에요. Swing Out Sister의 You On My Mind. 우린 헤어졌지만 당신은 늘 내 마음속에 있어요 라는 노래였습니다. 윤동호 씨가 백디 안녕하세요 하셨네요. 네, 안녕합니다. 동호 씨도요. 음악 좋습니다. 이진학 씨군요. 네, 감사합니다. 2시까지 이렇게 좋은 음악이 여러분들 배경음악이 되드립니다. 박병준 씨군요. 우리 집 모모가 콩 듣고 있는 핸폰을 베개 삼아 자고 있었네요. 강아지도 잠들게 하는 편한 방송. 그래요. 수면 방송이군요. 김수정 씨군요. 백디, 저 주문한 옥수수 도착해서 찌고 있어요. 먹어보고 얼마나 맛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집에는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지만 밖은 타요. 타 하셨네요. 옥수수요. 옥수수 그거 맛있게 먹으려면 찔 때 설탕하고 소금 좀 넣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껍질을 한두 겹 남겨놓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촉촉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어떻게 알았냐고요? 아는 방법이 있어요. 요즘에 챗GPT가 다 알려주더라고요. 안병숙 씨가 백디 자매결연 맺은 라라랜드 1주년은 되는 날이에요. 백디가 콩디 축하해 주면 더욱더 좋을 듯 하셨네요. 네, 이번 씨 벌써 1년 됐군요. 여러분과 만난 지. 들어보면 참 여친 같고 누나 같고 언니 같고 그렇잖아요. 아주 참 친절하고 재밌게 진행 잘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많이 저하고 지금 자매결연 맺은 라라랜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쪽으로 가요 신청하시면 그쪽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팝 신청하면은 이쪽으로는 아직 보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우리는 보내고 있어요.

8358님 옥수수를 한 자루 사왔어요. 옥수수 얘기가 많네요. 오늘 껍질을 벗기는데도 추억 소환이 되네요. 저녁에 집에 갖고 가서 삶아 먹으면 먹으면서도 즐거울 것 같네요. 이렇게 무더운 날 옥수수 따느라 고생하신 분 노고가 저의 추억 소환으로 덮어져서 좀 미안합니다. 농사 지으시는 분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팔아주시고 예? 맛있게 먹어주면 좋겠죠. 안정환 씨. 고1 아이가 시험 기간인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최근에 연애까지 하더니 어제는 한 번도 안 나던 코피까지 나더라고요. 두 가지 다 열심히 하라고 아빠인 제가 힘되는 데까지 응원해 줘야죠. 그래요. 요즘 아이들이 참 바빠요. 응원의 선물로 제가 안정환 씨 아이스크림 보내드리겠습니다. 딸 주시면 좋아하겠네요. 8471님 백디 안녕하세요. 걷기 운동하는데 앞에 가시는 할아버지께서 운동 삼아 걸으시면서 쓰레기를 주우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반성했습니다. 내일은 저도 봉지 들고 걷기 운동해야겠습니다. 멀리 앞에 가시는 어르신이 쓰레기 봉투에다가 이렇게 담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네요. 이게 몇 년 됐죠? 많은 분들이 그 플로깅이라고 그러죠. 달리면서 또는 걸으면서 쓰레기 줍기 하는 거. 이거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참 존경스럽습니다. 네. 프랑스 가수들이에요.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 알랑 바히에흐라는 남자 가수하고요. 노엘 코흐디의 당신이 떠나가네요.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변치 않을 거예요 라는 노래. 당신은 떠나가네요 라는 뜻이에요. 뒤덩바 준비되고요. 이어서 윤인숙 씨가 청하신 네덜란드 가수고 MC죠. 제랄드 졸링 Love is in your eyes. 더 이상 슬퍼하거나 아파하지 말아요. 당신의 눈에는 아직 사랑이 남아있어요. 자, 두 곡 이어듣습니다.

일상의 다채로운 순간들을 나눠볼까요? 일상 공감 그냥 웃죠. 강수민 씨군요. 제가 요즘에 수영장 다닌다고 했더니 친구가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이번에 또 수영이야? 그래서 수영장 며칠 갔는데 열흘은 갔어? 하길래 왜 이러셔? 나 진짜 열심히 해.

20일은 갔을걸? 에이 설마 진짜? 진짜라니까. 친구가 20일 출석 인증하면 아이스크림을 쏜다길래 확인해봤더니 오늘까지 무려 25일이나 나갔더라고요. 물론 그중에 반 이상은 샤워만 하고 왔지만요. 원래 수영장은 씻으러 가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죠. 수민씨 몸은 물에 뜨나요? 그것이 궁금하네요. 구호사원님, 딸이 보조 배터리 수명이 다 됐다며 버린다고 가지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한참 후에 들어와서는 내가 있잖아 이 보조 배터리 경비실에 가지고 가서 배터리가 부풀어서 버리려고 하는데 건전지 수거하며 버려도 되나요? 물었거든. 근데 경비 아저씨가 터져서 불나면 안 되니까 집으로 도로 가져가라는 거야. 그래서 도로 가져왔어. 아니지 그럼 집에 가져갔다가 우리 집 불나면 어떻게 해 했지? 이렇게 서로 실랑이를 하루 하다 왔다고 해요. 결국 경비 아저씨가 배터리를 화단에 놓고 지켜본다고 했대요. 경비 아저씨 설마 종일 배터리 지키고 계시는 건 아니겠죠? 죄송하기도 하고 어이없어서 웃습니다. 이거를 우리 신혜원 작가가 찾아보니까요. 일반 폐건전지나 배터리는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안 되고요. 플라스틱 분리 배출함에 버려도 안 됩니다. 폐건전지 수거함에 따로 버려야 된대요. 이 사연에 나온 것처럼 부풀어오른 보조배터리는 위험하니까 이거 억지로 누르거나 찌그러뜨리지 말고요. 그 예전에 그 주민센터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시랍니다. 이게 지역마다 기준이나 수거 방법이 다를 수 있다네요. 김남미 씨, 오랜만에 떡볶이를 했는데 아들이 먹어볼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다른 카드를 꺼냈죠. 나와서 좀 먹어봐 좀. 엄마가 분식점 가서 사왔다. 그래도 안 먹을 거야? 했더니 냉큼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 입 먹더니 에이 사온 거 아닌데 엄마 간 거지? 하면서 젓가락을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도 분식집 사장님 1승 저는 완패입니다. 헛웃음만 나오네요. 맛있는 떡볶이 만드는 거는요 양념보다 이 육수와 단맛 매운맛의 균형이랍니다. 그리고 그냥 물보다는 육수 그러니까 멸치 다시마 육수죠. 그게 감칠맛이 나고요. 설탕을 넣는 것보다는 물엿이나 올리고당 에? 그리고 떡을 이게 좀 물에 불려야 된답니다. 그리고 센 불로 이렇게 좀 졸여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사 먹으란 얘기입니다. 5358님 저희 집은 아이가 셋인 다자녀 가정이에요. 냉장고에 간식 채워놓기가 무섭게 남편과 아이들이 불가사리처럼 먹어치워요. 그래서 남편한테 한마디 했죠. 당신 와이프가 식욕이 없어서 다행인 줄 알아. 나까지 잘 먹었어봐. 식비를 어떻게 감당해? 우리 집 거덜났을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푹 웃는 거예요. 뭔 말을 하려다가 말길래 왜? 할 말 있으면 해봐. 그랬더니 택배 박스를 들고 오면서 그럽니다. 당신이 식욕은 없지만 물욕이 넘치잖아. 어쩌면 맞는 말만 쏙쏙 골라서 하는지 그냥 웃죠. 식욕과 물욕 중에 어떤 게 더 셀까요? 이것도 궁금하네요.

그냥 웃죠 사연에 이어서 미국 밴드입니다. 스매시 마우스의 퍼시픽 코스트 파티라는 노래 듣고 왔어요. 짐 싸서 태평양 해안으로 와 함께 파티 즐기자고. 네, 그런 노래입니다. 자,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 모두 햄버거 세트 보내드립니다. 참여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사는 얘기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대단한 일 아니잖아요. 하루 보내면서 그냥 피식 웃었던 일이면 됩니다. 내 얘기도 좋고 주변 사람들 얘기도 다 좋고요. 친구, 가족 뭐 다 좋습니다. 홍정화 씨, 우리 남편만 입으로 요리 다 하는 줄 알았더니 백디도 요리는 입으로 다 하시네요. 제가 할 수 있는 요리는 유일하게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겁니다. 물론 저한테만 맛있는 거죠. 김정화 씨, 백디 셰프네요. 못하는 요리가 없네요. 아니라니까요. 6193님, 남편은 TV 속 한국기행 재방송에 나오는 백천님 보고 있어요. 저는 라디오 보라의 백천님 보고 있고요. 그 제가 겨울에 한참 추울 때 찍었던 게 굉장히 오래된 건데요. 그걸 아직도 재방송을 하나요? 홍정화 씨, 진짜 집에서 하는 떡볶이는 왜 분식점과 맛이 다를까요? 아무래도 그 MSG 아닐까요? 그죠? 네, MSG일 거예요. MSG가요? 나쁜 게 아니죠, 사실. 네. 9645님, 백천오빠 궁금해요. 진짜 PD오빠 이름이 임선달인가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실제 이름은 임병석 PD고요. 제가 선곡의 달인이라고 해서 임선달, 네, 그렇게 붙인 겁니다. 아마 이거 계속 얘기해야 될 거예요. 유경희 씨, 저는 라디오를 제대로 한 지 불과 얼마 안 되지만 너무 좋아해요 하셨습니다. 아유, 경희 씨, 라디오 아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순복 씨도 아끼시는군요. 잠깐 딴 방송 듣다가 그래도 백천오라버니 목소리 듣고 싶어 왔지용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130님은 진도에서 수제 찐빵 만드시는군요. 오, 맛있겠다. 그거 이렇게 다 찍어서는 뚜껑을 열으면 확 힘나는 거 그거죠. 겨울에. 그렇죠? 아침에 아버님 모시고 목포에 있는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약 타고 이제 집에 갑니다 하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노래 아바의 안단테 안단테 지금 준비해놨어요. 아바. 아바는 뭐 살아있는 스웨덴의 전설이죠. 안단테 안단테 이탈리아 말인데 음악 용어죠. 천천히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천천히 서로를 이해하자. 그런 아주 이쁜 가사입니다. 스웨덴이 지금 보니까 내일 하는군요. 프랑스하고. 네, 32강전에. 야, 이거 엄청난 강팀끼리 또 붙네요. 안병숙 씨가 하루하루가 너무 빨라요. 조금 천천히 가주라. 벌써 내일이면 하반기야.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임백천의 백뮤직입니다. 안병숙 씨가 아바의 안단테 안단테 청해서 들었는데 오랜만에 들으니까 참 이쁜 노래네요. 이어서 홍정화 씨가 웨스트라이프의 밥밥 베이비 신청하셨죠. 네. 김은 씨가 웨스트라이프도 밥을 좋아했군요. 밥밥은 이제 밥이라는 것은 이제 리듬감을 살리기 위한 그 의성어, 의태어 정도 됩니다. 밥밥 베이비. 웨스트라이프 아일랜드 보이 밴드죠. 좋은 노래 참 많이 불렀어요. 리메이크도 많이 했고요. 아, 제발 나를 떠나지 말아줘요. 당신 없이는 살아갈 수 없거든요. 라는 네, 쓸쓸한 가사예요. 사구사인님 안녕하세요. 요즘 저한테 계절성 병이 찾아왔어요. 요즘엔 이름하여 복숭아만 먹는 병이요. 냉장고를 열어도 복숭아, 후식도 복숭아, 야식도 복숭아. 하루에 몇 개씩 먹다 보니 가족들이 너 복숭아 농장 주인이냐? 놀립니다. 다른 과일은 눈에도 안 들어오고 복숭아 향만 맡아도 자동으로 손이 가네요. 복숭아철 끝나면 자연 치유되는 병이라 다행이지만 그 전까지는 지갑이 먼저 앓을 것 같습니다. 백디도 이런 계절 한정 먹는 병 있어요. 누구나 조금씩 있지 않나요? 저는 저 자두 좋아합니다. 이렇게 만져보면 약간 물컹하면서 약간 이렇게 딱딱한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먹어보면 쑥 하면서 그냥 그 시큼하고 달콤한 물이 쑥 나오는 아우 입에 침 보이네 그거. 그거 맛있잖아요. 그리고 또 좀 이따 천도복숭아도 나오겠죠. 그거 맛있고 저도 그런 계절 한정 먹는 병이 있습니다. 누구나 있어요. 오경희 씨 세차해야 되는데 오후에 비 예보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제도 있었는데 안 왔죠? 근데 매일 비 내린다고 했다가 안 내리고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세차 조금 미루세요. 이제 그 장마 시작되잖아요. 그죠? 예, 올여름 장마 진짜 무사히 잘 지나가길 바랍니다. 네. 전순복 씨가 지진에 유럽의 폭염까지 지금 이 평안함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간다는 게 얼마나 이게 기적 같은 일입니까? 그죠? 학교 다닐 때는 점심시간 끝날 때 제일 아쉬웠잖아요. 우리 아쉽지 않습니다. 이제 1부 마치고 2부에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1부 끝곡은 호주 밴드예요. In Excess의 New Sensation이라는 노래입니다. 사랑과 자유, 희망을 품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I'll be 금방 back.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기상청 발표 내용입니다. 오늘 밤부터 제주에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또 내일은 남부지방도 장마철에 돌입하겠는데요. 이동하실 때 기상정보 확인하는 게 꼭 필요하겠습니다. 이 시각 도로는 도로 정비 작업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상남 6터널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km가량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3할 부근 지나기 답답하실 텐데요. 2, 3차로에서 노면 보수 작업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영동 부근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쪽의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구리 방향입니다. 작업 여파가 더해졌습니다. 가양대교에서 동호대교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노량진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
5: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6: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주세요. 위트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소문 내줄래요? 혼자만 아는 건 너. 재밌는 건 다 같이 알아야 좋으니까. 로맨틱한 영화보다 더 달콤한 라디오.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7: 해피 FM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영.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0: 좋아요. 최유리 씨도 오랜만에 컬렉티브 소울 노래 듣는다고요. 네. 아, 이거 지금 제가 헷갈리는 게 이 컬렉티브 소울 노래거든요. 미국 밴드 컬렉티브 소울. 그러니까 공동체 정신? 이런 재밌는 팀 이름을 가지고 있는 Perfect Day. 사랑과 희망이 있다면 평범한 하루도 완벽한 하루가 될 수 있어요. 라는 내용인데 엘튼 존이 피처링을 한 거거든요. 근데 노래를 조금 한 것도 같은데 찾아보니까 이제 피아노만 연주했다고 하는데 피아노 정말 연주 기가 막히죠. 와, 좀 이렇게 잘 이쁘게 잘 치죠. Perfect day 뭐 이렇게 좀 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무튼 피아노를 연주를 해서 한 겁니다. 엘튼 존이 영국의 대표 싱어송라이터 피아니스트 컬렉티브 소울과 피처링을 참한 엘튼 존의 Perfect day로 오늘 임백천의 백뮤직 6월 30일 6월을 보내는 화요일 2부 첫 곡으로 같이 들었습니다. 김광엽 씨가 요즘 축구도 물 마실 시간을 주는데 여기는 쉬는 시간도 없이 계속 노래가 나오는군요. 우리도 22분 지나고 항상 물 먹는 시간 만들까요? 6월에 또 2026년 상반기에 분명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기억은 안 납니다. 일단 저는 산에는 좀 꾸준히 다녀왔어요. 청계산 날다람쥐가 됐죠. 체력이 조금 좋아졌고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매일 출근하고 일하고 집안일하고 스트레스 받고 아무튼 뭐 이 자잘한 문제가 매일매일 닥칩니다. 그죠? 그거 해결해야죠. 아마 딱히 한 일이 없어서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해서 그 일일이 기억나지 않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루틴한 일이고요. 그죠? 2026년 상반기를 보냈는데 우리가 그만큼 정신없이 살았다는 얘기죠. 이제 2026년의 반이 후루룩 지나갈 텐데요. 하반기에는 조금 더 웃고 조금 덜 조급하고 좀 여유롭게 느긋하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시간은 같은 속도로 흘러갈 테니까요. 그죠? 인백션의 백뮤직 2부 1시간도 여러분들이 잘 채워주세요. 신청곡 기다립니다. 사연도 보내주시고요. 같이 만드는 프로예요. 여러분들이 주인인 프로입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 가입하시면 무료로 전 세계 어디서나 듣고 보실 수 있고요. 자, 우리 백그라운드님들께 드리는 선물 안내합니다.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영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레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 드립니다. 이외에 모바일 쿠폰, 치킨, 피자, 커피, 시원한 과일 주스, 빙수,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 외에 많이 있어요. 잠시 광고 들어주세요.
1: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톤업 패드
4: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5: 위제로
4: 과식계도 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5: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6: 클레오?
7: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6: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7: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6: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김홍관 씨가 천희형님 뭐 부르세요? 정윤석 씨가 백천형님 립싱크 하지 말고 그냥 불러요. 이거 하고 있었어요. 립싱크 안 해요. 못 불러서 그렇지 그냥 따라 부릅니다. 아, 멋진 노래 두 곡 이어들었네요. 이상옥 씨가 캐나다의 대표 팝 칸츄리 가수죠. 앤 머레이의 You Needed Me. 당신은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줬어요 라는 노래. 그리고 빅웰 위드맨 블루스 그룹이죠. All for One의 I Swear.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당신을 언제나 사랑하고 지켜줄 것을 맹세합니다 라는 서약이죠. 정윤석 씨가 자주 참여하셔서 고맙고요. 김원관 씨도 계속 오시고 이렇게 사람들 콩님들 서로 웃겨주고 그래서 재밌어요. 상반기에 백천영님 덕분에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김원관 씨가 저는 천형님 외에 제작진님 덕분에 상반신이 즐거웠습니다. 고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DJ 천인 여러분들의 고막 친구죠. 2학기 때도 상반신 즐거움 부탁드립니다. 이소영 씨, 운동 다녀와서 바나나로 에너지 보충하는데 댕댕이들이 반은 뺏어 먹네요. 지들은 운동도 안 했으면서 말이에요. 7월부터는 운동을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저는 하셨네요. 아유, 소영 씨, 부지런하시군요. 박미화 씨는 세탁소 가신다고요. 다리 길이가 남들에 비해서 10cm는 부족해서 바지값의 반 정도는 기장 수선에 보탭니다. 남들은 롱기장 바지 산다는데 저는 숏기장 사고 없으면 수선하고 지금까지 수선한 바지값으로 좋은 가방 하나 살 수 있을 듯해요. 박미아 씨 멋쟁이십니다. 제가 시원한 아이스크림 보내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다리 길이가 길지는 않아서 그 느낌 알죠. 우리 임선달 PD는 죽었다 깨도 모를. 네. 305님 월말에는 매출이 저조해요. 그래서 마음이 지친 건지 뜨거운 여름날에 마당에 축 처져 뻗어버린 강쥐처럼 맨만 헐떡이네요. 그래도 일단 백뮤직 볼륨 업 해놨습니다. 백디 목소리에 끌려 고객이 들어오라고요. 예, 제가 주문을 걸어드리겠습니다. 고객 많이 들어오시라고. 그리고 일단 시원한 수박 주스.

박수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아까 저 엘튼 존 노래 피아노 연주 들으면서 엘튼 존이 이번에 두아리파 결혼식에서 축하송도 불렀다죠. 이지선 씨가 알려주셨는데 그렇죠. 이탈리아에서 뭐 초화 결혼식을 했는데 거기서 엘튼 존이 이탈리아까지 날아가서 유어송을 불러줬다죠. 네. 부러워하지 마세요. 뭐 서로 그쪽도 포맷이 하는 거니까. 자 이번에는요 가볍게 좀 흔들어 볼까요? 세 곡을 이어드릴 텐데요. 아주 빠른 템포의 댄스곡은 아니고요. 디벨라 모건이라는 가수입니다. Dance with me. 나와 함께 춤춰줘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거든요. 라는 노래. 그리고 미국 가수 스테이시 큐가 노래하는 Two of Hearts. 우리는 두 개의 심장이지만 하나처럼 뛰는 한 쌍이죠. 그리고 이탈리아의 댄스 그룹이에요. King Kong and the Jungle Girls. King Kong and the Jungle Girls의 Boom Boom Dalla라는 노래. 당신과 함께 춤추고 즐기고 싶어요라는 노래입니다. 자, 세 곡 가볍게 흔들어 보죠.

정복숙 씨가 치과 가는 중인데요. 버스 아닙니다. 춤추면 이가 덜 아플까요? 한번 춰보시죠. 어우, 재밌겠다. 그죠? 정복숙 씨. 사람들이, 아, 더위를 먹으면 사람이 저렇게 되는구나. 버스 안에서 춤추면 좀 위험하긴 하죠. 바깥에 나가서 한번 추시죠, 뭐. 근데 더우실래나, 좀. 디볼라 모간의 Dance With Me, Stacey Q Two of Hearts, King Kong and The Jungle Girls의 Boom Boom Dalla 였습니다. 제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다 불러드릴 수는 없고, 엄혜영 씨가 여러 번 보내셨네, 영 씨. 네, 자주 오시는 분인데 감사합니다. 다 보고 있어요.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제 라이브 듣고 싶다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하여튼 제가 이번 주는 아니면 다음 주쯤에서 네, 라이브를 꼭 부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생일 맞으신 분들 행복하시라고 제가 축하송을 통기타 라이브로 불러드리는데요. 제가 만든 거죠. 축 처져 있다가도 운동하고 몸 움직이면 조금 활기가 돌잖아요. 기분이 가라앉았을 때도요. 소리 내서 노래 부르시면은 기분이 좀 펴집니다. 여건이 되고 노래 아시는 분은 같이 따라 부르세요. 이 노래는 춤곡은 아니고요. 생일 축하송인데 약간 슬프다는 분들도 계세요. 아, 오늘은 나의 반쪽으로 28년째 같이 살고 있는 박미영의 생일입니다.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 0549님. 진정성이 확 느껴집니다. 이재영 씨, 형님 오늘은 우리 뚱찌야 임훈의 53번째 생일입니다. 두 딸 우리와 나라 이쁘게 잘 키워줘서 고맙고 뚱찌야 우리 집 짱이야 사랑해 하셨습니다. 아, 딸 이름이 이쁘네요. 우리 나라. 송명자 씨, 백천님 오늘 저 생일입니다. 저녁에 가족과 함께 식사하기로 했는데 오라버니한테도 축하받고 싶어요. 아, 물론이죠. 명자 씨 축하합니다. 5201님은 오늘은 제 생일이고 시어머님의 두 번째 기일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딸이 전화해서 엄마 생일 축하해야 하는데 남편은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나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 지금 아이스 아메리카노 쭉쭉 빨면서 예 튀김하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축하합니다. 자, 그러면 생축송을 불러드려야죠.

저도 생각하기에 진짜 약간 좀 약간 슬픈 리듬이네요. 근데 사실 그 메이저 노래긴 한데. 네. 변미경 씨가 오늘 30년지기 언니의 생일입니다. 언니가 요즘 좀 힘든 시간 보내고 있어요. 백디 목소리로 차기순 생일 축하한다고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조금 늦게 보내셨네요. 오늘은 기순 씨 생일. 5636님의 신청곡 배달합니다. 바비 빈튼의 미스터 론리 청하셨죠. 이 바비 빈튼 이 노래는 막 그 울면서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백디가 헤이 바비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곡이 아 이브 로고 바비킴한테 아, 산 속은 시원하네요. 산에 계시는구나. 김명희 씨도 친구가 나오라고 하는데 더워서 며칠 있다 보자고 했어요. 요즘 모든 게 귀찮아요. 움직이기 싫어요 하면서 신청하셨네요. 네. 그렇죠 뭐. 바비 빈튼 미스터 론리. 이 사람은 폴란드계 미국 가수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폴란드 왕자죠. 더 폴리시 프린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이제 외로운 군인이 가족과 연인한테 편지 한 통 오질 않아요. 그래서 너무 슬프고 고향으로 가고 싶다는 노래입니다.

야, 이 두 거인이 같이 이렇게 한 작품을 했네요. 이효정 씨가 에릭 클랩튼과 마크 노플러의 Someday 청해서 지금 들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아물고 언젠가 새로운 길이 열릴 거예요 라는 노래. 영국을 넘어서 이 두 사람은 세계 기타리스트들의 그 롤 모델이죠. 그야말로. 둘이 친구 사이인데 서로 경이적이다고 뭐 그렇게 경이적인 기타리스트라고 막 얘기합니다. 에릭 클랩튼하고 마크 노플러가 5살 아래군요. 마크 노플러가 5살 아래입니다. 네. 근데 지금 에릭 클랩튼은 기타만 친 것 같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전 노래는 김순자 씨가 이글스의 데스페라도 청하셨죠. 네. 요즘 결석이 잦죠? 그래도 이어폰이랑은 한몸 일체입니다. 1년 전에 첫 방송 탔었죠. 그때 신청곡 틀어주셔서 잊을 수 없는 팬이 된 애청자예요. 이글스의 데스페라도 신청하고요. 또 일 시작해요. 오후도 힘차게. 늘 감사합니다 하면서 김순자 씨가. 네. 데스페라도 무법자란 얘기죠. 너는 그냥 무법자처럼 자유롭게만 살려고 하면 더 외로워져. 마음을 열고 사랑을 받아들여. 널 사랑하게 해달라고 더 늦기 전에. 그리고 이효정 씨가 마크 노플러와 에릭 클랩튼의 Someday 청해서요. 좀 전에 나온 댄스곡들이요. 저 평촌중앙공원에서 저녁 8시에 시민들 대상으로 에어로빅 하는데 그때 나오는 음악들이라 신나요. 저는 점심 먹고 설거지하면서 듣습니다 하셨군요. 예, 본인이 아는 노래 나오면 더 좋죠. 그렇죠? 네. 임백천의 백뮤직이에요. 5201님의 신청곡이 와있네요. 토퍼 앤 로비의 Set on Fire라는 노래. 근데 이분이 좀 전에 생일사연 주셨는데 이름이 없다고 했잖아요. 늦었지만 이름을 주셨네요. 홍은경 씨군요. 아유, 축하합니다. 토퍼 앤 로비는 그 이탈리아 디스코 프로젝트인데요. 로봇 캐릭터를 하고 한 사람은 여성 보컬인데 이제 시모나 자니니가 함께한 독특한 컨셉 듀엣입니다. 우리는 뜨겁게 불타는 사랑에 빠졌다라는 노래죠.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1: 인백천의 백뮤직입니다. 어느새 마칠 시간 됐네요. 동해로 여행 가고 있어요. 열심히 일한 태근 씨 항상 고맙고 아프지 마요. 모든 현장 일 하시는 분들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하면서 이영주 씨가 동해로 가시는군요. 거기는 여기보다 훨씬 시원하겠죠. 그럼 태근 씨하고 같이 가시는 거예요? 잘 다녀오세요. 자, 오늘 끝곡은 영국 밴드예요. Yes의 노래예요. Owner of the Lonely Hearts란 노래인데, 그러니까 외로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게 상처 입은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보다 낫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외로움이 상처받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죠. Yes의 노래입니다. Owner of a Lonely Heart 들으면서 마치죠. 인백천의 백뮤직 내일 수요일 낮 12시에 꼭 다시 만나주세요.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과 충청에 이어 강원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는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건강관리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지금 대체로 수월하게 지나는데 돌발 상황으로 정체 생긴 곳들이 있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가양대교 부근입니다. 조금 전 사고가 났고요. 4차로 막고 처리하면서 방화대교부터 주춤합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 홍제램프에서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3차로 막혀 있어서 홍지문 터널부터 여파를 받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상남 6터널에서 내린천휴게소 쪽으로도 작업이 한창인데요. 여파로 인제 나들목 일대 9km 정도 많이 답답하고요. 남해고속도로 이지선 김해 쪽으로 장유 부근에선 조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진출로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반짝이 9095님께서요. 응디, 제가 깜빡하고 딸 생일을 모르고 지나쳤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며칠째 말을 안 하는 거 있죠. 그러게요. 어떻게 그걸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분명 일주일 전까지는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동안 진짜 아내 생일, 뭐 남편 생일, 부모님 생일 깜빡하고 지나쳤다는 사연은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 생일을 잊어버렸다는 사연은 처음이에요. 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이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늦었지만 선물도 뭐 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다른 건 몰라도 가족들 생일과 기념일은 잘 챙겨봅시다. 그래야 싸움과 갈등이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며칠이요? 6월 30일입니다. 네, 화요일이에요. 6월 30일. 어떻게 기념일 깜빡하신 분 없으시죠? 챙길 건 챙기면서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합니다.

KBS 이라디오 해피 FM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린 노래 이수호의 앞으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의 DJ 우리 반짝이들의 은디예요.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해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수도권 주파수 106.1MHz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KBS 이라디오 검색하시면 바로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 눌러 눌러주세요. 아우, 오프닝에서 9095님께서 딸 생일을 깜빡하고 지나쳤대요. 저희 엄마가 저 중학교 때요.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저 이제 생일인데 아침에 저한테 생일 축하한다는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잊어버리셨구나. 근데 워낙 뭐 사는 게 바빴기 때문에 저희 집은 그래 뭐 엄마가 사는 게 바빠서 까먹을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집을 나섰는데 버스 정류장 가는 길에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응응 하면서 울면서 가고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엄마 전화 와가지고 어떡해 지윤아 엄마가 생일 까먹었다 이제 생각났다 너무 미안하다 아유 엄마가 사는 게 바빠서 어쩌노 너무 미안하다 미역국도 못 해먹이고 보냈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길에서 괜찮아 이러면서 우리 딸 오늘 행복하게 잘 보내 이러면서 막 그때 생각이 나네요. 진짜 서럽거든요. 엄마가 내 생일을 까먹었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서러운 게 없어. 그 어린 나이에. 근데 엄마는 그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이게 까먹으려고 까먹은 게 아닌데. 아유, 유라이님께서 애구구 저 찔리네요. 저는 아들 생일을 깜빡한 거 있죠. 그래서 아들이 갖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에 하나 더해서 두 개 선물안이 풀렸어요. 그쵸. 예, 선물. 선물로 풀리긴 하죠. 1766님께서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에서 공책에다가 날짜 쓰다가 어? 나 생일 지났는데? 하면서 서럽게 울면서 엄마 회사에 찾아간 적 있어요. 부모님께서 맞벌이라 먹고 살기 바빠서 우리 엄마도 제 생일 깜빡하셨었죠. 아니 그 일을 꼭 안 하시는 분이라도 집에서 전업주부인 분들도 아, 정신없어요. 애 키우랴 집안일하랴 얼마나 챙길 게 많은데요. 그리고 뭐 집안 그 또 양가 집안 이런 거 챙겨야 되죠. 생일 챙겨야 되죠. 기념일 챙겨야 되죠. 아이 무슨 뭐 접종일 뭐 무슨 뭐 어린애기면은 무슨 이유식 시작하는 시기 뭐 찾아볼 것도 많고 장난감 찾아볼 것도 많고 얼마나 정신이 없는데요. 이게 달력에 달력에 이 뭐지 모바일로 우리 뭐 요즘은 하잖아요. 여기에 적어놔도 까먹어. 그걸 보지 않으면 까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쓰는 달력 있죠? 아날로그로.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그냥 막 이렇게 쳐놔야 돼. 그래야 안 까먹을 것 같아요. 902사님께서 남편 생일이 코앞인데 잊어버리지 않도록 저도 정신 챙겨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누구 하나 서럽다. 아, 그러면 집안 분위기 공기가 달라지거든요. 우리 잘 챙깁시다. 지아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방송 안내해 드릴게요. 1부는 반짤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어디서 뭐 하시면서 라디오 듣고 계신지 참여사연 보내주세요. 시원한 커피 한 잔이 간절하다 하시는 분들도 사연 보내주시면 응디가 커피 쏘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자, 1부는 반짤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에 이어서 은비트 일일 드라마 시간 자기와 함께 할 거고요. 2부는 오늘은 왠지 그리고 손 한번 잡아주이소로 찾아올 겁니다. 저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0: 검증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8: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7: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8: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7: 역시 키움.
8: 키움 증권.
9: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0: 땅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 이어서 듣고 온 노래 린의 아이 좋아였습니다. 아, 시작하면서 기념일을 잘 챙기자는 얘기 했었잖아요. 오늘이요. 이번에 라라랜드 아시죠? 4시부터 시작하는 오늘 1주년 되는 날이래요.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 저도 1주년 됐을 때 우리 반짝분들이 저 엄청 축하 많이 해주셨는데 그쵸? 천명성님께서 큰애가 이번 주에 생일인데 12살이다 보니 외모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저에게 블러셔랑 파데를 사달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화장품 모르는 엄마라 난감하네요. 아,

화장품에도 관심이 별로 없으시면은 용어를 잘 모를 수 있어요. 블러셔는 여기 요거 볼터치. 요 볼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또 색깔이 웜톤이냐 쿨톤이냐 요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뭐 검정 머리가 어울리면 쿨톤이에요. 그러면은 핑크색 계열이 잘 어울리고, 만약에 갈색 머리가 잘 어울리는 사람이다 이러면 웜톤이라 그래서 약간 주황빛 도는 거. 그런 계열 사시면은 아마 잘 어울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것도 블루색 있잖아요. 이게 파란색. 이게 쿨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핑크색 계열의 블러셔, 볼터치를 발라야 조금 어울립니다. 어렵죠? 파데는 파운데이션의 줄임말이에요. 파운데이션. 얼굴 그뭐 비비크림 있죠? 우리 비비크림이나 뭐 이렇게 쿠션 같은 거 두들기는 거. 파운데이션. 그거 말하는 거예요. 12살인데 벌써부터, 아니, 저 얼마 전에 쇼핑하러 갔는데, 화장품 쇼핑하러 갔는데, 옆에 아빠 손잡고, 진짜 초등학교 한 5학년, 4학년쯤 돼 보이는 여자애가, 아빠 나 이게 어울려, 저게 어울려 하면서 입술, 립스틱 색깔 골라달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빠르다. 나 초등학교 때는 몰랐는데, 이쁘면 좋죠, 뭐. 다 하니까. 기쁨이님께서, 응디 오전 내내 고추 땄어요. 점심 먹고 수박 먹는데 꿀입니다. 참외도 너무 되더라고요. 더워도 제철 과일 먹는 행복에 여름이 좋아요. 더운 거는 진짜 너무 힘든데, 이 참외, 수박, 이런 거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계절이니까 너무너무 좋죠. 참외 김치? 그 참외 무침? 뭐 이런 거 참외로 요리하는 거 많더라고요. 엄청 맛있어 보이던데. 고혜경님께서, 저는 점심으로 콩국수 만들어 먹고 천도복숭아 3개 뚝딱 먹고 닭발이랑 장어 공구하는 데서 주문하고 따뜻한 손두부까지 사왔답니다. 너무 바쁘셨네요. 콩국수 만들어 드시려면 그손 많이 갈 텐데 그것도 만들어 드시고. 천도복숭아 3개. 복숭아 저도 엄청 좋아하는데요. 복숭아도 3개 또 뚝딱 먹고, 또 뚝딱이죠, 뭐. 닭발이랑 장어 공구, 이게 또 공구하는데, 공동구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싸면 진짜 싸긴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뭐살거 있으면은 공동구매 하는데 막 찾아보긴 하는데, 잘하셨네요. 닭발 맛있겠다. 5944님께서, 점심 먹고 나서 눈꺼풀이 왜 이리 무겁죠? 응디 커피 플리즈. 이렇게 플리즈를 외치시는데, 5944님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2114님께서, 집에서 좀 떨어진 자양동에 미용실 오픈한 지석달 돼가요. 응디의 홍보가 절실해요. 도와주세요, 응디. 자양동. 집에서 조금 떨어, 집이 어디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양동에 있는, 미용실, 오픈한 지석달된 미용실, 많이 많이 가주세요. 그리고 지금 와 계신 손님분들, 단골 예약입니다. 잘될 거예요, 잘될 거예요. 자, 노래 듣고 왔어.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남승민의 짠짜라, 최재명의 정거장.

남승민의 짠짜라 최지명의 정거장 듣고 왔습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어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이라디오 검색하시면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바로 보고 들으실 수 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MHz입니다. 고정고정 해주시고 들어주세요. 3606님께서 하루 종일 땅 파는 굴삭기 기사입니다. 목도 마르고 힘드네요. 저는 용인의 정윤창입니다. 윤창님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도 더운데 아이고 또 고생 많으십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조규영님께서 항상 운행 중에 듣고 있는데 처음 콩으로 듣고 문자 보냅니다. 오후 2시 에너지 넘치는 즐거운 오후가 되고 있습니다. 졸음이요. 확 날아가라. 아유 처음 또 이 콩을 또 애플리케이션 깔아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제 문자 한번 보내보셨으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얘기도 들려주시고요. 뭐 그냥 오늘 뭐 먹었어요. 어디 가는 길이에요. 이런 사소한 얘기들 예, 우리 같이 나눠요. 박지영님께서 강은씨 미용실 왔어요. 미용실에서 블루투스 라디오 틀어놨는데 동네분들이 3355 모이고 있어 기분이 좋습니다. 또 미용실에서 틀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죠? 이 직접 오신 손님분이 블루투스로 라디오 틀어놨는데 어머 뭐예요? 이러면서 옆에서 같이 듣고 계시군요. 거기 미용실 사장님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에, 틀어주세요. 우리 손님분들 머리하면서 지루하실 텐데 같이 얘기하면서 수다 떨면은 2시간 뭐 금방 갑니다. 이영주님께서 응디 오늘은 동해 울진 쪽으로 여행 가요. 즐거운 노래 많이 부탁합니다. 열심히 들을게요. 사랑합니다. 태근 씨 고생 많았어요. 아우 울진 쪽으로 여행 가시는구나. 좋겠다. 많이 많이 즐기고 오세요. 사진도 많이 많이 담아 오시고요. 진짜 사진이 남는 건 거 아시죠? 4947님께서 청도에서 외삼촌이 보내준 복숭아와 자두를 보니까 어릴 적 생각이 납니다. 방학하면 외할머니 댁 복숭아 밭에서 바로 따서 껍질 싹 벗기고 한입 물면 단물이 주르르르르 흘렀죠. 너무 맛있었어요. 물복이구나 물복. 에, 그렇게 껍데기 이렇게 착 손톱으로 벗겨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더럭게 굴러가지고 까지가지고 그거를 한입 싹 매물었을 때 단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는 물복이에요. 그죠? 너무 맛있겠네요. 저희 집에 지금 자두를 사놨어요. 어제 지나가는데 그 슈퍼에 와 자두가 냄새가 뭐 가게 한 몇 미터 전부터 자두 냄새가 진동을 해가지고 어머머 자두가 이렇게 단가? 이래가지고 저도 한 바구니 사서 집에 넣어놨거든요. 아유 까먹었나 지금 먹고 온다는 거예요. 오늘 집 와서 먹어야겠어요. 자 1부에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요 커피 쿠폰 보내드려요. 방송 끝나고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당첨자 명단 확인하시고요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노래 듣고 왔어 반짝이 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시작할게요. 장윤정의 꽃.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자기야,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는 30년 지기 친구가 있거든. 그 친구는 워킹맘, 나는 전업주부야. 요즘에도 자주 연락하면서 친하게 지내거든. 아, 근데 말이야, 이 친구가 회사 일이 부쩍 힘든가 봐. 전화를 그냥 한 번 걸면 몇 시간 동안 끊지를 않아. 게다가 통화 내내 직장 상사 험담만 한다니까.

0: 있어보자. 청소는 다 했고 빨래는 세탁기가 돌리고 있고 아 이제 좀 쉬어도 되는 건가? 오늘도 진짜 아침부터 정신이 없다. 아 이제 커피 좀 한잔하면서 쉬자. 아 띵동동 떨어동 땡동땡동 땡땡땡땡 떨어동 땡땡땡땡 땡. 아 누구지? 잠깐만 지금 몇 시야? 아 12시 15분? 아 이 시간이면 지은이가 점심 먹고 지금 전화할 시간인데 아 나 지금 좀 쉬고 싶은데 띵동동 떨어동 땡땡땡땡 땡 띵띵동 떨어동 띵땡땡땡. 아 어쩔 수 없지 전화 받아야지. 아 지은아 점심 먹었어?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전화했어. 나 진짜 통화할 사람 너밖에 없는 거 알지? 근데 진짜 잠깐 통화할 수 있어? 어 그럼 통화할 수 있지. 왜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또 무슨 일 있었어? 어 내가 진짜 회사일 아니면 화낼 일이 어디 있어. 아 진짜 우리 회사 사람들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아침에 내가 출근을 했어. 근데 다들 나보다 늦게 출근을 하는 거야. 그리고 점심 메뉴 고르는 것도 진짜 마음에 안 들고 아 진짜 스트레스 받아.
1: 뭐 먹었는데? 아 제육볶음? 맛있었겠네. 아 제육볶음에 달걀말이 먹으면 맛있잖아. 내일은 네가 먹고 싶은 걸로 먹자 그래. 아 그나저나 그 뭐 좀 있으면은 뭐 근무 시작할 시간 아닌가? 응 아이스커피 한잔하고 좀 쉬어. 너도 일해야지.
0: 아니 난 너랑 통화하는 게 쉬는 거야. 아니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부장님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 그리고 우리 옆자리 동료는 진짜 일처리하는 게 너무 답답한 거야. 어? 아 그리고 나 점심시간 이후에 외근이라서 조금 더 통화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대리님이 또 어떻게 일을 했냐면
1: 친구야 나는 너네 회사 사람들 얘기 그만 듣고 싶거든. 제발 우리 좋은 일로 통화 좀 하자. 나도 이제 힘들다고 친구야. 내 생각도 좀 해주라.

자기야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서지호의 돌리도였습니다. 오늘은 최은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각색해서 들려드렸어요. 선물로 간장 세트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친구가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전화해서 상사욕, 동료욕, 직장욕, 그냥 뭐 스트레스,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를 다 친구한테 쏟아내는. 그러면 이제 그 받는 사람들은 엄청난 스트레스 받고, 이게 한두 번 들어줘, 한두 번은 같이 욕해줄 수 있죠. 근데 이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반복되면 정말 지칩니다. 진짜로. 그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받게 되거든요. 그 회사에 안 다니는데 그 회사에 다니는 것 같은 기분일 거예요. 남영원님께서 응디가 흉내내는 벨소리 다운받고 싶다. 아 그래요? 띵띵동띵동띵동띵동 굉장히 방정맞죠? 왠지 이 친구분이 전화할 때 이런 기분일 것 같아서. 이민지님께서 화풀이 대상이 친구네요. 그러니까 화풀이 대상이 된 것 같아요. 이미 친구가. 고혜경님께서 친구 전화 패스해야겠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전업주부도 나름대로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한두 번도 아니고 전업주부도 할 일도 많은데 뭐 무슨 뭐 자기가 전화하면 무조건 뭐 받아줘야 되나? 근데 지금 사연자분이 굉장히 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또 무시할 수도 없고 친구가 전화 오는데 그냥 안 받을 수도 없고 또 나중에 또 걸면은 또 그렇기 때문에 아 그냥 막 아, 그래 이러면서 받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진짜 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도 좀 고민이겠어요. 0584님께서 사연자분이 먼저 전화를 해서 사소연을 해보세요. 근데 이거는 그 뭐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보다는 딱 그냥 똑바로 말을 하는 게 제일 빠르고 뭐 물론 말할 때 당시에는 그 친구도 조금 그래 뭐 이러면서 좀 기분 상할 수도 있고 사연자분도 좀 말하기 그럴 수도 있지만 깔끔하게 말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저도 옛날에 이런 친구가 있어가지고 저는 진짜 참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 솔직히 조금 그 너의 그 욕하는 그런 너의 직장 상사들 분 누군지 얼굴도 모르는데 내가 이걸 받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그 친구도 몰랐대요. 너무 미안했다고 자기가 생각해보니 너무너무 너가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다고 진짜 나는 그냥 전화해서 내 일을 내 일상을 공유하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너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지 몰랐다면서 너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모를 수도 있으니까 말하는 게 어차피 뭐 30년이나 된 친구면은 이해해 줄 거예요. 정지영님께서 요즘은 대화하는 로봇이랑 이야기 많이 하던데요. 그쵸? 아니 더 위로를 잘해줘요. 그게 다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랬구나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속상했겠다 이걸로 막 얘기하잖아요. 요즘은 뭐 로봇이랑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죠. 자 아무튼 잘 얘기해보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은비트의 짧은 1일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 소소한 일상이야기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참여 방법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자기야 게시판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실시간 콩과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함께 보내주시면 같이 띄워드립니다. 노래 듣고 올까요? 진성의 오키도키야, 성진우의 딱이야.

0: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 그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해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4: 님께서 방금 회원 가입하고 왔어요. 옆집 방송 듣다가 너무 신나고 좋아요. 가은님 밝음이 너무 좋네요. 찐팬 될게요 라고 해주셨어요. 어, 옆집 방송 어디 듣다 오셨지?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원 가입도 하시고 애플리케이션 콩도 까셨나요? 그거 까시면 또 언제 어디서든 또 들으실 수 있거든요. 아니 뭐 그냥 뭐 계속 어디 또 가지 말라는 소리는 안 드릴게요. 그냥 가지마 가지마 응디라디오 계속 들어줘. 감사합니다. 6065님께서 배달일 하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침에 갖고 나온 얼음물 두 병이 다 떨어졌어요. 응디 시원한 커피 수혈해 줄 수 있을까요? 아유 더워요 더워요. 날씨가 얼마나 더우면 얼음물이 두 병이 다 떨어졌어요. 아, 옛날에 진짜 우리 더울 때 얼음물 오, 그 500ml짜리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보리차 엄마 끓여준 거 그거 얼려놨다가 손수건에 싸가지고 막 들고 가고 이랬었잖아요. 아유 얼마나 더우면 그게 다 떨어졌어요. 커피 드릴게요. 에이, 힘내시고요. 자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오늘은 왠지에 이어서 여러분들 걱정 고민 들어주는 시간 손 한번 잡아주이소로 돌아옵니다. 1부 끝곡으로 오승근의 주인공은 나야나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돌발 상황으로 정체 생긴 곳들이 있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이촌로에서 구리 방향 강변북로로 진입하는 램프 부근인데요. 조금 전 사고가 나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동호대교 부근에선 작업이 한창입니다. 4차로 막혀 있어서 원효대교부터 길게 여파받고요.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수서에서 탄천 1교 쪽으로는 고장난 차가 있는데요. 3차로 막고 처리하면서 복정부터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강동에서 암사대교 쪽으로는 사고 났습니다. 1차로 막고 처리하고 있어서 일대가 주춤하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능해 부근에서도 앞시간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났는데요. 3차로에서 처리 작업 이어집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영풍터널에도 2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소형 화물차 관련 추돌 사고고요. 터널 진입 전 미리 차로 변경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요. 김희재 씨의 신곡이에요. 이런 날 기다렸나요? 듣고 왔습니다. 자, 유튜브로 듣고 보고 계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이낙구님께서요. 저는 우리 예쁜 은간 씨 오빠 팬 찐팬입니다. 오빠라고 불러본 기억이 너무 멀고 멀어서 오랜만이에요. 오빠라고 하시는 분 안녕하세요. 복수킴님께서 은간 가수님의 빛나는 트로트 최고의 방송 언제 봐도 예쁘고 목소리도 정말 좋아요. 늘 반짝이는 별처럼 영원히 빛나길 바랍니다. 크, 영원히 반짝이는 별처럼 감사합니다. 현정이님께서 안녕하세요. 저 소연이 엄마입니다. 10년 동안 아이 키우다가 자격증 따면서 새롭게 저의 인생을 위해 노력 중이에요. 요양보호사, 병원 동행 매니저, 생활지도사 다 합격했는데 나이가 있어서 취업할 곳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름방학하면 소연이랑 은디 언니 보러 갈게요. 응원해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 아이를 키우다가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한다는 게 진짜 그 마음도 엄청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마음가짐도 참 중요하지만 이게 실행을 한다는 게 진짜 부지런하고 엄청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멋있어요. 소연이 엄마.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똑똑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내일 모레 빛나는 초대석 돌아옵니다. 주인공은요. 혜은이 선배님이. 세은이 선배님께서 저희 은비트를 찾아주세요. 선배님 모시고 영원한 소녀 감성을 유지하는 비결도 여쭤보고요. 그리고 라이브도 청해서 들어볼게요. 목요일 2부 혜은이 선배님과 함께하는 빛나는 초대석 기대 많이 하고 들어주시고요. 자, 잠깐 광고 듣고 와서 신청곡 플레이 시간 오늘은 왠지로 돌아올게요.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0: 와, 엄마표 골뱅이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유동
2: 골뱅이.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아홉 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0: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오늘은 왠지 노래가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한 신청곡 플레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오늘은 왠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거나 콩과 문자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자, 오늘은 왠지 앞으로 도착한 사연 만나볼게요. 김동학님께서요. 화요일이라 그런지 일하는데 더 졸리기도 하고 잠 깨는 노래 듣고 싶네요. 내가 지금 이 노래 신청하고 있는데 졸리다는 트로트 바로 이만 알겠습니까?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허경환에 있는데 신청합니다.
1: 여기 허경환 씨의 개인기를 다 넣어놨어. 그 저보고 어떡하라고 이렇게 다 넣어놓으셨어. 이게 또 이거 이게 읽고 있는데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저한테 하라고 보내주신 거 맞죠?
0: 진짜 참 재밌어요. 언제 해도 그죠? 1388님께서 저희 부부는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둘이서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까 싸우는 일이 많이 생겨요. 손님이 없으면 별것도 아닌 일에 나를 세우고요. 손님이 많을 때는 손발이 안 맞아서 티격태격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활기차게 기분 좋게 일하자고 약속했는데 또 싸웠어요. 돌아서면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후회할걸. 아는데도 잘 안 되네요. 우리 부부에게 힘을 주세요. 태진아의 동반자 신청합니다. 아이고. 이게 참 그 부부가 함께 일을 한다는 것. 이거 꼭 부부만이 아니더라도 형제 자매, 뭐 엄마와 딸 아들, 뭐 부모님과 아들 딸 이런 사이들도 같이 일하면, 그리고 친구, 동업하시는 분들 다 싸워요. 이게 일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이 오고, 근데 그럴 때 서로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뭐 욱해서 아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떡해라고 하는 말 대신 이거 이렇게 했어야지. 물론 힘들지만 이렇게 한 번 더 참고 말하는 그 노력을 둘 다 해줘야 되는데, 한 명은 노력하는데 한 명이 안 해주면은 또 싸움이 나는 거고, 한 명이 또 이렇게 노력해서 했는데 또 안 받아주고 싶을 때 있잖아요. 왜 저렇게 왜 이렇게 착하게 말해 갑자기 이러면서 안 받아주면은 또 싸움이 되는 거고, 참 이게 어려워요. 아유, 바쁘면은 얼마나 또 정신 없겠어요. 손님 없으면 또 손님 없으니까 스트레스 받고. 김두리님께서 맹구예요? 어디서요? 저 허경환씨 따라했잖아요. 내가 지금 이 노래 신청하고 있는데. 박시아님께서 언밸런스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요, 언밸런스를 빼먹으셨네. 김동원님께서 이렇게 되면 언밸런스. 김은님께서 부부끼리 일하면 친하다가도 싸워요. 맞아요. 그냥 좀 더 덜 싸우기 위해서 서로 계속 노력해야죠. 자, 노래 두 곡 듣고 왔어. 손 한번 잡아주시서로 돌아올게요. 허경환의 있는데, 그리고 태진아의 동반자.

0: 반지분들 어제 트롯비타민 윤서령 씨한테 요즘 유행하는 거 배웠잖아요. 배운 거 써먹어야죠.
1: 우리 반지분들 덥고 힘드시죠? 식곤증 몰려올 때는 마음속으로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야호!
0: 응대 애교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나지 않으십니까? 자, 이제 마음의 손도 잡아드릴게요. 반지분들의 걱정, 고민, 하소연에 폭풍 공감하는 시간 화요일에 딱 맞춰 돌아왔어요. 손 한번 잡아주이소.

은디와 반지기분들께 마음속에 쌓인 걱정과 고민을 털어놓고 싶으신 분들은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손 한번 잡아줘 있어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세요. 실시간 콩과 문자를 통해서 짧은 한 줄 사연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반지분들께서 보내주신 걱정, 하소연, 고민 사연 만나볼게요. 야호. 김용옥님께서요. 응디한테 하소연 좀 해야지 안 되겠어요. 응디, 신랑과 저는 캠핑을 좋아해서 함께 캠핑을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캠핑장에 가서 텐트를 칠 때마다 남편이 화를 엄청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정해집니다. 근데 그럼 뭐예요? 저는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해서 캠핑할 기분이 안 나거든요. 가기 전에 화내지 않기로 아무리 약속을 해도 그때뿐입니다. 텐트 칠 때가 되면 사람이 돌변해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남편 화내는 모습에 익숙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하. 이거 진짜 어떡해요? 이거는 성격이거든요, 성격. 그러니까 그 자기가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됐을 때 갑자기 욱하는 거. 근데 본인도 그걸 인지하고 있는데 그거를 옆에서 아무리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아무리 얘기하고 나 당신이 화내면은 나 진짜 너무 놀래고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해도 알겠어 미안해 안 할게 라고 해도 조금 있으면 또 자기가 마음대로 안 되면 이제 확 화가 나는 거지. 근데 그거를 표출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화나면은 이렇게 뭐 한번 이렇게 좀 삭히잖아요. 아 화가 나도 주변에 사람들도 있고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면은 조금 이렇게 한번 내려놓고 아 화나네 그냥 뭐 이 정도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화가 나 아 이 텐트 왜 이렇게 안 되지 아 진짜 나 너무 화가 나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갑자기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진짜 영웅님께서 엄청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요. 갑자기 화를 언제 화를 낼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랑 같이 있는 거 너무 스트레스 받거든요. 아하. 아니면 텐트를 칠 때 화가 나시는 거니까 요즘 그거 원터치 텐트 있잖아요. 그거 한 번에 이렇게 버튼 딱 누르면 팍 펴지는 거 그거 하시면 안 되나? 지금 있는 텐트가 되게 좋은 건가요? 그 텐트도 그 왜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브랜드도 뭐 다 따지고 본인이 좋아하는 디자인도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골라서 이거를 뭐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한번 얘기를 해서 텐트 치는 게 그렇게 화가 나면 우리가 한번 이거 텐트를 원터치로 바꿔보자.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 방법 괜찮네요. 홍정아님께서 텐트 칠 때 잠시 자리를 피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뀌지 않을 테니까 내가 피하면 되겠다. 이런 느낌인 거죠. 이것도 뭐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당신 이거 화날 거니까 나 잠깐만 저기 갔다 올게. 뭐 물 들어갔다 오거나 뭐

캠핑하면 뭐 설거지할 것도 많으니까 이거 다 씻어올게. 그 다 사이에 이제 텐트 치고 있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먹거리 같은 거 내가 저기 마트가 사올 테니까 여기 텐트 치고 있어. 이래도 되고. 근데 이거는 진짜 바뀌지 않을 거라서 이렇게 막 갑자기 화내는 사람, 욱하는 사람 있죠. 안 바뀌더라고요. 오호이님께서 텐트 말고 글램핑을 가든지 펜션으로 가셔야 했든요. 근데 이 캠핑하는 사람들은 이 펜션이나 글램핑의 그것보다 이 날 것의 매력. 본인이 이렇게 다 흙에다가 못질하면서 바람 불면 그 다 바삭거리고 다 느끼고 딱 아침에 눈 열었을 때 그 지퍼 이렇게 쓱 열었을 때 그 찬 공기 싹 들어오는 거. 이거를 느끼면서 가는 게 이게 또 캠핑의 묘미거든요. 새벽에 추워갖고 잠 깨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불 니 거니 내 거니 하면서 막 그런 재미라서 아마 펜션으로 가는 거는 안 할 것 같아요. 김정희님께서 욱하는 거 정말 사람 힘들게 합니다. 우리 집에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많이 다치고 삽니다. 저도 말에 상처받는 사람이라서 이 사연에 곤방 100배네요. 맞아요. 이게 진짜 그 누가 화를 내면은 이 심장이 두근두근두근 거리는 사람이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귀가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갑자기 화를 내거나 갑자기 언성이 높아지거나 저는 그 빵빵 소리 있죠. 그 클락션 소리. 그것도 약간 놀라서 막 심장이 계속 한 1시간 두근두근 거리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엄청 심장이 약해가지고 너무 놀라서. 근데 옆에서 이렇게 막 갑자기 화내면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아유. 승우맘님께서 우리 집에도 그런 남자 있어요. 20년을 살다 보니 성질내면 그러려니 합니다. 자기는 화내는 게 아닌데 목소리가 커서 제가 그렇게 느낀대요. 이건 뭐예요? 아, 이거 화내는 것보다 더 나빠. 약간 아 내가 목소리가 큰 거니까 네가 그렇게 느끼는 거지. 이거잖아요. 지금 내가 문제라는 듯이 남 핑계 대는 거. 어머머머머머 왜 그래요? 그러지 마요. 3202님께서 방송 듣다 보니 제 얘기네요. 각자 역할 분담하세요. 아 역할은 분담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텐트는 어찌됐건 그 뭐 힘도 세야 되고 줄도 당겨야 되고 뭐 그리고 이게 정리할 때 잘 안 넣어놓으면 나중에 다시 풀 때 엄청 헷갈리고 특히 텐트 같은 거는 선 하나 잘 꼬여 이렇게 막 꼬여져 있으면 이거 풀다가 신경질 나거든요. 저도 텐트를 엄청 많이 치고 캠핑을 다녀봤기 때문에 이거 알아요. 그래서 정리할 때 좀 잘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혹시나 뭐 화내는 구간이 뭐 만약에 뭐 줄이 꼬였는데 화는 그러면은 미리 여보 나 이거 좀 해줘 이래놓고 줄을 막 빨리 풀어놓는 거야. 화 안 나게. 아휴 모르겠네요 진짜. 어떡해요 영웅님. 8176님께서 응디 저희 아빠는 박 기자 동자를 쓰십니다. 취미가 고기 굽기이신데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고깃집에 가면 집게와 가위에서 손에서 놓치지 않으시고 신이 나서 맛있게 고기를 구워주시죠. 근데 밥을 먹고 나서 가게 문을 나서면서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 언제쯤 남이 구워주는 고기를 받아 먹을 수 있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슬픈 얼굴을 하시고 근데요 저희가 고기를 굽겠다고 할 때마다 너희가 구우면 육즙이 빠져서 맛이 없어. 그건 고기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라고 하시거든요. 도대체 저희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정말 고기 굽는 게 싫으신 걸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저도 처음 보는 유형이라서 보통 고기가 굽기 싫으시면은 아, 나 굽기 싫으니까 너네가 구워 라든가 아니면 아, 너네가 하면 답답해서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아, 굽기 싫은데 하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고 하시는데 근데 뭐 집게와 가위를 손에서 놓지 않고 막 신나게 신이 나서 맛있게 구워주다가 나갈 때는 갑자기 지치시나? 갑자기 막 고기 구운 게 막 갑자기 힘들고 막 그러시는 건가? 아버지는 정말 고기를 굽는 게 싫으신 걸까요? 라고 했는데 싫으신가 봐요. 근데 이제 누군가가 하면은 약간 그거 있죠. 그 진짜 고기 육즙이 빠지는 게 싫으신 거지. 그 고기를 정말 맛있게 드시고 싶으신 건데 고기를 굽는 게 싫으신 것 같아요. 이거는 빡션님께서 완전 정답을 말해주셨어요. 고기 구워주는 식당으로 가시면 되죠. 이거 정답. 요즘 고기 구워주는 식당 되게 많아요. 그 조금만 검색해보면 고기 구워주는 식당 이렇게 검색해보면 있거든요. 직원분께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그리고 되게 잘 굽잖아요. 직원분들 교육받아서 그 막 어떤 굽기 뭐 이런 것도 다 아시기 때문에 고기 구워주는 식당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서는 어떻게 해요? 먹지 말자. 집에서는 먹지 맙시다. 에, 가게로 갑시다. 5177님께서 아 정말 오늘 사연 난이도 높네요. 그냥 캠핑 안 가고 회 드시면 안 되나요? 아 머리 아파요. 근데 또 캠핑을 좋아하신대요. 부부가 두 분 다. 그러니까는 제 생각에 원터치 텐트를 사시거나 아니면 텐트 칠 때 딴 데 가 계시거나 그 두 방법. 그리고 고기 구워주는 식당으로 가자. 이렇게 한번 답을 내려봅니다. 아유 어렵네요. 오늘 손 잡아드리고 싶은데 미소가님께서 또 이러시는데요. 그냥 칭찬받고 싶어서 그런 거죠. 아빠가 구워줘서 너무 맛있었다는. 아, 오, 나 방금 뒤통수 맞은 느낌이에요. 아 이거네 사연자분.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막 힘들게 구웠는데 그 누구도 아빠가 구워준 고기가 진짜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와 아빠 진짜 고기 너무 잘 굽는데 이 말을 안 한 거야. 그래서 아 나는 언제 누가 구워준 고기 먹어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지 삐딱하게. 그러면서 본인이 구워줄 때 또 신나게 이게 정답이 어머머머 미소가원님 천재세요? 오 이런 마음이겠네. 우리 왜 한 번씩 엄마 아빠들 보면은 반대로 얘기하시잖아요. 아, 난 용돈 필요 없어. 됐어. 너네 써. 이 약간 요거랑 비슷한 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마지막으로 사연자분 마지막으로 고기를 한번 굽는 곳에 가서 아버지가 또 굽게 한번 해보고 그때 칭찬을 한번 해봅시다. 아빠 진짜 와 역시 아빠가 굽는 고기는 진짜 최고야. 와 육즙 살아있다. 와 진짜 맛있다. 아빠 어디서 아빠 고기 굽는 대학교 나왔어요.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멘트 이렇게 탁 해보고 그래도 밖에 나가면서 아, 나 누가 또 고기 구워주나 이런 얘기하면은 다음부터는 고기를 구워주는 식당으로 한번 가보는 걸로 그렇게 한번 답을 내려봅시다. 오 이건 것 같아. 아주 명쾌합니다. 예.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진미령의 미운 사랑, 진혜성의 알 수가 없네.

진미령의 미운 사랑, 진혜성의 알 수가 없네 듣고 왔습니다. 반짝이분들 걱정, 고민, 하소연 들어보고 따뜻하게 손잡아드리는 시간이에요. 손 한번 잡아주이소.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이선희님의 사연이에요.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혼자 산다고 밥 안 먹는 거 아니고 혼자 산다고 여행 안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회사분들은 제가 혼자 산다는 이유로 다들 쉬어야 되는 날 저에게 일을 미룰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혼자 사는데 쉬는 날 할 일 없지? 나랑 등산 갈래? 명절에 나 대신 일해주면 안 돼. 나는 명절 지내러 가야 돼서. 혼자 사니까 꼭 여름휴가 가야 되는 날짜 없지? 그럼 나랑 일정 좀 바꿔주면 안 될까? 등등 말이죠. 혼자 산다는 이유로 양보해야 되는 일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회사 자리 이동을 할 때도 양보를 해야 되고요. 주말에도 회사를 나가야 하는 일이 수시로 생깁니다. 혼자 사니까 굉장히 여유로운 줄 아시는데요. 저도 제 생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사생활은 사생활이고 회사생활은 회사생활 아닌가요? 왜 제가 혼자 산다는 이유로 회사분들을 위해서 양보를 해야 되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살지만 명절에는 부모님 뵈러 가야 하고요. 주말에는 쉬고 싶습니다. 여름철 휴가철에는 쉬러 가고 싶고요. 그러니까 제발 혼자 산다는 이유로 양보를 강요하지 말아달라고요. 응디, 제 손 꼭 잡고 함께 외쳐주시겠어요? 이거 진짜 공감하시는 분들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이거 진짜 싫어해요. 아, 이거는 할 수 있어. 혼자 사는데, 근데 혼자 사는데를 왜 붙이는 거야? 쉬는 날 뭐 해? 나랑 등산 갈래? 이렇게 하면 되지. 혼자 사니까 쉬는 날 이게 무슨 논리예요? 명절에 대신 일해주면 안 돼? 나는 명절 지내러 가야 돼서. 아, 명절에 가족 다 만나러 가요. 아니 무슨 혼자 산다고 뭐 가족한테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리고 혼자 사니까 여름휴가 가야 되는 날짜 없지. 이게 뭐? 아, 가족만 무슨 여름휴가를 계획을 짭니까? 혼자 살아도 계획 짤 수 있죠. 김은님께서 혼자 사는 게 무슨 죄요? 그러니까요. 어머머머. 고혜경님께서 회사분들 왜 그러세요? 사연 듣고 있는데 너무하네요. 이거 진짜 너무하다. 저는 이거 생각하진 못했어요. 왜냐면 저는 뭐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는 사이에 제가 혼자 산다고 이런 거를 질문을 받아본 적은, 제가 뭘 대신 일해주고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받아본 적은 없는데, 뭔가 이게 굉장히 공감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혼자 사니까 이런 거 필요 없지. 내가 가져가도 돼.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은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칫솔 뭐 치약 세트 뭐 이런 거 뭐 회사에서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들어오면은 너 혼자 사니까 이런 거 필요 없잖아. 이거 나 우리 가족도 많은데 내가 가져가면 안 돼.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 그지 않아요? 이거 너무하다. 어머머머 세상에. 지금 사연 소개해드린 선희님, 박PD님께서 위로와 응원의 AI송을 만드셨어요. 제목은 혼자 산다는 게 무슨 죄인가요? 양보를 강요하지 말아요 송. 듣고 올게요.

혼자 산다는 게 무슨 죄인가요? 양보를 강요하지 말아요송 듣고 왔습니다. 설점식님께서 오늘도 찰떡 같은 작사 작곡이 빛을 발하는 피디님의 AI송. 변재호님께서 사연을 AI송으로 위로하고 응원해주는 은비트 특별하네요. 그럼요. 우리 은비트에서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성우님께서요. 저는 총각 때 결혼 안 했다고 명절 연휴 때 당직 선 적 있어요. 총각은 명절도 못 쉬나요? 아 이거 진짜 너무해요. 아이고 나는 뭐 집 없어. 나도 갈 집 있어. 나도 가족들 만나러 가야 돼. 나도 우리 엄마 아빠 만나러 가야 돼. 이게 아니 결혼 안 했다고 연휴 때. 아이고 뭐 결혼한 사람들은 뭐 당직 쓰면 안 돼요? 우선적으로 가족을 만나러 가야 되는 뭐 특별한 이유가 뭔가요? 가족이라서요? 진짜. 아 물론 명절 연휴 때 뭐 가족이 뭐 자기 가족이 더 있으면 뭐 챙겨야 되는 거 맞지만 그러면은 아 혹시 뭐 이렇게 미안한데 부탁 하나 해도 될까? 이렇게 말해야지. 당연하다는 식으로 아니 넌 총각이니까 너가 당직소 이런 거는 좀 응? 8028님께서 저는 혼자 사는 것도 얘기 안 했지만 회사 근처에 살 경우 절대 비밀로 해요. 진짜 수시로 불려나가거든요. 어, 이거 예전에 이런 사연 많이 왔었어요. 집 근처에 있다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와가지고 이대리! 지금 어디 집인가? 집인데요. 지금 거기 갈 사람이 없어서 회사에 좀 가주게.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부장님. 부장님이었는지 차장님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있었어요. 이사 가야 될까요? 이러면서 문정희님께서 어쩜 이리도 가사를 현실적으로 잘 만들었는지 대박이네요. 그러니까요. 이 사연으로 노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사연자분을 위로할 수 있을 것 같은 노래들입니다. 진짜 나도 나만의 스케줄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예의 좀 차려주세요. 위로가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손 한번 잡아주신 이 시간에 사연 소개되신 분께는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보내드려요. 방송 끝난 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윤희의 나 혼자 산다, 이명화의 통통통.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내비게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은피트, 슬픔은 묻어놓고 다 함께 라디오 빛나는
5: 빛나는
4: 트로트
5: 트로트
4: 듣자.

0: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 나게.
1: 백유자님께서요, 아유 콩 깔기 힘드네요. 앞으로에도 은간 거꾸로에도 은간 만나기 힘들어요. 아유 힘들게 설치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한번 설치해 놓았으면 이제 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일도 오후 2시에 은디 만나러 와주세요. 꼭이요. 자,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송대관 신지의 분위기 좋고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아, 이번에 라라랜드 1주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여러분 축하한다고 또 얘기 전해주세요.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곳곳에선 돌발 상황으로 정체 생긴 곳들이 있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인데요. 서초에서 양재 쪽으로 조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5차로에서 처리하고 있어서 한남부터 여파를 받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안현분기점 부근에도 사고가 있는데요. 2, 3차로 막고 처리하면서 광명 나들목 일대 1km 정도 밀립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은 충주분기점 부근입니다. 앞시간 사고가 났는데 1차로에서 처리 작업 이어지고요. 당진 대전고속도로 대전 쪽 남세종 부근에서도 1차로 막고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쪽 경기 광주분기점에서 신월천교까지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부근으로 3km가량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행담도 휴게소에서 서해대교 쪽으로도 작업하면서 1대 1km 정도 밀립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네, 안녕하세요. KBS ETV 토요일 미니 시리즈 결혼의 완성에서 신경외과 의사 강태주 역을 맡은 배우 남궁민입니다.
1: 안녕하세요. 강태주의 아내이자 병원 이사장 고세윤 역을 맡은 이설입니다.
0: 이혼 직전 강태주는 납치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인면수심의 범죄자와 극한의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1: 강태주는 과연 아내 고세윤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0: KBS ETV 부부 액션 어드벤처 결혼의 완성
1: 7월 4일 토요일 밤 9시 20분 첫 방송됩니다.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여름은 초록의 계절이에요. 숲 해설가들의 말에 따르면 나무는 여름에 크게 자란다고 합니다. 햇볕이 쨍하기도 하고 특히 이맘때가 땅에 뿌리 내리기 딱 좋은 시기래요. 여름에 햇볕 아래서 몸집을 조금씩 조금씩 키우다가 가을과 겨울, 봄을 건너 다시 여름을 만나면 그제야 단단히 자리를 잡는다고 합니다. 지금부터가 나무에겐 진정한 성장의 시작이겠죠?

여름에 만났던 우리가 사계절의 추억을 안고 다시 여름 위에 섰습니다. 앞으로 써나갈 우리의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꼭 함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12월 30일 화요일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은요. 어디 갔지? 5522님 오늘 첫 곡은 아마도 모짜렐라? 라고 맞춰주셨습니다. 한 살의 주인공이 되신 걸 축하드리고 노래 나온 것도 축하 축하드려요. 뽀년니 하시면서 5522님 보내주셨습니다. 블랙콩의 모짜렐라 오늘 라라랜드 첫 곡이었습니다. 딱 1년 전이에요. 작년 오늘 6월 30일에 이번에 라라랜드가 오픈을 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뽀니 언니, 뽀니 누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반겨준 기억이 있습니다. DJ 이본과의 첫 만남을 축하해 준 분들 참 많이 계셨었는데 1년 동안 뒤에서 엄청나게 밀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여름에서 다시 여름으로 1년을 지나오면서 저와 함께한 모든 시간이 여러분들 행복하셨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무로 치면 1년짜리 조그만 애기 나무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 다 같이 라라랜드 큰 나무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뒤에서 밀어주지 않으시면 큰 나무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라랜드 첫 돌을 축하합니다. 콩디 언제나 즐거운 우리들의 4시 6시 책임져 주세요 하시면서 김혜숙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현님 찾아와 주셨습니다. 와 1주년이다. 벌써 1주년이라니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에요 하셨습니다.

0: 엄혜미님, 언니 1주년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항상 좋은 기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이하나하나사님, 뽀니 언니의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항상 소나무처럼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스튜디오가 너무 러블리해요. 돌잔치다 하시면서 2543님 보내셨습니다. 그쵸? 정말 아유, 한 살짜리, 한 살짜리를 또 이렇게 반겨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또 1주년이라고 이런 것도 만들어주고 이제 티 확실하게 내야죠. 티 확실하게. 또 우리 진짜 30년 동안 묵묵히 기다려준 우리 또 정말 저에게는 재산입니다. 우리 팬들이 잊지 않고 또 오늘 찾아와 주셔서 떡이랑 꽃이랑 정말 많은 선물을 받아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마님, 성이 다 모여있는 것 같아요. 김씨, 임씨, 한씨 이름이 김임한님, 닉네임이 이러하신데 나이테를 봐도 여름에 큰 나이테는 다르다네요. 라라랜드 1주년 축하드리고 튼튼하고 무럭무럭 자라는 대목으로 커나가시길 감사합니다. 0488님, 와 모짜렐라 우리 언니 노래다. 너무 상큼 언니 목소리 마냥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울컥하대요. 1주년에 콩디가 부른 노래를 첫 곡으로 들으니까 울컥울컥 하다고 하시면서 4600님 보내주셨습니다. 뭐지? 하셨어요. 진짜 이거 뭐지? 이번에 라라랜드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들 찾아갑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본다방이 열릴 겁니다. 종소리와 함께 커피향이 가득한 시간으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하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지 여러분들 이제 뭐 다 아시죠? 여러분들의 하루를 공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20분을 뽑아서 커피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에서 카메라 버튼 누르시면 보이는 라디오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벌써 두 분이 다 와 계신다고 하네요. 매너들이 너무 좋으시다. 우리 황가람 씨, 신공은 씨. 본다방 뒤에 두 분을 모시고 로고송 가요제 잠시 후에 한번 소박하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최고의 서비스로 늘 똑같이 변함없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은 문자 폭탄이 이런 거구나. 시작부터 아주 행복하네요. 콩디 1주년 축하합니다. 일 마치고 집 가는 길입니다. 다 좋지만 가장 좋았던 건 그랬죠. 온 국민이 그렇게 공감할 수 있을 때까지 가자 하시면서 1816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초이님, 저의 하루를 더욱

좋은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쭉 함께해요 하셨습니다. 1353님 콩디 1주년 생일 축하합니다. 더불어 저의 생일도 축하해주세요. 오, 1354님 오늘 태어나셨어? 축하드립니다. 그랬죠. 해피 버스데이 투유입니다. 그리고 3828님 축하합니다. 1주년. 0236님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는 중입니다. 스트레스 받았어. 제가 커피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목소리 들으면서 힘내고 있어요. 그랬죠. 1주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늘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도 늘 반갑고 감사합니다. 0000님 오늘 금산에서 출첵하면서 콩디 예, 라라랜드 1주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19년 동안 쭉 나갑시다. 콩디 파이팅, 라라랜드 파이팅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우리 고혜경님 안녕하세요. 예쁘고 따뜻한 콩디. 하, 맞아요. 제가 보기보다 마음이 참 따뜻하죠. 라라랜드 1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홍정아님 늘 참 뭘 해도 이쁘다 이쁘다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시는 분입니다. 이쁜 콩디 라라랜드 1주년 많이 많이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쭉 승승장구 하시길 빕니다. 콩디 사랑해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자님, 장은희님, 이소영님, 또 김경모님, 명아님 문자 잘 받았고요. 장은희님, 송지희님. 그 외에도 계속해서 잠시 후에 이름들을 외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정현님 콩디 1주년 축하 축하합니다. 10년 20년 롱런 하세요. 매력적인 목소리 애정합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아 진짜 순삭입니다. 1년이 후딱 지나갔어요. 브라운 아이즈의 노래를 아니 들을 수 없죠. 벌써 1년 듣겠습니다.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듣고 왔습니다. 아, 여러분들의 문자가 진짜 사랑이 느껴집니다. 9764님, 와, 매일 밤 12시에 제방 듣는데요. 오늘 우연찮게 차 안에서 듣습니다. 1주년 축하해요 하시면서 매일 밤에 이렇게 찾아주셨나 봐요. 9764님 감사합니다. 2009님 라라랜드 처음 축하 문자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주년 만땅으로 축하해요. 잘 듣고 있습니다. 건강하셔요. 통통통 하셨고 1187님 사장님이 다른 채널 틀어서 제가 다시 누나 채널로 바꿔놨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누나 라디오 매일 듣고 있습니다. 1주년 진짜 제가 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1187님 보내주셨습니다. 권혁환님 언니 노래 너무 상큼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노래 너무 좋아요. 축하 축하 하시면서 김배영님도 보내주셨고 그리고 블랙콩 편현이님 이준우님은 축하드립니다. 첫방부터 듣던 42살의 남자 사람입니다. 노래 너무 좋아요.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하셨습니다. 김경미님도 문자 주셨고 우리 콩디 언니 덕분에 저의 리즈 시절로 돌아간 기분입니다. 플레이리스트에 넣어두고 듣겠다고 하셨고 콩디와 공감 콩디의 공감 능력 덕분에 매일 울고 웃어요 하시면서 윤정인님 보내셨습니다. 공감하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랬죠. 박상우님도 오셨네요. 아 신데렐라가 잠을 못 자면 모짜렐라. 아우 아주 싱거운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현실님도 콩디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보내주셨고 이렇게 응원 많이 해주셔서 진짜 아 행복합니다. 쭈연이님 콩디의 라라랜드 1주년 축하드립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커피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다방에 소개된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뽑아서요.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가지런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얘기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오늘 얘기 계속해서 여러분들 보내주세요. 임현정의 고마워요 듣고요. 오늘 게스트 황가람 씨, 신공훈 씨 모시고 또 즐거운 시간 만들어 보아요.

0: 라디오를 듣다 보면 DJ 목소리 사이로 익숙한 멜로디가 흐릅니다. 매일 듣고 또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따라 부르게 해요. 여러분은 이 시간을 떠올리며 어떤 멜로디가 가장 떠오르십니까? 이번에 라라랜드 1주년 특집 로고송 가요제 신공훈 씨, 황가람 씨와 함께합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한 살 됐는데 두 분 모셨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2: 축하드립니다, 선배님.
0: 아니 무슨 10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아 이렇게 또 한 살을 예쁘죠 다.
1: 아 너무 예뻐요.
2: 어? 와.
0: 그래서 엄청 티내고 있어요 지금 이런 거 받았다고.
2: 와, 1주년 때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아 오랜만에 만나요 우리 황가람 씨, 그죠?
2: 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0: 그러니까 응원 참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감사합니다. 반딧불로 많은 사랑을 받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2: 아니, 선배님이 이뻐해 주셔가지고 또 반딧불로 사랑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지 않습니까 제가?
0: 아니 누나가 예뻐한 걸 알아?
2: 아 그럼요. 아 선배님이 제가 처음 나갔던 방송 오빠시대에서 무한 지지와 사랑을 보내주셔가지고 또 그 계기로 또 우와 감사합니다.
0: 이 빅토리아 빅님이에요. 황가람님 출연 소식 듣고 왔습니다. 라라랜드 1주년도 축하합니다. 라라랜드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고 김수진님 고모님 반갑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또 맞아주셨습니다. 신공훈 씨도 나오셨어요.
1: 아, 감사합니다. 너무 축하드리고 저도 덕분에 가람이 형도 만나고 오랜만에
2: 너무 좋아.
0: 그러니까 뭐 두 분이 더 뭐 친한 사이니까.
1: 아니, 가람이 형이랑 밖에서 식사도 하고 해봤지만 제가 또 그 방송 이후로 처음 같이 방송을 해보는 거라 덕분에 감사드립니다.
0: 두 분 다 뭐 노래를 끝장나게 하는 두 분이니까 보이는 라디오 중이에요. 카메라를 보고. 어머 지금 잠깐 해맑죠? 나이가 그래도
2: 예 42살인데 40살에 데뷔를 해서 두 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0: 좋습니다. 새내기.
1: 네.
0: 참 두 분을 안 지도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요.
2: 진짜 너무
0: 황가람 씨 요즘 바쁘죠?
2: 너무 감사하게도 선배님 사랑을 또 받아가지고 진짜 계속 사랑받고 있다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열심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0: 보기 네. 너무 좋아요.
2: 와 감사합니다.
0: 든든하고. 그리고 신공훈 씨는 네. 사실은 저희 이번에 라라랜드 지분이 조금 있습니다.
1: 조금이라뇨. 섭섭합니다.
0: 아 많아?
1: 조금이라뇨. 섭섭합니다. 많죠.
0: 사실 신공훈 씨가 제가 이번에 라라랜드 라디오 결정이 딱 났을 때 제가 로고송을 만들어 달라고 시그널송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흔쾌히 예 알겠습니다 해서
2: 역시 이 남자.
0: 그래서 사실 1부 시작하는 시그널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로고송 그리고 2부 시작 또 마무리까지 5곡을 다 만들어주셔서
2: 선배님 잘 기억 안 나시나 본데 그 녹음을
0: 맞아요.
2: 저희 녹음실에 했습니다.
1: 아 맞아요. 맞아.
0: 아
1: 여기도 지분이 좀 있네.
0: 그렇죠. 있네. 맞네.
2: 오늘 또 제가 나오는 게 당연한 느낌으로.
1: 그렇죠.
0: 좋아.
1: 아 있어요.
0: 그러네. 오늘 여튼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고 네. 또 로고송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로고송 가요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와, 재밌겠다.
0: 짧지만 아주 굵게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로 서류 전형이 있었대요. 우리 강 작가 엄청 힘들었겠어. 그리고 심사에 통과한 분들 2차 예선 치른 다음에 아니 이거 무슨 타 오디션보다 더 힘든 거 아니야 이거?
1: 그러니까요.
0: 본선 진출자를 또 뽑았다고 합니다.
2: 이야, 본선에 제가 심사위원으로
0: 그렇죠.
2: 나온 겁니까? 제 생애 첫 심사위원 감사합니다.
0: 이분들 오늘 한 분씩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너무 기대가 돼요. 진행에 앞서서 우승자 베네핏을 좀 알려드릴게요. 우선 본선에 진출한 분들에게는 라라랜드에서 준비한 이때 때 맞춰서 나오는 이 삐지 아, 더 열심히 하고 싶다 나 진짜. 라라랜드에서 준비한 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가요제 진행 후에 3등에게는 라라랜드 3종 선물 세트, 2등에게는 4종 선물 세트, 1등에게는 5종 선물 세트. 거기에다가 비주 팔찌, 목걸이까지 세트로 해서 엎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우승자가 받게 될 5종 선물 세트 안에는 제가 직접 만든 팔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와, 직접.
0: 네, 아우 좋습니다. 우리 아. 윤 PD님이 참 그냥 혼자서 이 멘트 하려면 쑥스러울 것 같으니까 이렇게 포근하게 또 삐즈까지 깔아주셨습니다. 로고송 가요제 진행에 앞서서 두 심사위원의 심사 기준 한번 들어볼까요?
1: 심사 기준.
0: 아니 뭐 짧더라도 있어야지 기준은. 아,
2: 저는 공문 심사위원님.
1: 저는 간단합니다. 제가 만든 사람으로서 저는 그냥 가창력 이런 거보다 느낌. 얼마나 느낌. 표현을 하느냐. 그거만 보겠습니다.
0: 우리 가나님은. 네.
2: 제가 또 생애 첫 심사위원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도 다 예뻐해주고 사랑해준다는 거를 까먹지 마시고 얼마나 재밌고 즐기는지 거기 기준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러면 첫 번째 참가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치는 관문이 꽤나 많았습니다.
2: 재밌다.
0: 저 라라랜드에서 전화 연결 그 우리 가수분이나 연예인 네, 종사하시는 분들 빼놓고는 처음이에요. 청취자는 정말 처음입니다.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아, 목소리부터 노래 잘할 것 같아.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3: 저 경기도 시흥시에 살고 있고요.
0: 네.
3: 이름은 안경옥입니다.
0: 안경옥님.
3: 네.
0: 만나서 반가워요.
3: 진짜 반가워요. 진짜 이 순간 너무 기다렸어요.
0: 아, 기다렸죠. 기다렸죠. 네.
3: 우리 신곡 기다렸어요.
0: 손꼽아 기다렸죠.
2: 텐션 높다.
0: 신공은 씨하고 네. 한가람 씨하고 인사 나누십시오.
1: 반갑습니다.
3: 너무 반갑습니다. 진짜 네. 실력파 가수들 아이고. 이렇게 만나보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2: 아유, 저도 영광입니다.
3: 감사해요.
1: 네.
0: 우리 안경옥 님.
3: 네네.
0: 로고송 가요제 참가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3: 아, 제가 지금 늦갈기 엄마고요. 23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에게 좋은 추억 하나를 꼭 남겨주고 싶어서 이렇게 참가하게 되었어요.
0: 오늘 우리 안경옥이 어떤 거

0: 어떤 거를 준비하셨어요?
1: 그 로고송은요. 네. 1번이요. 네. 준비했고요. 네. 그리고 제가 박정현 노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0: 오. 오, 네.
1: 그래서 박정현 노래 한번 불러드리고 싶어서.
0: 덤으로? 와. 덤으로 들려주실 거예요?
1: 와. 네.
0: 어우, 감사합니다. 우리 안경옥님. 먼저 1번 로고송을 네. 선택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네네. 안경옥님의 노래 실력을 한번 네. 들어보죠. 그리고 냉정하게 심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2: 알겠습니다.
0: 네. 우리 경옥님
1: 네. 네.
0: 가볼까요?
1: 네.
0: 우리 콩새님이 경옥님 목소리 너무 좋으시대요.
1: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0: 아무튼 화이팅입니다.
1: 떨리게 하는데요. 네. 솔직하게 하겠습니다.
0: 아 네. 좋습니다. 한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라라랜드 마치 시간 내 시간

0: 와!
1: 우리 경호님.
2: 네.
1: 노래방 가면 박자는 다 맞추시죠?
2: 아, 네.
3: 아,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요. 약간 전화 통화상의 딜레이 때문에.
1: 딜레이 때문에 그런
3: 약간 저희가 좀 늦게 들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저는 그걸 감안하고 들었습니다.
1: 예, 그러잖아. 우리 경호님. 경호님. 네. 또 덤으로 준비하신 거 개인기 한번 또 만나봐야죠.
2: 네.
1: 네. 아우 씩씩해.

0: 맘도 아직은 어색하만 내 가슴 속에 접어놓은 메아리 같은 맘.
1: 와.
2: 야, 우리 안경웅님.
1: 와.
2: 네. 와, 이 반주가 있고 이 네. 멜로디가 있는 상태에서 노래를 만약에 부탁했으면 더 잘하셨을 것 같아요.
3: 네. 그러니까요.
2: 중간에 노래하실 때 진심이시네.
1: 꺾는 게 너무 귀여우세요.
0: 이 홍변이 좋으세요?
2: 아우, 너무 좋죠.
0: 난 공대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2: 어머.
0: 난 공대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3: 이분은 가사를 좀 드려야겠어.
2: 야, 우리 경욱님.
0: 네.
2: 할 수 있어. 공원에서 어제 연습하셨대요.
3: 와.
2: 야, 정말 대단하시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0: 아니, 어저께 공원에서 연습했는데 막 사람들 막 더 밤에 나갔거든요. 네, 밤에 나갔는데 막 울려 퍼지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 막 더 쳐다보고 막.
3: 아니 근데 목소리가 약간 하이톤이셔서 공원에서 네. 부르셨으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다봤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공원에서 들으셨던 사람이요. 이거 좀 들으셨으면 좋았을
3: 텐데. 그러니까.
2: 아, 어저께 공원에서 연습한 분이 이분이구나.
0: 공원에서 연습했어. 아니 이번 언니 제가 되게 좋아해가지고요.
2: 네.
0: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마음에.
1: 찐이다 찐. 와.
2: 우리 경옥님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0: 아 진짜 반가워요.
2: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보십시오.
0: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2: 아, 저 또 노래 부르시는 줄 알고.
0: 저기 이보님이 네. 제 우상이었거든요. 제 리즈 시절의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라디오를 진짜 더도 말고 더도 말고 50년만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3: 아, 50년.
0: 네. 할 수 있잖아요.
2: 오, 할 수 있잖아요. 오.
3: 할 수 있죠.
0: 네.
2: 우리 경옥님, 우리 경옥님이 네. 뒤에서 많이 밀어주셔야 가능해요.
0: 아, 당연하죠. 제가 홍보 엄청 하고 있습니다.
2: 네. 아무튼 경옥님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노래 잘해주셨습니다.
0: 아, 네, 감사합니다. 네.
1: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야, 다들 끼들이 엄청나시네요. 두 번째 주인공을 한번.

0: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와주세요.
1: 네,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송파구 살고 있는 장수왕이라고 합니다.
2: 어, 아, 장수왕.
0: 장수왕이요?
1: 네.
0: 아,
2: 혹시 나이가?
0: 이름? 오, 이름 독특하다.
1: 아, 나이가 제가 많은 나이는 아닌데, 이게 왜 장수왕이냐면은,
0: 네.
1: 제가 머리가 좀 깁니다. 제가 수염도 좀 기르고요.
0: 아, 아 근데 나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1: 자 올해 32살입니다.
0: 아, 아 32.
3: 장수. 아, 저는 장수왕이 왜 돌침대 쓰시는 분인가. 그랬는데.
1: 그래가지고 이 머리랑 수염 때문에 이제 왕초 왔다는 얘기 좀 많이 들어서.
3: 장군의 장수왕.
0: 우리 장수왕님 네. 오늘 심사위원으로 예. 한가람 씨하고 신공훈 씨 나오셨는데 인사 한번 나누시죠.
1: 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제가 근데 너무 팬인데 아 오늘 두 분 다 너무 멋지시네요.
3: 아, 반갑습니다. 아, 저도 머리를 감사합니다. 기르고 또 수염이 있는 사람으로서
2: 그러니까
3: 오늘 제가 좀 화이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왕님.
1: 아, 감사합니다.
3: 아, 네네.
1: 예.
0: 이 로고송 가요제 도전장을 내미셨는데 자주 따라 부르시나요? 노래 소질은 좀 있으신가요?
1: 제가 노래를 부르는 거를 좋아하는데
0: 아, 좋아.
1: 네, 어. 근데 노래가 듣다 보니까 이게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흥얼거리다 보니까 입에 좀 붙었어요.
0: 라라랜드는 평소에 자주 들으세요?
1: 아, 네. 제가 사실은 카페에서 일을 하는데요.
0: 아~
1: 오후 한 4시 정도에 카페에서 쓸 빵 반죽을 만듭니다.
0: 빵 반죽을 네. 만드시면서 라라랜드를 들으시는구나.
1: 네, 그 시간에 이제 빼번 이제 노래를 듣다 보니까 질려가지고 이제 라디오를 한번 들었는데 재밌어가지고
0: 아, 재밌었죠.
3: 재밌었죠.
0: 우리 장수왕님 몇 번 선택하셨습니까?
1: 아 저는 오늘 저기 신궁 가수님이 부른 야. 그 4번 선택했습니다.
2: 아, 어려운데.
0: 아. 오, 4번?
3: 어 그거 그거 어려운데.
0: 아무튼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왕님.
1: 예.
0: 가볼까요?
1: 감사합니다. 네.

0: 이분 목소리 엄청 좋은데요 하시면서 1532님 그리고 담담님은 라라랜드가 빵 반죽할 때 딱이죠. 아 그래? 그리고 김우님 반죽이 숙성되는 시간이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이민영님은 와 완벽하게 잘하신다.
1: 아, 진짜 너무 잘하시는데요. 어,
0: 콩디 알러뷰님은 와 바이브레이션이 완전 가수신데요 하시면서
1: 진짜 가수 같았어.
2: 진짜.
1: 와. 이 공훈이의 이 노래 실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저 이게 좀 비교되지 않을까 했는데
2: 그러니까
1: 같이 나오니까 어울리는데요 심지어
2: 제가 솔직히 시작하기 전에 감히 약간 근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1: 너무 잘하신다
2: 놀랬어요
0: 야 우리 장수왕님
3: 네네
0: 평소에 뭐 즐겨 부르세요?
3: 저는 저기 임재범 선생님 노래도 많이 부르고
0: 그만 그거 한번
1: 우리과네
0: 그거 한번 들어볼게요
3: 한번 해볼까요?
0: 급 주문해서 미안합니다
3: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네

0: 언젠가 그 오디션에 어딘가에서 또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요. 아니 송파 사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까?
0: 네, 송파.
1: 지금 이쪽으로 오시고 제가 갈게요.
2: 야, 너무 잘하시네요, 진짜.
0: 와, 우리 장수왕님을 만나봤습니다. 우승 후보의
2: 우승 후보감인 것 같아요.
0: 그런 것 같습니다.
1: 와, 이렇게 되면 박정현 선배님과 임재범 선배님의 네, 대결이
0: 그러니까요.
2: 아, 거의 뭐 듀엣 느낌.
0: 그러네. 그렇죠. 우리 엄경숙님은 목소리 좋으다 하셨어요. 목소리 짱이다요. 허스키 보이스 예술이네요. 야. 하시면서 박은하님도 보내주셨고 배하 재밌습니다. 조성음님, 임민영님은 1등 당선이라고 야. 하셨습니다. 좋으시겠어요, 장수왕님?
3: 아,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2: 너무 잘했습니다.
0: 네, 다음 세 번째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또 남자분이야.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4: 네, 경기도에 살고 있는 검정콩입니다. 네.
1: 검정콩.
0: 아, 검정콩.
4: 이번 씨는 가만콩, 저는 검정콩. 검정콩이었어요. 네.
0: 검정콩 거기도 삽니까?
4: 해방만 살고 있습니다. 네.
0: 아, 깜장콩 나 하나였으면 좋겠다. 아, 농담이에요.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4: 아,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는 네. 김모 씨로 하겠습니다.
0: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김모 씨. 좋습니다. 네. 오늘 로고송 어떤 거에 도전하실 거예요?
4: 아, 1번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0: 1번. 1번 한번 그럼 바로 만나 볼까요?
4: 아, 저는 바로 인터뷰 같은 거 없이 바로 시작하는 건가요?
0: 아니.
4: 저도 앞에 분들 되게 재밌게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1: 섭섭하시네.
4: 너무 잘해서가지고 긴장돼가지고 노래 말고 저는 이제 개그로 승부, 입담으로 승부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0: 좋아요.
4: 아니 근데 노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1: 이번에 랩을 하셔도 될 것 같지.
0: 아니 근데 진짜 랩을 하셔도 잘하실 것 같아요.
1: 말이 엄청 빠르시네요.
0: 저기 김모 씨.
4: 뭐라도 잘해야 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2: 앞전 분은 그 빵을 만드신 분인데 우리 검정콩님은 뭐 어떤 일을 하시는지.
4: 아, 저 외식업이라고
1: 있어요. 외식업
2: 비슷한. 아, 그렇구나. 그렇군요.
0: 그리고 평소에 라라랜드는 자주 들으시고요?
4: 예, 자주 듣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제가 또 우리 콩디와 또 27년 전에 예전에 라디오 하셨었잖아요.
0: 네.
4: 그때 제가 성대모사로 전화 연결을 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0: 아, 진짜요?
4: 9년 있었는데 예전에 하셨었잖아요. 성대모사 같은 거 해가지고 그때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0: 난 이렇게 마음보다 말이 빠르신 분 처음 만나보는 것 같은데.
4: 오늘 직접 그 뒤쪽 찾아갔어야 되는데 수요 방문 역할이었고 정말 스튜디오 가가지고 저 누나랑 한번 이렇게 진짜 이렇게 27년 만에 다시 한번 생각의 스튜디오처럼 한번 만났어야 됐는데.
0: 잠깐만. 김모 씨님.
4: 예.
0: 일단 로고를 먼저 들어보고요. 우리 또 얘기를 또 한번 나눠보죠. 또
4: 제가 좀 노래 때문에 신청한 건데 저 너무 다른 얘기를 많이 했는데.
0: 아니 너무 재밌었어. 이 개그감이 아주 특출나십니다. 이게 점수 플러스 되는 거 아니에요?
1: 플러스 되고요.
2: 아, 그럼요. 네.
1: 혹시 나중에 검정콩님 너튜브 개설하시면 제가 100% 전복 지원하겠습니다. 무조건 됩니다.
2: 저도 검은콩 두유를 선물해 드리는 걸로.
4: 유튜브 개설하면 바로 DM으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4: 일단 노래는 시작해드릴까요? 네. 한번 가라앉히시고 노래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0: 네. 노래
4: 녹음 준비했습니다. 네.
0: 네. 네. 한번 들어볼까요?
4: 알겠습니다. 라라랜드 꿈 같은 시간 4시부터 6시 사이 현실과 환상 그 어딘가 우리 거기서 춤추네. 콤비 1등 축하해요. 10등 가자.
1: 가자.
0: 야, 와, 우리 이분. 김모 씨. 야. 다른 분들은 다 딜레이가 있었는데 이분은
2: 이기네요.
0: 그래서
1: 계산하셨어요. 그것까지.
2: 많이 빠르시다 보니까.
0: 그러니까. 노래도 빠른데.
1: 그러니까. 대단하십니다.
0: 김모 씨.
4: 네.
0: 뒤에서 누가 쫓아와?
4: 아닙니다.
0: 아니, 나 충분한 시간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빨리 안 가셔도 되는데.
4: 아니 이제 준비한 게 또 딴 게 있어가지고.
0: 아, 또 준비한 게 또 있어요.
4: 예, 간단하게 또 한가남 씨 나왔으니까 성대모사 이제 한가남 씨 노래 반딧불을 이제 1주년으로 이제 개설했습니다. 잠깐 불러보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누가봐 좋아하는데 나.
4: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0: 잘하신다.
4: 근데 그건 이번에 라라랜드였어요. 일단 축하드려요.
2: 아, 감사합니다.
4: 아니, 급하게 오늘 한가람 씨 이제 보이는 라디오 때 바로 제가 계산해가지고 바로 준비했지만.
1: 아, 근데
4: 정말 바로바로 하기 때문에
1: 계산뿐만 아니라 중간에 편곡까지 하셔가지고
2: 멜로디 베리에이션이
1: 그렇죠.
2: 야,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저의 심사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분으로 제가 기억하고 가산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반딧불 가산점. 아~
0: 그러니까 반딧불 가산점. 아~ 우리 김모님. 네. 김모님 저기 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뭐 있으세요?
4: 이제 오늘 이제 뭐 노래를 떠나서 이제 돈으로 살 수 없는 추억 만들었다 생각하고요. 전국의 라라랜드 가족분들 그리고 콩디도 항상 응원합니다. 그리고 10주년에 다시 한번 출연하겠습니다. 10주년한테 노래 연습해가지고 다시 출연하고 이제 또 기회가 된다면 스튜디오 또 직접 오라고 하시면 제가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그때 제가 본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0: 그때는
4: 그리고 본명.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이 저
0: 그러면 김모님 예, 나 네. 10년 뒤에나 그대 본명을 네. 아는 거예요?
4: 예, 그때 제가 또 이제 바로 지금 알려드리면 약간 좀 이제 신기한 거
0: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예. 오늘 김모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2: 반갑습니다.
4: 한번 귀여워서 한번 김모씨입니다. 예,
0: 네.
4: 그렇죠.
2: 아, 이제 너무 재밌다.
0: 야, 엄정화 씨의 몰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듣고 오죠. 와.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7: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8: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9: 답답하고 힘든 채권 해소,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8: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10: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1: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2: 하모니 렌트카,
1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2: 뭐니뭐니 해도.
13: 이번에 라라랜드 1주년 특집 가수 황가람 씨 그리고 신공훈 씨와 로고송 가요제로 여러분들을 찾아가 왔습니다. 세 분 만났어요?
14: 네.
13: 이제 1등, 2등, 3등. 아, 뭐 쉽습니다.
14: 쉬워요?
13: 쉽죠.
14: 좀 어려웠는데.
13: 많은 분들 떨어뜨

0: 분들이 안 계시잖아.
1: 아, 그럼 그렇죠. 어.
2: 이전에 서류 전형부터 있었던 게 이해가 아, 됩니다.
1: 그러니까요.
0: 우리 5761님 네. 로고송 가요제 들으면서 웃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싹 풀렸다 그러니까. 하셨고 그리고 김호님 덕분에 한참 웃었네요 하시면서 장등임님 그리고 별 하나의 사랑 어, 프로필 올려야지 하셨고 그리고 3614님 1등 어떻게 뽑아요? 어떻게 뽑을 거예요?
2: 아 제가 사실 처음 기준에는 즐기는 거였는데 어, 거기에 딱 부합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놀랍게도 잘했던 분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이 기준을 지킬 수 있을지 좀 아, 어려웠습니다. 아.
0: 어, 그러면 실력으로 일단
2: 아 그걸 충분히 또 잘 섞어서 지금 논의를
0: 알겠습니다. 한 것 같습니다. 네. 안경옥님하고 장수왕님 네. 그리고 김모님입니다. 네. 먼저 3등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1: 3등.
0: 네, 1등은 맨 마지막에 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등은
1: 그러면은 제가 3등을 발표하고 그쵸? 2등 좋아요. 발표하고 네. 우리 콩디께서 어. 1등을 해주시는 걸로
0: 좋아요.
1: 제가 그럼 아니요. 3등 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0: 3등
1: 3등은 어, 우리 안경옥님
0: 아
1: 잘하셨는데 정말 잘하셨는데
2: 맞아요.
1: 공원에서 한 10분만 더 했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10분만 아쉬웠습니다.
0: 네 우리 안경옥님 3등 하셨습니다. 네. 선물 3종 세트 챙겨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3종 세트.
0: 2등 갑니다.
2: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2등은 검정콩님 와.
1: 김모씨 김모씨
2: 김모씨
1: 김모씨
0: 김모님 2등.
1: 아, 김모 씨.
0: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2: 2등을
0: 유쾌하고.
2: 제가 발표할 수 있게 된 게 저의 또 심사 기준에 딱 맞는.
1: 그렇죠.
2: 예, 아, 그런 분이라 가지고 네. 축하드려요.
0: 김모님 선물 4종 세트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로고송 가요제. 야, 1등은 아. 이렇게 트림으로 나와주나요? 아, 1등하고 우승자 같이 외쳐주세요. 그러니까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네. 1등.
1: 이번 로고송 가요제
2: 1등.
1: 1등은.
0: 셋!
1: 장수왕님이십니다!
0: 와, 우리 장수왕님. 1등 하셨어.
1: 장수왕.
2: 장수왕님. 아.
0: 장수하세요. 장수하세요.
2: 아. 너무 노래를 잘하셔가지고.
1: 그러니까요.
2: 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0: 네. 우리 장수왕님에게는 오늘 1등 하셨기 때문에, 야, 이 뭐 5종 세트, 아. 5종 선물 세트를 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수왕님 지금 아마 라디오 듣고 계실 것 같은데
1: 네.
0: 어, 손목 사이즈 좋아하는 색깔 올려주시면 제가 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오. 부럽다.
0: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리고요.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곳곳으로 돌발 상황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퇴근길 안전운행에 더욱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하남방향 청담에서 잠실대교 쪽으로 사고가 났는데요. 4차로 막고 처리하면서 한강대교부터 많이 답답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 부근에도 사고가 있습니다. 2차로 막고 처리 중인데 뒤쪽 1km 정도 밀리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비봉 부근에선 승용차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진입로 1차로와 갓길에 걸쳐 처리하고 있고요. 비봉 나들목 일대 3km 정도 많이 혼잡합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안현 분기점 부근이고요. 지금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명 나들목부터 2km 정도 여파를 받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 진천터널 부근에도 사고 있고요. 처리하면서 1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사랑하기 때문에 KBS.
2: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이소은의 목소리를 만나봤습니다. 오래오래 오랜만에 이 노래 들으니까 참 좋네요. 오늘 라라랜드 1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1부에는 세 분을 모시고 로고송 가요제도 열어봤고요. 2부에는 또 황가람 씨 그리고 타 방송사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하신 신공훈 씨 두 분과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두 분의 라이브도 듣고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라이브로 노래 한 곡을 듣고 다른 걸 또 킬지도 몰라 그랬더니 언제든지 너무 멋있다 둘 다. 그렇게 노래가 쉬우면 얼마나 좋아?
1: 선배님이 시키면 다 해야죠.
2: 그렇죠. 다 합니다.
0: 오늘 1주년 맞은 라라랜드에서 하고 싶은 얘기도 좋고요. 또 두 분에게 궁금한 것들 다 좋습니다. 소개된 분들 중에 뽑아서 또 커피 선물 나누도록 할 테니까 문자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많이 보내주세요. 이용현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황가람 씨 라이브 듣고 싶다고 이렇게 하셨고 빅토리 빅 황가람 최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문자 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불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접속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신공훈 씨도 황가람 씨도 얼굴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랑과 자연을 닮은 세롭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거 리듬 안 타면 좀 재미없어. 루즈에.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도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꿀 할인 훈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5: 유동 골뱅이.
6: 이번에 라라랜드 1주년 특집. 어떻게 잘못 들으면 이번에 라라랜드로 들리죠? 오늘을 위해 특별히 모셨습니다. 초대 가수 귀한 라이브를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가람님의 나는 반딧불.

0: 진짜로 진짜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되셨어. 아, 우리 황가라님.
1: 아, 너무 떨려가지고.
0: 와, 와. 이렇게 황가라.
1: 아, 감사합니다.
0: 님의 나는 반딧불을 들어봤습니다. 김주현님은 황가람님의 동굴 보이스 국보급 목소리 최고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그리고 라이브가 여운이 많아서 이런 탄식 함께 좋습니다를 쓰게 됩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공짜로 듣기 미안한 라이브라서 와이파이 끄고 듣습니다. 그리고 가람님 라이브 보려고 일하다 말고 차 안으로 들어와 보고 계시대요. 방성경님.
1: 수고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카페에서

0: 스케줄 없을 때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는지.
1: 스케줄 없을 때 노래 연습해요.
0: 아, 노래 연습. 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황가람님 애창곡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애창곡이요?
0: 나 이 노래 어떤 모임에서든 이 노래는 꼭 부른다.
1: 제가
0: 미안합니다. 즉흥으로 시켜서.
1: 제가요. 갑자기

0: 이 노래 자주 부릅니다.
1: 와. 좋다. 환갈한 버전.
0: 아, 감사합니다.
1: 어, 좋은데?
2: 이 형이 곤충, 생선 이런 거 좋아하네.
0: 맞아요. 맞아요. 동물의 왕국.
2: 반딧불, 연어 막 이런 거 좋아하네, 이 형이.
1: 그리고 이 신광훈 씨가 이번에 또 새 앨범이 나왔습니다. 아, 네. 어, 청춘에게 바치는 노래. 네. 어, 어떤 곡이에요? 이 곡은? 어,
2: 이 노래는 사실 그냥 제가 혼자 자전적인 느낌인데 저 혼자 그냥 난 지금 청춘인가? 나는 아니 청춘인가 아닌가 고민하다가
3: 청춘이야.
2: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쓰게 됐던 노래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처럼 당신들은 청춘입니다. 그러니까 청춘을 즐기세요. 라는 좀 메시지를 담은 그런 노래예요.
1: 음원이 나왔다고 해서 네. 제가 이 여의도를 오면서 차 안에서 들었거든요. 어,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별스타그램에도
0: 네. 전 봤습니다.
1: 아, 나도 아, 청춘이 과연 뭘까를 되새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신공훈 씨도 잘 알고 황가람 씨도 잘 아는데 신공훈 씨 그냥 지나갈 수 없죠. 우리 아,
2: 저?
1: 어, 박상민 씨의 성대모사 한번 가볼까요?
2: 오, 갑자기 갑자기요? 어,
1: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 재밌어.
0: 그럼.
2: 아, 방송만 나가면 이걸 자꾸 어. 박상민 선배님 어. 그러면은. 아 그러면은 박상민 선배님 목소리로
1: 어, 어. 성대모사
2: 성대모사
1: 어, 어, 어, 아니 그그 어. 그 목소리로
2: 그럼 나는 반딧불 한번 해볼게요.
1: 오, 오, 오. 박상민 씨가 부르는 네. 나는 반딧불
2: 들어보셨어요?
0: 어, 나는 그 너무 좋아. 선배님 하는 거 같으니까
2: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1: 사랑해요.
2: 와, 갑자기요?
1: 어, 갑자기 초난강 가자 한번.
2: 아, 초난강은 어. 많은 모르시대.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가 요 뺏으니까
0: 걱정 마, 걱정 마, 걱정 마.
2: 어, 이 노래 아니에요, 형도. 아,
0: 같은 나이잖아.
2: 그러니까.
0: 같은 나이 때.
1: 어, 같은 나이 때. 이번에는 신공훈 씨의 이 청춘에게 바친 노래.
2: 아니, 저 이렇게 어. 웃기게 해놓고.
1: 아무튼 가사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가사 좀 들어보시면
0: 가사에
1: 여러분들의
0: 집중해주시면.
1: 그쵸, 네. 응, 청춘은 어떠했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준비되셨죠?
4: 잠시만요.
1: 어, 잠시만요. 시간은 엄청 끌어. 어, 신공훈 씨의 신곡입니다. 청춘에게 바치는 노래 라이브로 한번 들어보죠.

0: 야우 야우 야우. 이윤래님 공우님 목소리 너무 좋네요 하셨고, 천혜리님 신공우님 타방송사 오디션 결선 때 가서 라이브로 직접 보셨대요. 너무너무 노래 잘하시고 짱이었다고 하시면서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노래가 왜 이리 뭉클하지요 하시면서 이재숙님 보내주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그리고 4721님 청춘에게 바치는 노래 가사 저보고 쓰신 거 아니시죠?
1: 아, 근데 이게 다들 공감하실 만한 가사가 맞을 거예요.
2: 맞아 맞아.
0: 그리고 송소연님, 이모님 여기 세주 한 병. 술을 부르는 라이브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콩디는 술을 못 마시던데. 네. 두 분은 잘 드시나요? 7923님 궁금하신가 봐요.
1: 저는 콩디랑 똑같습니다.
0: 아, 술을
1: 전 술을 못 마셔요.
0: 술을 못 마시고.
2: 저는 뭐 이렇게 즐겨 마시지는 않지만 마시면 잘 마십니다.
0: 참 두 분이 FM이에요 보기에는. 음악을 하셨던 분들이라 굉장히 천방지축, 어디로 튈지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 끼도 네. 많고 하지만 그래도 FM을 이 중심을 꽉 잡고 있는 두 분이에요.
1: 네.
0: 두 분은 음악 막 시작했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언제부터 그쵸. 내가 노래를 잘하는구나 알았어요?
1: 저는 사실 좀 늦게 알았어요. 원래 저는 이제 힙합 음악을
2: 맞아.
1: 시작, 랩을 시작하다가 그냥 친구들이, 저는 그냥 다 모든 사람들이 저 정도 노래하는 줄 알았거든요.
0: 아니 근데 네. 신공훈 씨
2: 그만 어떻게?
0: 그러니까 신공훈 씨 어머님이
1: 국악하시죠.
0: 국악하시잖아요. 네. 그게 영향이 있지 않으셨을까?
1: 저희 어머니 경기민요 하시는데 아마 영향이 좀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2: 있지.
1: 무조건. 그러니까 어렸을 무조건 때 많이 있지. 듣고 그리고 또 저희 집 자체가 또 할머니, 제가 할머니랑 살았었는데 할머니가 또 그렇게 팝송을 맨날 들으시고.
2: 아, 그게 중요한데.
1: 조기 교육 중요합니다.
0: 야,
1: 네.
2: 저는 사실은 그 유튜브에도 안 믿길래 올려놨는데요.
0: 네.
2: 그 제가 세상에서 제일 못하는 게 노래였거든요. 그래서 에? 너무 잘하고 싶어가지고 노래를 시작했다 보니까.
0: 그럼 노력한 거예요?
2: 예,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시 음악을 해야겠다 마음 먹었던 시절에 테이프에 녹음해놨던 저 말도 안 되는 걸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못했기 때문에 이게 이거 잘하고 싶어서 계속 그냥 한 거예요.
0: 와,
1: 근데 되게 의외네요.
0: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노래 잘하세요?
2: 아, 자기네들이 잘한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죠.
1: 부모님들께서.
0: 아, 그리고 어머님 건강은 어떠세요?
2: 어머님 건강이 또 이렇게 왼쪽 폐가 또 안 좋으셔가지고 이거 기도해 주세요.
0: 그럼요. 응원해야죠. 네, 어머님이 만수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수를 좀 포기하고 싶었던 때는 없어요?
1: 저는 많죠. 너무 많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2: 그치, 우리 많았어.
1: 그치,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러는데 그냥 재밌어서 좋으니까.
2: 맞아.
1: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되니까 그냥 그런 마음으로 계속 다 같을 거예요 아마.
2: 그 저도 사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39살 때 내년에 40살 되는데 나 이대로 괜찮을까라고 해서 나갔던 게 오빠 시대. 선배님 만나고 고문이 만났다.
1: 맞아.
2: 그때가 제가 제일 뭔가 이제 그만둬야 되나? 이제 계속 결과도 없는 걸 붙들고 있으면 되나?

0: 처음으로 저는 세상에 나온 첫 도전이었어요, 그게. 아. 그때 이렇게 또 너무 또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가지고 제가.
1: 그러니까 그 이 얘기는 들은 것 같아요.
2: 네, 이거 제가 처음 공개하는 건데 제가 사실 그 프로그램에서 제 유일하게 제가 생각했던 라이벌이었거든요.
1: 그랬을 수 있었을 걸. 맞아, 맞아.
2: 근데
1: 아, 진짜.
2: 아 근데 다행히도 중간에 빨리 가서 너무 고맙더라고.
0: 근데 반딧불은 약간 1등 이런 거랑 좀 안 어울립니다.
2: 맞아요. 1등 했으면 안 돼요.
0: 그럼 이렇게 좀 이게 근처에 있는 친구들이 맞아요. 뭔가 열심히 해서 잘 되는 느낌에 그치. 딱 맞는.
2: 1등 했으면 뭐 독수리 이런 거 했어야지.
1: 황금암 씨 곧 신곡 나와요. 안지옥 씨의 친구를 리메이크한 곡이라고 네. 하는데 발매가 언제예요?
0: 79.
1: 아,
0: 7월 9일.
1: 7월 9일입니까?
0: 7월 9일 날 납니다.
1: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0: 네,
1: 하겠습니다.
0: 많이 들어주세요. 리메이크만 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신곡을 계속 내는데 신곡도 들어주세요.
1: 근데 계속 차잖아? 계속 밀잖아? 네. 언젠가 한 골은 들어가요.
0: 맞습니다.
1: 자기 네. 노래 한 골은, 한 골은 들어간다.
2: 아니, 계속 이미 한 골 넣었으니까.
1: 그렇죠. 또 넣으면 돼요.
2: 해트트릭도 하고. 그럼요.
1: 응원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네. 네. 친구가 남자들의 우정을 다룬 노래예요.
0: 네네네. 네. 그리고 그 친구가 원래 또 중국 곡이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제가 그래도 안지옥 선배님도 이렇게 번안하셨지만 제가 친구가 그렇게 많은 리메이크 도전들이 있었는데 다 반려가 됐다가 저만 됐다는 그런 또 감사한 소식에.
2: 그러니까 이게 허락을 받아야 할 수 있거든요.
0: 처음으로 또 리메이크합니다.
1: 워낙에 좋은 노래라.
0: 맞아요.
1: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1: 안지옥 씨의 친구 혹시 두 분 다 가사 아세요? 두 분이 한번 불러봐 주세요.
2: 사랑이

0: 아닌데.
1: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즉흥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게 라이브의 맛이거든요.
2: 그렇죠.
1: 생각지 못한 걸 치고 들어가서 당황치 않은
0: 곡 하자.
2: 진짜
1: 너무 잘 어울려요. 저,
2: 너무 좋게도 또 형이랑 저도 이 청춘에게 바치는 노래가 얼마 맞네. 며칠 전에 나왔거든요.
1: 그렇죠. 얼마 안 됐죠.
2: 이것도 치으신데 어머. 친구도 치으시네.
0: 딱 같이 우리 같이
2: 해야겠다. 우겨 넣어보는 거예요.
1: 그러니까 꾸겨 넣어보네.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한 살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황가람 씨 그리고 신공훈 씨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좀 드렸습니다. 오늘 한 시간 풀로 함께했어요.
0: 벌써 시간 이렇게. 지금 더 있고 싶어요.
1: 어떠셨어요, 신공훈 씨는?
2: 너무 재밌었고 또 특별한 날에 1주년이라는 또 특별한 날에 또 특별한 우리 인연인 우리 가람이 형과 함께 여기 라라랜드에 나오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1: 그리고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2: 머리를
1: 예전에 그 아시죠, 아르헨티나의 바티스투타 닮았습니다.
2: 맞습니다.
1: 그런 이미지.
2: 축구 선수.
1: 그 이미지 있네.
2: 그래요. 지금 또 월드컵 기간이라서.
1: 그러면서 은근히 말 놓네.
2: 남미 축구 선수 느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1: 아무튼
2: 너무 즐거웠습니다.
1: 황가람 씨는?
0: 저는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 짧게 드렸지만 뭔가 다 내려놓기 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도전을 하러 갔을 때 만나 뵙게 됐던 알게 됐던 선배님하고 또 이렇게 너무 친한 또 동료하고 거기서 시작됐는데 사랑받고 여기 와서 노래를 하니까 좀 많이 뭉클하고 좀 감정이 이렇게 좀 남달랐습니다.
1: 참 마음이 선하고 정이 많아, 그죠?
2: 진짜 선해요. 정말 좋은 형님.
1: 그리고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첫 곡 모짜렐라가 나갔어요. 그 노래가 바로 신공훈 씨가 작곡한 노래거든요.
2: 제가 만들었습니다.
1: 오늘 나갔는데 노래 상큼하고 좋대.
2: 그래요?
1: 좋으시겠다.
2: 제가 불렀어야 되는데.
0: 오늘 사실 발매로 알고 있었거든요.
1: 근데 좀 다음 주 월요일.
0: 조금 더 기대를 위해서.
1: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오늘 두 분과 함께한 시간 너무 행복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2: 네.
1: 두 분 보내드리면서 안재욱 씨의 친구 여러분들과 함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라라랜드 포에버.
0: 라라랜드 또 불러주세요.

0: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우리는 누구나 돈이라는 걸 벌어야 한다. 하늘에서 금덩이가 뚝뚝 떨어지면 참 좋겠지만 누구에게도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아침마다 울부짖으며 하루를 시작하곤 한다. 아, 왜 벌써 알람이 울고 난리야. 시간 잘못 맞췄나? 응, 아니네. 7시 맞네. 아, 가지 말까? 아니야. 가야겠지. 벌어야 카드값을 내지. 그래, 가자. 힘내자. 일어나자. 만원 버스를 타고 회사에 가는 길은 매일 쉽지가 않다. 이동 시간만 무려 40분. 나는 단 한 번도 회사까지 앉아서 가본 적이 없다. 아우, 잠을 잘못 잤나? 왜 이렇게 어깨가 아프지? 지금 몇 시야? 아직 시간 좀 있으니까 커피나 한 잔 사야겠다. 억지로 기분을 끌어올리며 회사에 도착하면 그때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 아우, 왜 자꾸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걸 다 알면 내가 여기 사장이지. 어? 월급 받고 다니겠냐고. 아우, 진짜. 화면 너머에 누군가에게 자꾸만 화를 내는 날이 는다. 얼굴은 웃고 있는데 속으론 우는 날도 많다. 친구에게 마음을 털어놓자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참 별로처럼 느껴지는 날. 그런 날이면 나는 꼭 라디오를 켠다.
1: 아, 이 언니는 오늘도 신났네. 뭐가 이렇게 맨날 좋을까? 부럽다. 어? 언니 춤추네? 언니 노래하나? 아, 이 언니 또 일어났어. 아니, 2시간 동안 이 언니는 뭘 하는 거지?
0: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의자에 머리를 기대고 앉아 라디오를 듣다가 한 번씩 헷금대며 화면을 본다. 웃음기 쏙 빠지게 하루를 보내다가도 라디오 너머에서 들려오는 DJ의 웃음소리에 나도 모르게 따라서 웃게 된다.
1: 언니가 내 문자도 볼까? 게시판에 글 쓰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거 아니야. 나도 언니한테 그랬죠. 받고 싶은데. 나도 우리 부장님 때문에 아주 미치겠단 말이에요. 듣고 있어요, 언니?

라디오를 듣기 시작하면서 혼잣말이 늘었다. 라디오를 듣게 된 후로 형편없던 내 하루가 꽤 의미있어졌다는 걸 언니는 알까? 화면 너머의 내 편에게 오랜 감사함을 전하고픈 그런 오후다.

네, 어떤 가요에 이어서 신승우님의 라디오를 켜봐요 들어봤습니다. 오늘 어떤 가요는 최주연님의 이야기로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선물로 뉴클레이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연님이 짧은 편지도 같이 남겨주셨습니다. 뽀니 언니,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학교 가기 싫어하던 저를 학교에 보내시더니 다 큰 어른이 된 지금은 저를 회사에 보내시네요. 작년 이맘때 언니를 만났을 때가 회사를 그만둘까 고민하던 시기거든요. 언니 덕에 하루하루 잘 버텨서 1년을 왔습니다. 저는 늘 언니한테 신세만 지네요. 우리 오래오래 봐요 하시면서 최주연님 뭉클한 그런 편지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주연님 무슨 색깔 좋아해요? 그리고 팔목 사이즈는 어떻게 될까요? 이쁜 선물 제가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라라랜드 1주년 축하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선물이네요. 눈부시게 빛날 라라랜드를 위해 콩디님 항상 응원할게요. 라라랜드 애청자 하시면서 15311님이 또 이렇게 꽃다발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내 사연을 올렸지? 하시면서 0666님 보내셨고 사연자분 그랬구나. 나도 콩디한테 위로받고 싶다. 위로받고 싶어. 우리 안병숙님 어떻게 몸은 좀 좋아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현인님 그대 마음이 제 마음 같네요. 공감해. 우리 강정님님 진심이 느껴집니다. 다들 같은 마음이네요 하시면서 담담님 보내주셨고 제가 봤을 땐 우리 언니도 문자 싹 다 읽어주고 싶을 겁니다. 맞아요. 4190님 전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그때는 편지 다 뜯어서 일일이 다 보고 스테이플러로 찍어서 내일 소개할 거 다 챙겨가고 한 통이라도 더 해드리려고 진짜 노력을 했었었는데 지금도 채팅창을 정말 눈이 빠져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연을 좀 많이 소개해드리고 같이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디오는 그게 가장 매력인 것 같고 이재선님 콩 깔고 처음 들어봅니다 하셨어요. 처음 들어 우리 이재선님 앞으로 자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영주님 육아 단축 글로 쓰면서 항상 4시 출퇴근길에 들었는데요.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지금은 사무실에서 몰래 이어폰을 꽂고 듣는데 실시간 TV 처음 봅니다. 빨간 망토 차차 같아요 하시면서 언니 1년 저도 고마웠어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엄청 뭉클뭉클하다 내 마음이. 신비님 1년 전 이날 기억납니다. 햄버거 먹으면서 콩디 첫방을 들었던 기억이라고 하시면서 신비님도 문자 주셨고 콩디 덩달아 저도 울컥합니다. 김지원님 보내주셨습니다. 천은경님 이렇게 공감해주는 뽀니 언니가 있어서 라라랜드 정말 중독입니다 하셨어요. 저도 눈물 나요 하시면서 홍성영님 보내주셨고 허진성님 빨간색이 잘 어울린다. 라라랜드를 들으며 젊은 시절을 떠올린다. 또 울먹이네. 나도 자주 그러는데 하시면서 허진성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진짜 이게 문자 폭탄이구나를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 그리고 축하 메시지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감사합니다. 0220님 1년 전 콩디님의 첫 인사에 뭐지? 라디오 주파수 잘못 들어온 줄 알았지요. 즐거운 추억 속으로 문득문득 돌아가게 하는 라라랜드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 감동이고 저에게는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여행 스케치에 우리가 함께 있는 이유 여러분들과 함께 듣죠.

0: 이게 좋다.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맘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김현우님, 이보 누나 축하합니다. 파이팅! 이라고 또 문자 주셨고, 강금화님, 예쁘고 편안함을 주는 콩디님, 1년 축하합니다. 하시면서, 해피콩 새내기입니다. 마시고 싶어. 거기는 대프리카야. 그래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겠습니다. 다람쥐님, 콩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장교 2년차 우리 아들 26번째 생일입니다. 오우, 축하드립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입니다. 혼자 밥 먹을 아들을 위해 축하를 해주십시오. 선물로요. 꼭이요. 하셨습니다. 다람쥐님에게도 제가 카푸치노 한 잔 쏴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이 못 쏴드렸어. 그리고 3532님. 학창시절을 언니와 보내고 라라랜드의 첫방부터 들으면서 문자는 처음 보내봅니다. 앞으로도 조용히 쭉 들을게요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잔잔한 것도 참 좋아합니다. 정승아님 항상 기분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저는 사연 안 뽑아줘도 좋습니다. 에이 뽑아드려야지. 그리고 정우진님 이젠 진행을 아주 잘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권영하님 라라랜드 1주년 축하해요. 콩디 온 지 벌써 1년이라니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쭉쭉 라라랜드 잘 들을게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보노보노님 어쨌든 축하해요. 알라뷰 하시면서 보내셨고 2845님 이번 언니 라라랜드 1주년 축하합니다. 앞으로 20년 30년 100년 아 불가능하다. 부탁드려요 하시면서 지난 1년 언니의 공감과 위로 덕분에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언니가 저희 보경이 와세다 합격 사연 소개해줘서 저와 딸이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아 이분이시군요. 축하합니다. 또 만났네요 문자로. 그리고 정승민님 공감의 여신 오구구구 그랬죠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투를 들으니까 기분이가 좋네요. 0704님 저는 차량으로 배달하며 듣고 있습니다. 6시에 퇴근이라 딱 뽀언니랑 같이 퇴근해요. 언니가 있어서 이 오후가 행복해요. 행복해. 언니 별명 제가 지었어요. 4시에 비타민. 내비요. 콩디 사랑해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에게도 카푸치노 한 잔 싸드리겠습니다. 김숙이님 여기는 한과 공장이에요. 한과 만들면서 콩디 방송을 매일 들어요. 정수, 기영, 정현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하셨습니다. 우리 정숙님, 희영님, 정현님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차량으로 배달한다고 하신 분 우리 0706님 매일 꽃길만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콩디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출근 마지막 날입니다. 권고사직 받고 마지막 출근입니다. 늘 4시가 되면 직장에서 라라랜드를 같이 들었는데 이제 누가 라디오를 틀어주냐고 옆에서 서운해하네요. 1년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0423님 보내주셨습니다. 제 인생 2막이 멋진 2막이 꼭 그대에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조수호님 라라랜드 첫돌 축하합니다. 앞으로 용문사 은행나무 나이만큼 더 하세요. 저는 단단히 박힌 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라라랜드 끝곡은요. 김동률 씨의 목소리를 준비했습니다. 감사. 이 노래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오늘 한 살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축하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의미로 알겠습니다. 이상 이분이었습니다. 우리 내일 만나요. 여러분 사랑해.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본격적인 퇴근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성수분기점 연결로 부근인데요. 동부간선도로에서 영동대교 진입하는 쪽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1차로 막고 처리하면서 군자교부터 더디게 지나고요. 강변북도 구리방향 원효대교 부근에도 사고 있습니다. 1차로인데요. 한남대교부터 여파 받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반포에서 한남대교 쪽으로도 앞시간 사고가 있었습니다. 처리는 완료됐지만 이후 가양대교까지 가다서다 반복하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신월 부근에도 사고 있습니다. 처리하면서 3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는 안현분기점 부근입니다. 앞시간 사고 처리 작업 이어지고 있고요. 일대로 2km 정도 밀립니다. 무안 광주고속도로 광주 쪽으로 함평 나비휴게소 부근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마냥 지도만 본다고 목적지에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어디 있는지 현재 위치를 알아야 목적지를 향한 더 빠르고 정확한 최적의 길을 알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6월의 마지막 날 중간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내가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이 있는지, 이룬 것과 해내고 싶은 일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의 지금을 잘 알아둬야 남은 하반기를 또 잘 달릴 수 있거든요. 목표를 향한 방향 점검, 지금이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저는 스위스로우의 이노진이고요. 여기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026년 6월 30일 화요일 저녁 스위트 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디바의 그래. 음이탈이 났네요. 디바의 그래. 예, 오늘 첫 곡이었어요.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인디 스위스로 이노진 왔습니다. 2026년도 딱 절반이 지나가는 마지막 날이네요. 상반기 마지막 날. 와. 2, 4분기 마지막 날. 아니, 2, 4분기는 아닌가? 3, 4, 5. 그치, 2, 4분기 마지막 날이기도 하지. 아, 꼭 이런 날, 뭐 중간 점검 한다고 회의 잡고, 실적 발표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 세우고, 아, 압박이야, 그죠? 하기 싫어.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냥 이대로 잘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죠. 뭔가 우리 가슴 속에는 뭔가가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날들보다는 좀 낫게 살고 싶다. 그 정도로 뭐 발표까지는 아니겠지만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다짐한 것들이 있겠죠. 노래 첫 곡 들으시고 문시은님이 와 요즘 매일 듣고 있는 디바 노래 오프닝에서 들으니까 너무나 반갑네요 하하 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시은님처럼 매일매일 내가 좋아하는 음악 꼭 흘러나오는 우리 스드인 꼭 내 마음 알아주는 거 스드인 뿐이야 이렇게 하루하루 정립해 나가시면 예, 좋은 거죠 뭐 그죠? 압박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 자체 평가해 주신 분들 싸느님 얻은 것 살 잃은 것 건강 아 이거 설문조사하면 거의 80% 나올 것 같은데 배달의 삶 건강검진도 받아야 하는데 참 잘 살고 있죠? 크크크 하셨습니다. 예, 그렇죠. 얻은 게 저도 조금 아니다. 저는 아니 뱃살만 안 나오게 좀 조심하고 있어요. 그 정도만. 근데 정신 딱 그러니까 매일매일 긴장하지 않으면 금세 나와버리더라고요. 네, 더 특히나 또 유심히 챙기고 계신 우리 스님들은 민감하시겠죠. 그러게 말입니다. 건강검진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싸느님. 정유진님. 인디 저는 11년 동안 근무했던 부서를 떠나서 새로운 부서로 자리를 옮기고 퇴근하는 길입니다. 아 근데 기분이 아리송하네요. 얼굴만 봐도 웃음나는 동료들이랑 헤어지는 게 속상하지만 그래도 잘 해내야겠죠? 후하 화이팅! 새로운 하반기 아자 아자! 와 우리 유진님 진짜 본격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딱 하반기를 앞두고 계시네. 이미 시작하셨네. 그렇죠. 뭐 직장에서의 보직 같은 경우도 보통 이맘때 좀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그 우리 앞에 우리 공주님 이본 공주님이 라라랜드를 예, 개장하신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라고 1주년 파티를 또 하셨더라고요. 와 벌써 1년 되셨다 했는데 아유 높은 선배님이신데 정말 아주 귀엽고 무럭무럭 이쁘게 아름답게 커가는 모습이 진짜 기분 좋습니다. 제가 제 인별그램에 어제 우리 팬분께서 항상 그 이본 씨랑 저랑 출퇴근 시간이 딱 겹치잖아요. 그때 광경을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고 남겨주신 영상을 이렇게 인별그램에 스토리로 올려놨었는데 본 콩디 들어오신 다음부터 제가 얼굴이 훨씬 더 밝아진 것을 느꼈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항상 밝게 인사해 주시고 더 짓궂게 장난도 막 서로 치면서 이렇게 유쾌하게 이렇게 바뀌는 이 모먼트 아 정말 바람직하지 않나. 제가 꿈에도 그리던 그런 동업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진짜 행복합니다. 우리 콩디 덕분에 저도 행복해요. 그래서 에너지 넘치게 스드인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라라랜드 콩디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저기 스드인 저기 4주년 특집 주간이죠. 예, 생일 주간이니까 사연 소개된 모든 분께 커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은님, 싸느님, 유진님께도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릴 겁니다. 감사해요. 자 이제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은 분들에게 커피 드릴 수 있도록 사연 부지런히 열심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와, 엄마표 골뱅이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화요일 저녁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드라이빙 포인트 출석 체크 만나볼까 합니다. 1744님께서 청해 주신 윤도현의 사랑했나 봐

사연 소개된 모든 분께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스드인의 지금 그곳의 이야기 드라이빙 포인트. 권예진님, 치과 가야 하는데 갑자기 회식이 생겨서 급하게 주말로 미루고 회식 갑니다. 주말 아침부터 1시간 반 걸려서 회사 앞에 치과를 오게 만드는 이 정말 그 값을 고기로 톡톡히 받아내고 올게요.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달라요. 저는 치과 갑니다. 나는 가. 치과 가. 회식. 아유. 근데 고기라 그러니까 또 우리 혜진님 그냥 달려가신다. 아유, 맛있게 드시고 오세요. 저 같으면 치과 갔어요. 예. 3521님. 마트 갔다가 자두가 맛있게 보여서 사왔는데 먹다 보니까 앉은 자리에서 한 팩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20개나 들어있었는데 다이어트 중인데 과일은 괜찮겠죠? 아니요. 네. 유연희님. 인디, 저 오늘 강원도로 이른 여름휴가를 떠납니다. 댕댕이 크림이랑 함께 가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신나게 놀다 올게요. 야호! 아, 좋겠다. 와, 6월 말, 그쵸? 보통 그 휴가, 보통보다는 좀 일찍 가시는 건데 그게 진짜 꿀맛이에요. 그죠? 그리고 크림이도 휴가지에서 아이고, 어, 이뻐 이뻐 하고 사랑도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그죠? 9378님. 아내의 퇴근을 기다리면서 두부조림을 하고 있는데 나가서 외식하세요.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는데 허무해요. 유유. 아, 그쵸. 다른 이유는 찾지 않겠습니다. 그냥 기분 내고 싶으신가 봅니다. 예. 이 참 반대로 이 저녁상 차리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아내의 심정을 또 이렇게 고스란히 사연을 통해서 느낄 수 있으니까 그렇네요. 얼마나 또 서운한 날들이 많았겠습니까, 그죠? 우리 9378님 그 갔다 오셔가지고 두부조림에 맥주 한잔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오, 안주로 기가 막히잖아요 또. 자, 사연 소개된 모든 분께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립니다.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그곳 드라이빙 포인트. Hey, yo, you wanna dance?

the beat. 015B의 아주 오래된 연인들이었습니다. 2237님이 신청해 주셔서 드라이빙 포인트에 이어 듣고 왔습니다. 아, 근데 8738님은 뭔 일이에요? 퇴근 20분 전에 야근이 결정됐습니다. 그것도 10시 반까지요. 사는 게 힘들어요. 왜? 왜요? 왜? 아, 진짜. 누가요? 명령권자가요. 아, 왜? 미리미리 좀 알려주지. 진짜.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진짜 화요일에 이렇게 날벼락을 맞을 줄은 어떻게 알았어요, 그죠? 8738님. 아, 10시 반까지. 아, 8시까지만 책임져 드리겠네. 아, 그 이후에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랑 같이 8시에 퇴근하세요. 예. 아, 후딱 끝내고 싶다고 끝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눈치 보고 나만 일찍 가기도 뭐하고. 아, 이거 참. 이렇게 자꾸 순식간에 나 기대도 안 했는데 시험에 드는 거. 이게 진짜 안 좋은 것 같아. 하지만 커피 한 잔 보내드린다는 거. 아이고. 그리고 5058님께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오늘이 1일입니다. 하트. 오,

어서 오세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처음 오신 우리 5058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제 번호랑 비슷해요. 제 끝번호가 5758이거든요.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 많아요. 왜냐하면 저는 호진오빠 이렇게 지었거든요. 혹시 성함이 50으로 끝나세요? 5058님이시니까. 예. 오늘부터 1일 차곡차곡 우리의 미래를 쌓아가시죠. 커피 한 잔으로 환영 인사 보내드립니다. 밖에서 번호 말해도 돼요? 괜찮아요? 연예인 아닌 것 같죠? 예. 이렇게 편하게 가는 거예요. 자, 5058님, 8738님도 커피 보내드립니다. 자, 이제 주인장이 실시간으로 문을 열고 맞이하는 유인음악 가게. 야, 이제 곧 열립니다. 오늘 유인음악 가게 키워드 알려드릴게요. 스튜디오 주목해 주시고요. 빠밤. 2026 상반기 결산. 내가 올해 제일 많이 들은 노래입니다. 네. 오늘이 6월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키워드입니다. 예,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내가 제일 많이 들은 노래가 뭘까? 뭐 물리적으로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도 좋겠지만 이 심적으로도 아, 이 노래 진짜 많이 들었어. 내가 힘들 때 이 노래만 찾게 됐어. 아니 기분 좋은 일이 많아서 이 노래가 그냥 절로 콧노래로 흥얼거렸어. 이런 노래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노래를 왜 그렇게 많이 듣게 되셨는지 간단히 사연도 덧붙여주시면 아주 당첨 확률이 올라가겠죠. 2026 상반기 결산. 내가 올해 제일 많이 들은 노래.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어플 콩과 KBS 플러스로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노래 선곡된 분들께는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립니다. 예, 우리 스티인들은요. 저희 스위스로 노래 제일 많이 들었다고 해주실 것 같아요. 예, 아는데요. 우리 노래만 자꾸 틀면은 말 나와요. 욕 먹어. 안 되니까. 자, 우리 노래 빼고. 예. 여러분들의 그 진짜 인기가요 히트송들. 예, 요거 이렇게 좀 여론 수렴하는 것 같아서 가수 입장으로서는 그리고 또 이제 뮤지션 입장으로서는 참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어떤 노래들을 많이 사랑하셨나 한번 볼게요. 자, 노래 두 곡 듣고 오는 동안 보내주십시오. 고다인님과 2951님께서 청해주신 거북이의 컴온. 그리고 이찬혁입니다. 멸종 위기 사랑.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해 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위트 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저 주인장과 여러분과 음악이 존재하는 유인음악 가게. 오늘 선곡되신 분들께는 당연히 커피 한 잔씩 나가고요. 오늘의 센스쟁이 채택되시면 커피 두 잔 보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그럼 2026 상반기 결산. 내가 올해 제일 많이 들은 노래 누구야?
1: 향원을 꿈꾸던 널 떠나보내고.
0: 아, 어서오세요. 예, 3612님이요 한로로에게서 헤어나지 못한 2026 상반기 하셨습니다. 한로로에 사랑하게 될 거야.

3318님 김광진님이 컴백하셔서 그랬을까요? 김광진님의 편지를 많이 들었어요. 지금 부르신 것도 듣고 옛날에 부른 것도 듣고 언제 들어도 눈물이 주르륵. 너무 좋아요. 김광진의 편지.

김윤희님이 와 듀스 노래 와 하트 하트 하트 땡큐 하셨어요. 참여해주신 분은 신비님이셨죠. 그러니까요. 아침에 모닝송으로 알람에 맞춰서 해놓으셨다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181일이니까 예, 적어도 181, 181번은 꼭 들으신 걸로 인정.

0: 김은지 님이 인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잘 즐기시네요 하셨어요. 아, 보이는 라디오 보셨어요? 예. 네. 저는 자리 이탈 최소화하면서 엉덩이 딱 붙이고 상체 댄서. 예. 네. 군대 때부터 그랬어요. 위수지역 이탈 싫어하거든요. 예, 항상 그 자리에서 예, 항상 눈 부릅뜨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고선욱님 단짠단짠 선곡 너무나 좋아요. 아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요즘 뭐 네가 좋아 이런 노래나 아이돌 음악들 신나는 노래들을 엄청 많이 듣는다고 해주셔서 그런 노래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한로로의 사랑하게 될 거야 김광진의 편지 이 명곡들 그리고 뛰어 예, 블랙핑크의 뛰어 너무 매력적이죠. 그리고 듀스까지 진짜 저 듀스 키즈인데 정말 하트였습니다. 선곡 진짜 기가 막힙니다. 야, 우리 송윤선 PD 진짜 명 PD 선곡 여왕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책임 프로듀서 송윤선 PD입니다. KBS 강여울님 음원 사이트 들어가서 상반기 결산 찐으로 해봤는데요. 저는 하이파이브가 1위네요. 그래요. 우리 스위스로 음악 사랑해주시는 분 대표로 우리 강여울님 의견 예 들어봤습니다. 뭐 하이파이브 스위스로 하이파이브 저기 들어야죠. 요즘 뜸했어요. 안 틀었어요.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시면 4년 동안 저랑 같이 달려왔잖아요. 그러면 내일 모레 주말에 이제 4주년이면 점점 갈수록 우리 음악이 많이 나오겠죠. 예. 그때 틀어드리겠죠? 예. 이렇게 정무적 판단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자, 2026 상반기 결산 내가 올해 제일 많이 들은 노래. 자, 선곡된 분들께 그리고 방금 소감 말씀해 주신 네 분께도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의 센스쟁이 주인공은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위제로 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 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 제로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 제로 이야.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9: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8: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9: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8: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9: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아홉 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풍수의 대비해.
5: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10: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테라피.

0: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Sweet Drive. Sweet Drive 이노진입니다.
5: 생방송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화요일 유인음악가게 주제는 올 상반기 내가 제일 많이 들은 노래였습니다. 자, 커피 두 잔의 주인공 오늘의 센스쟁이는 9살 아들이 군인에 빠졌는데 마침 우즈가 군대에서 드라우닝을 히트치면서 정말 매일 한 번쯤 빠짐없이 들었나 봐요 하셨습니다. 8477님께 센스쟁이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와, 진짜 신드롬이었어, 신드롬. 지금 들어도 너무 좋고. 노래도 좋아, 사람도 좋아. 정말 더 깊이 빠져 죽어도 되니까 숨도 못 쉬게 너무 좋아요. 그죠? 예. 그 노래, 우즈의 드라우닝, 센스쟁이 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우리는 2부에서 다시 만납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아직 퇴근길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곳곳으로 돌발 상황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북부간선로 종합문기점 방향입니다. 신내나들목에서 묵동나들목 쪽으로 사고가 났고요. 3차로 막고 처리 중입니다. 이후 하월고까지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 고덕토평대교 부근에도 사고가 있는데요. 처리하면서 1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이후 월드컵대교 부근에서도 조금 전 사고가 났고요. 퇴근길 교통량까지 맞물리면서 동작대교부터 다시 속도가 떨어집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홍은램프 진입하는 부근입니다. 고장난 차가 멈춰 있어서 조심하셔야겠고요. 경부선 서울 쪽으로 남청주 부근에선 사고가 났는데요. 진출로 갓길에서 처리 중입니다. 더 지나 기흥에서 수원까지 밀리고 양재에서 반포까지 꾸준히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사랑 처방.
1: 안녕하세요. KBS 주말 드라마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양현빈 역을 맡은 박기웅,
2: 공주아 역을 맡은 진세안입니다.
1: 긍정과 낙천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유쾌한 양현빈과
2: 사랑스러운 에너지로 늘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공주아가
1: 30년 동안 악연으로 얽혔던 두 집안의 오해를 어떻게 풀게 될지 지켜봐주세요.
2: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8시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3: 부탁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7363님께서 하프 마라톤 연습하면서 가호의 시작을 진짜 많이 듣고 또 들었습니다. 결과요? 완주! 와, 맞아요. 운동하시면서도 나만의 플레이리스트에 딱 짜놓고 그 노래를 들을 때는 이 지점을 지나갔는데 뭐 이렇게 또 시간 체크하시고 연습하실 때 도움이 되셨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 가호의 시작 7363님 덕분에 오늘 2부 첫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7363님께도 선물 보내드릴 겁니다. 커피 한 잔 나갑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화요일 저녁 생방송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엔 저의 허밍으로 마치는 음악 퀴즈, 스비뚜바 퀴즈. 저녁에 돌아보는 오늘의 장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퀴즈도 풀고, 그리고 기억에 남는 스드인들의 일상도 나누고,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제 입을 통해서 소개만 되시면 바로 그냥 커피가 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냥. 아, 바로 그냥. 1초 만에 가는 거죠. 그죠? 0.5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길게 여유롭게 기다려주세요. 예.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을, 운전 중 엉덩이 배김 끝, 밸런스 온에서 기능성 방석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스비드바 퀴즈 시작합니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5: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4: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5: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4: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아니니까.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랄랄랄라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수비뚜바 퀴즈. 안녕하십니까. 수비뚜바 퀴즈 진행을 맡은 DJ 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흥얼거리는 노래의 제목과 가수를 맞춰주세요. 오늘은 커피 쿠폰 커크 보내드릴게요. 정답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스비트바 퀴즈, 저의 허밍에 이어서 바로 듣고 온 노래는 힌트곡인 SG워너비의 라라라였습니다. 아, 도착한 문자 만나보고 당첨자 발표합니다. SG워너비의 라라라 해주신 3832님. 네, 힌트곡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제가 허밍 막 말도 안 되는 가사로 스테릴 스테릴 레레 스테릴 스탬 급기야 스탬포드까지 한 그 다음에는 항상 힌트곡이 나갑니다. 정답곡을 바로 덥석 안겨드릴 수는 없겠죠. 예, 어쨌든 3832님 제가 땡 쳤나요? 예, 안 쳤는 것 같은데. 예, 한 번 더 칩니다. 죄송해요. 자, 그리고 랄랄

음악 좀 들으세요. 안재욱의 친구. 아, 요거는 요 정도로 쳐드릴게요. 아, 왜냐면은 이 오늘 정답곡이 약간 동양미, 동양창법 그런 것을 예, 한 노래이기 때문에. 안재욱의 친구도 비슷하죠. 뭐 괜스레 힘든 날 턱없이 찾아와 따란댕댕댕디. 예, 오늘 정답곡은 세렌드 지웨드 따랜드 스탠프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 박찬호님. 예, 차피 오늘 소개해드린 분들께는 다 커피 한 잔씩 나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한지원님께서 정답 라라랜드 아니었습니다. 라라라라라라 하니까 라라랜드라고. 아이 귀여워. 아니에요. 자, 이쯤에서 제가 허밍한 부분을 공개할게요. 다들 잘 맞춰주셨습니다. 이 노래였어요.

오늘 정답은 예 명가수죠. 이수영의 라라라였습니다. 아유 정말 오랜만에 이수영 씨 노래 목소리 듣겠네요. 그죠? 자, 잘 맞춰주신 우리 당첨자 후딱 발표합니다. 이유가 있는 스머프였구나. 이수영의 라라라 해주신 최슬기님 축하드립니다. 이수영의 라라라 정답 맞죠? 계속 가물거렸는데 힌트곡에서 알았어요. 그렇죠. 같은 제목의 라라라였습니다. 1339님 축하드리고요. 20대 때 정말 좋아해서 CD 사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감성이 그립네요 하셨어요. 2351님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월량 대표 아적심. 이분은 당첨자가 아닌가요? 예. 가장 이 와중에 월량 대표 아적심 유경희님. 예. 아이고 커피는 드리겠습니다. 웃겨가지고 웃겨서 적어주셨다는데 아 그냥 멋있게 월량 대표 아적심. 이게 영화 제목 그 장국영 영화인가? 예. 아 천밀밀 주제가 아, 좋아요. 비슷한 그 연결의 느낌을 받으신 것 같아서 훌륭하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정답자 세 분 여기에 일곱 분을 더 모셔서요. 아, 소개된 분들께 예, 커피 쿠폰 카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스윗드라이브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해 주실 수 있고요. 아, 당첨되셨으면 선물방으로 가셔서 성함이랑 연락처 열한 자리를 꼭 남겨주십시오. 재미난 오답 보내주신 분들도 예, 많이 우대해드리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예. 많이 웃겨주세요. 자 그러면은 예쁜 목소리 이수영의 라라라 함께 듣고 옵니다.

보너스 비트박 퀴즈 정답곡 이수영의 라라라였습니다. 아유 좋다. 발라드의 여왕님이시잖아요. 그죠? 이수영 씨. 아니, 마침 어제 월요일 날 제가 그 야구 너튜브를 하러 시본부에 갔었어요. 그런데 그 방송국에서 주차를 하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호진 오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허, 누구지? 여기서 날 알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야구 캡 모자를 쓰고 하여튼 대학생 같은 느낌의 아주 아름다운 소녀가 나를 이렇게 호진 오빠! 하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지? 하고 했는데 갑자기 수영아! 해서 진짜 오랜만에 반가운 만남을 가졌었어요. 저희가 데뷔하고 한창 그 라디오 활동 엄청 많이 할 때 이수영 씨랑도 많이 했고 저희에게 도움도 많이 주시고 또 DJ가 돼서도 저희 음악 많이 틀어주시고 정말 좋은 동료였거든요. 그래서 엄청 반갑게 시간에 쫓겨서 금방 이제 인사는 할 수밖에 없었지만 진짜 짜릿하고 너무 고마운 순간이었기 때문에 더 오늘 이수영의 라라라가 더 각별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이수영 씨가 또 방송에서 제 말씀을 해줬다고 알려주셨거든요. 어제. 그래서 잘 보고 잘 듣고 고마워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수영의 라라라 스비트바퀴즈 정답곡 듣고 왔고요. 김태수님께서 인디가 커피 다 준다고 하니까 듣고 계시던 부장님께서 나는 한 번도 안 주더니 하십니다. 인디 우리 부장님 좀 챙겨주세요. 부장님이요? 부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아 궁금하네. 형님 그 직접 보내주세요 부장님. 예, 한 번 그렇게 제가 저도 커피 드리고 싶거든요. 이제 공적 업무가 아니고 이제 사적 업무니까 본인께서 직접 등판하셔야 제가 아이고 형님 하면서 커피 한 잔 보내.

드리겠습니다. 태수님, 예, 전달해 주세요. 혹시 같이 듣고 계시면 그것도 뭘 거기다 보내고 그러니 막 이제 있을까 봐 겁난다. 자, 잠시 후에 이제 오늘의 장면, 아, 여러분들의 오늘 일상 하루 만나볼 겁니다. 아, 다양한 순간들 글로 풀어주셔도 되고요. 사진으로 딱 찍어서 간직한 그 장면도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멀리 울산에서 0113님이 신청하셔서요. 더 블루의 친구를 위해 먼저 띄워드리고 그리고 유영진의 그대의 향기 이어지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에 떠올린 다양한 순간을 함께 되돌아봅니다.

3861님 저는 그림을 그리는 모임의 방장인데요. 갑자기 모임이 활성화돼서 회원이 몰려서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원한 커피 저도 마실 영광이 있을까요? 하트. 아, 방장님. 예전 말로 하면 C삽. 오, 운영자. 오, 멋있다. 와, 우리 대장님. 지금 그래서 아, 수채화죠. 와, 그 그림 그리는 모임. 하, 저도 진짜 나갈 수만 있으면 얼마 좋을까 싶은 적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예쁜 그림 그리면서 취미 쌓고 하는데 그 우리 방장님께서 그린 그림이 뭐 좋아요도 많이 눌리고 사랑을 많이 받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회원이 많이 늘어났겠죠. 오, 잘 되신다. 잘하셨어요. 그리고 화실에서 이렇게 그림 그리실 때 라디오 자주 듣잖아요. 그 수많은 채널 중에 우리 스틴 택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우, 제가 영광이죠. 커피 바로 쏴드리겠습니다. 우리 3861님 고맙습니다. 7525님 인디, 저 지금 직관 왔어요. 저만 와서 미안해요. 열심히 응원해서 꼭 승려될게요. 하트하트. 혹시 저랑 같은 팬? 그러면 오늘 그 고척, 아 맞네, 사진 보내주셨네. 이제 봤어요. 고척돔에서 경기가 있죠. 예, 영웅들이랑 하는데 딱 멋있게 유니폼에 모자까지 딱 장착을 하고 원정 좌석 가깝게도 잡으셨다. 티켓 잘 구하셨네. 예, 잘 하고 있어요 애들. 아, 애들이 된다. 우리 선수들. 아, 좀 불안불안한데 오늘 거의 1선발 나오는데 잘해야 될 텐데. 쌍둥이들이 영웅들 만나면 좀 힘들어해요. 예, 7525님 화이팅. 힘 좀 불어넣어 주십시오. 최하나님, 오늘 아이들 데리고 경주 여행 다녀왔습니다. 석굴암, 불국사, 첨성대 가서 역사 공부하고요. 황리단길 가서 치즈가 쫙 늘어나는 시범빵도 사 먹었어요. 볼거리, 먹거리 참 많은 경주. 너무나 매력적인 도시인 것 같아요. 오늘 다녀오셨어요. 아, 그러니까 특히 어른이 가도 신기해. 그 그냥 도시이고 골목이고 그냥 그런데 한 걸음만 딱 골목만 딱 지나가면은 고분이 펼쳐지고 막 백과사전 교과서 역사책에서나 보던 그 모든 문화재들이 딱 보이는 게 정말 신기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더 좋았을까. 잘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0220님 퇴직을 앞둔 둘째 언니가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느라 원형 탈모까지 생길 정도였는데요. 밤까지 새가면서 노력하더니 드디어 박사 학위를 받는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언니 너무 축하해 주고 싶어요. 하트. 아, 진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뭐든 결과가 나오고 뭐 증서를 받고 도장을 꽉 찍고 이런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를 다 견딜 정도로 남들 모를 그 고통 이겨냄. 아, 그게 정말 가치 있고 존경을 받을 만한 거잖아요. 우리 둘째 언니가 참 큰일을 해놓으셨네요. 정말 축하드리고 0220님도 마음껏 아주 1부터 100까지 그냥 다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퇴직을 또 앞두고 있으니까 또 다른 삶 희망차게 잘 살아가실 수 있게 응원해 주십시오. 잊고 싶은 건 지우고 좋았던 거 기록해드립니다. 퇴근길 나를 위하는 시간, 오늘의 장면.

오늘의 장면에 이어서 김한선의 기분 좋은 날 듣고 왔습니다. 기분 좋은 날 오늘의 장면 잘 남겨주셔서요. 우리 스튜디인들이 막 이야기꽃을 피우고 계십니다. 6185님이 인드도 야구 좋아하시는군요. 저는 집에서 남편이랑 야구 보다가요. 저희 팀이 자꾸 져서 신경질이 나서 방에 들어와서 인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진정이 좀 되네요. 거짓말. 그럴 수가 있어요. 진정 안 될 거예요. 진정 되지 않아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팀이 못하고 내 맘 같지 않게 흘러가고 결국 치면요. 저는 한 2시간 가던데. 아, 진정이 안 돼요. 어느 팀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다. 좀 알려주세요. 제가 그래도 나름 야구 너튜브 이렇게 작년부터 꾸준히 하다 보니까 다른 팀의 사정도 좀 이제 알게 되고 더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참 이게 야구라는 게 그 흔히 말하잖아요. 10번 시도해서 3번만 잘하면은 훌륭하다고 박수 받는 이 스포츠라는 게 유일한 것 같아요. 그죠? 3할 타자. 그만큼 실패가 많고 그만큼 어려운 스포츠니까 쉽지 않죠. 보통 뭐 페넌트레이스 5할만 해도 가을 야구 간다고. 그러니까 반 지고 반만 이겨도 가는데 그 반을 못 이겨서 진짜 1년에 100일을 승질나게 하냐 막 이런 팬들이 많죠. 아, 어느 팀 좋아하시는지 나중에 한번 알려주세요. 그 9회말 투아웃 2사의 역전 홈런도 있잖아요.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에, 야구는 끝까지 응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2561님 회사 다니면서 공부하시는 분들 또 운동하시는 분들 진짜 존경합니다. 저는 퇴근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휴, 진짜 그 아무것도 못하는 것도 얼마만큼 소진을 해서 거기에 진짜 열심을 다하셨으니까 진짜 사정상 짬이 정말 안 나는 거야. 그런 2561님 같은 분들이 또 8할 이상입니다. 예, 진짜 일부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분들이 참 하는 거 열심히 하시면서 다른 거 준비하시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나나 몰라요. 저도 항상 신기한데 일단 열심히 살아오셨으니까 오늘 저녁은 이제 푹 쉬시는 걸로 그것만 해도 큰일 하시는 걸로 저는 인정합니다. 오늘의 장면 오늘 소개된 분들께 커피 한 잔씩 챙겨드리고 우리 6185님과 2561님께도 보내드릴게요. 자, 노래 준비했습니다. 앤썸의 언제나 내 곁에. 이 노래는 K3003님 신청하셔서 들려드리고 베이시스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까지 듣고 올게요.

0: 거 아니야? 분명히 너에게 어울릴 사람이 있을 거야. 인연은 따로 있다잖아. 새로운 사람 만나서 사랑하게 되면 옛사랑 따윈 추억 진짜 희미해질 거야. 언제 그리냐는 듯이.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4: 아우, 남는 게 없어요.
3: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5: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6: 스위트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상반기 마지막 6월 30일 화요일 저녁 생방송 2시간 스위트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덕분에 또 잘 달렸습니다. 아, 오늘 이제 상반기 정리했으니까 내일 7월 1일부터 또 불타는 하반기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만 믿고 갑니다. 예,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우리 1028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 선택했습니다. K-Will의 꽃이 핀다. 지금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이었습니다. 내일도 데리러 올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제주를 중심으로는 올해 첫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밤사이 남부지방으로도 점차 확대되겠는데요. 제주도에는 많게는 120mm 이상, 그리고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도 80mm 가까운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지금 서대전과 홍천 등 내륙을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 있는데요. 빗길 안전운행에 더욱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시간에 가까워지면서 퇴근길 정체는 대부분 풀려갑니다. 서울시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가양에서 방화대교 쪽으로는 고장난 차가 멈춰 있습니다. 1차로 막혀 있어서 여의 하류부터 여파를 받고요. 수도권 제1순환선 경기 서쪽 일산 방향으로 시흥에서 중동까지 밀리는데요. 그 사이 시흥 부근에선 사고가 났습니다. 4차로 막고 처리 작업 이어집니다. 경부선 서울 쪽으로 남청주 부근 진출로 갓길에선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KBS.
4: 잠시 후 8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동선하로, 겨울의 부채, 여름의 화로라는 뜻으로 주로 철이 지나 쓸모를 잃은 물건을 가리키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러고 보면 적절한 때를 안다는 것, 이거 참 중요한 일이죠. 큰 능력도 그 시기를 놓치면 외면당하기 쉽고요. 반대로 제때를 만난 것만으로 작은 힘이 크게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가끔은 내가 이 동선하로가 된 것 같아 쓸쓸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여름날의 화로라고 해서 그 쓸모를 다한 것은 아닙니다. 장마철엔 눅눅한 습기를 걷어내주고 겨울의 부채는 꺼져가는 군불의 불씨를 뜨겁게 살려내죠. 모든 것에는 저마다의 쓸모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시기가 있습니다. 내 계절이 아니라고 해서 내 가치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 때를 기다리는 일도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호입니다.

몽키스 I'm a Believer.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6월 30일 화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내일이면 7월이네요. 와, 벌써 반년이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군요. 예. 자, 올해는 7월에 늦은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던데요. 장마철이 오면은 한동안 꺼뒀던 난방을 또 돌리게 되죠. 예, 그러면 눅눅한 습기도 좀 사라지고 빨래도 제때 또 제대로 마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필요 없던 게 다시 또 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걸 보면은 동선 하로라는 건 예, 없는 듯합니다. 예, 잠시 제자리를 비켜나 있을 뿐 그게 다시 필요할 때는 꼭 찾아오죠.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낙담하지 말고 그때를 기다려보셨으면 좋겠어요. 화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1부 시작했습니다. 6월 30일 화요일 밤이고요.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커피 쿠폰 준비해놓겠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Show the shit out!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0: 소파
1: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3: 이양약품.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 밤.

코코 Sea of Heartbreak. 9977님 김미영씨가 신청하셨습니다. 9977님 제주에 여행와서 낚시하러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 장비나 대충 던졌는데 우럭 두 마리 낚았어요. 남편은 장비 준비만 한 시간째 하고 있네요. 오늘 내로 낚시는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더 크고 대단한 걸 잡으시려고 준비만 한 시간째 하시는데 9977님은 대충 던졌는데 우럭 두 마리 이 정도면 그냥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식사거리 낚으신 것 같은데 낚시보다는 그냥 낚시라는 건 명분이고 그냥 여유로운 시간을 갖고 싶으시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주에 저는 제주 가서 낚시할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주를 갈 때도 이제 뭐 아이들이랑 식구들이랑 이렇게 같이 가니까 제가 최대로 있었던 기간이 한 13일? 예, 2주가 좀 안 된 게 가장 최장 그 체류 기간이었거든요. 근데도 뭐 아이들이 어리고 그러니까 제주가 정말 갈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할 것도 많고. 예. 아이들이랑 하루하루 이렇게 복닥복닥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여유로운 뭔가를 한다라는 게 굉장히 사치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깝고 시간이. 예. 그래서 우리 왜 제주 여행 보통 가면 3박 4일, 4박 5일 가도 진짜 막 여러 군데 돌고 오잖아요. 예. 막 아래로 해가지고 이렇게 진짜 뭐 하루가 좀 남으면은 정말 안 가봤던데 또 몇 군데 또 돌고. 예. 진짜 여유롭게 뭐 오름을 걷거나 아니면 또 그 올레길, 둘레길을 걷거나 바다 낚시를 하거나 한라산 등반을 좀 예, 여유롭게 하거나 이런 거를 좀 하나 딱 정해서 하고 싶은데 그런 시간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혼자 가서 뭐 한 달을 산다? 예, 그러면 좀 예, 여유로운 시간이 좀 확보가 되려나? 2주 가도 그렇게 안 생길 것 같아요. 제가 혼자 가면. 예. 안 가본 데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 강박을 버려야 되는데. 제주는 아직까지 저한테는 관광지 이미지, 관광지라는 그 생각이 좀 강해서 그거를 떨쳐버릴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아, 부럽습니다. 예, 이런, 예, 마음.

마음의 여유죠. 뭐 이거는 예, 시간이 있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예, 마음이 여유로우신 거죠. 근데 이렇게 하시고 또 내일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 신청곡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이선재 씨, 오늘 개인 최장거리 12km 뛰었어요. 비록 8분대 슬로우 조깅이지만 몹시 뿌듯합니다. 드림팝 들으면 조금 덜 힘들게 뛸 수 있어요. 예, 고마워요. 예. 밤대도 기온이 좀 내려가긴 하지만 그래도 여름입니다. 예, 힘들어요. 예. 기온이 올라갈 때는 뛰는 게 너무 힘듭니다. 와, 8분대 괜찮아요. 예. 거리가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죠. 그 속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리. 예. 얼마나 천천히 오래, 예. 오랜 시간 뛰느냐. 와. 여름에 이 정도 뛰시면 이제 가을 되면 훨씬 더 시간이 조금 더 단축이 되고 더 오래 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응원하겠습니다. 이선재 씨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성지연 씨, 드럼을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요즘 제가 연습하고 있는 곡 신청해보아요. 아, 맞아요. 그때 드럼 한창 예, 배우신다고 저희한테 보내주셨었는데 오, 이 곡을 연습하신다고요? 노다웃의 예, Don't Speak 신청을 하셨습니다. 포넌 블런즈 왓츠업까지 두 곡 듣죠.

성지훈 씨가 신청하신 No Doubt, Don't Speak, 그리고 Four Non-Blondes, Watch Up 이었습니다. 6월 30일 화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세요.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박찬란 씨, 자전거 2시간 타면서 들어요. 음악이 좋은 건지 제 컨디션이 좋은 건지 오늘은 정말 행복하네요. 야, 2시간 쉽지 않은데요. 예. 다리도 막 땡기고 아프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날 더 아프잖아요. 예. 다시 또 자전거 타면 예, 엉덩이도 아프고. 컨디션이 좋으셔서 음악도 좋게 들리는 거고, 또 음악이 좋으면 컨디션도 나빴다가 또 좋아지지 않을까요? 네, 선순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지연 씨, 우리 학교 애들과 산책 나왔어요. 귀여운 윤준이, 시온이, 예, 잘생긴 은성이, 멋진 채원이와 함께 하고 있네요. 예,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들이 되기를 늘 바랍니다. 같이 듣고 있어요. 예. 아이들 선생님이셨나요? 한지연 씨가? 그러신 것 같은데요? 그쵸? 아니, 그러면 이 시간에 산책을 나가신다고 하면 야간 자율학습 중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신다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인가? 아니면 따로 그냥 부르셔가지고 산책을 나가시는 건지. 정말 멋진 선생님이시네요. 예. 오. 야. 뭐, 죽은 시인에서 왜 나오실 만큼, 예. 굉장히 멋진 선생님이실 것 같아요. 예. 아이들이 부럽습니다. 와. 한지연 씨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닐 영, Heart of Gold.

잭 존슨 Better Together 들었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세요. 6월 30일 화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세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강혜진 씨, 병원 생활 97일째입니다. 병실 로비에서 듣고 있어요. 앞으로 20밤만 자면 집에 가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지겹네요. 아유, 어디가, 예, 안 좋으셨던 겁니까? 예, 입원을 꽤 오래 하셨네요. 97일째면 석 달? 그러면 거의 한 20일, 그만 거의 한 넉 달을 입원을 하고 계셨네요. 예. 야, 저는 그 5년 전에, 예, 갑상선 그 수술하고 20일까지는 아니었고 한 10일 정도 입원해 있는데도 너무너무 날짜를 딱 정해줬는데도 그날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집에 갈 날을. 근데 한 이틀 전에 또 담당 주치의가 오시더니 아 상태를 조금 지켜봐야 되고 한 2, 3일 조금 더 있어야 된다고 그 2, 3일이 한 일주일 정도로 느껴지는 거예요. 예. 아니 그래서 야 97일째 어이구 그렇죠. 병원에서는 하실 수 있는 게 너무 이렇게 딱 다 정해져 있거든요. 책 읽는 거, 뭐, 그 다음에 또 누가 뭐 찾아와도 어디 뭐 멀리 나갈 수도 없고, 예. 병원 밥도 그렇고, 예. 굉장히 무료하고 단조롭습니다. 아, 잘 견디셨네요. 지금은 어떻게, 건강은 괜찮아지신 거죠? 예. 정해져 있으니까 아마 예 다시 누군가가 와서 조금 더 계셔야 됩니다 라는 말만 안 하면 조금 더 계실 수 있는 거죠. 아유, 예, 많이 쓰셨습니다. 네. 이도원 씨 색소폰을 배우고 싶은데 허리 통증 때문에 무거운 걸 예, 못 들거든요. 배우기가 쉽지 않네요. 그래서 전자 색소폰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꿈되는 취미가 뭐예요? 네. 저는 취미랄 게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뭐 일주일에 한번 그림 그리는 거 말고는 뭐 그냥 영화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냥 틈나는 대로. 예. 문수지 씨, 제주도에서 큰딸이 4개월 만에 돌아왔어요. 얼마나 반갑던지 눈물이 나네요. 딸이 좋아하는 닭발볶음 실컷 먹이고 수박도 깍둑 썰어 함께 먹었네요. 부른배 두드리며 음악 듣고 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블러의 텐더 신청합니다. 제주도에 살려 뭔가 일이 있어서 거기 한 4개월 그냥 있다가 온 거겠죠? 예. 신청하신 블러의 텐더 그리고 트래비스 싱

고품격 퀴즈 드림팝 드림 퀴즈. 오늘은 우리말 퀴즈입니다. 마음이나 의견, 행동이 서로 잘 맞아서 일이 원활하게 진행될 때 우리말로 뭐뭐가 잘 맞는다는 표현을 쓰죠. 반대의 경우에는 뭐뭐가 따로 논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뭐뭐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고티에의 곡으로 힌트 드립니다. 노래의 마지막 부분을 잘 들어보세요. 손발이 손발이.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손발, 2번 머리, 3번 얼굴. 정답 보내실 곳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7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게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와, 엄마표 골뱅이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 많은 유동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2: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드림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 고티의 Somebody That I Used To Know였고요. 오늘의 정답은 1번 손발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오늘자 선곡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콩으로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드림팝 홈페이지 선물 문의 게시판에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퀴즈 제보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외국 음악 들으시면서 이거 우리말 아니야 싶었던 부분이 있다면 제보 부탁드릴게요. 아이디어 채택된 분께는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저스틴 비버 러브 유어셀프 듣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대구 등 일부 내륙 지역엔 소나기가 내리고 있고요. 오늘 제주도에서는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밤사이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남부지방에도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밤사이 시설물 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1시간 사이 고속도로 퇴근 정체 빠르게 해소되면서 지금은 대부분의 길 제속도로 지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남북권인 순천 부산 간 남해고속도로는 부산 쪽으로 하만 2터널에서 창원 2터널 사이 꽉 막힌 정체에 2차로에서 야간 작업이 시작돼 있어서고요. 대구 포항고속도로 포항 쪽으로는 임고 4터널을 막 나온 지점 1, 2차로가 승용차 추돌 사고로 막혀 있는데요. 뒤로 큰 정체는 없어도 사고 잔해물이 도로에 쏟아져 있는 만큼 잘 살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0: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꼬니 언니 안녕하세요.
2: 이본 누나 안녕하세요.
3: 콩디 안녕하세요.
4: 이본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5: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1: 언니 다시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기뻐요.
6: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게
5: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0: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사랑하기 때문에 KBS.
2: 잠시 후 9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이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The Calling, Wherever You Will Go.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드림팝 선곡표 함께 채워주세요.

싶은 팝송 보내주시면 잘 모아뒀다가 잊지 않고 들려드리겠습니다. 짤막한 사연 던져서 보내주시고요. 문자 샵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5: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 밤.

모가지가 길어 슬픈 사슴처럼 길이가 길어 라디오에서 외면당했던 노래들 매주 화요일 밤 한 곡씩 만나봅니다. 사슴 같은 노래들. 오늘 가져온 곡은 레드 제플린의 카슈미르입니다. 1975년에 발표된 앨범 피지컬 그래피티의 수록곡으로 그룹 대표곡 가운데 하나로 꼽히죠. 카슈미르는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에 있는 곳인데요. 이 곡에 영감을 준 곳은 카슈미르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모로코 남부의 사막이었다네요. 가사에는 그 황량한 사막에서 느꼈던 감정과 낯선 곳을 탐험하는 여행자의 시선이 담겼고요. 중동 분위기를 풍기는 멜로디가 더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거대한 사막 한가운데를 헤매는 기분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지미 페이지의 기타 리프와 늘어진 악기 소리 같은 로버트 플랜트의 목소리가 이 곡의 백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레드 제플린 카슈미르 8분 35초 동안 이어집니다.

오늘 사슴 같은 노래들 레드 제플린 카슈미르 들었습니다. 6월 30일 화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세요. 듣고 싶은 밥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0428님, 30년 경력의 버스 운전 달인 온양교통 980번 기사 임승락, 예, 승객 30명과 듣고 이슈. 예. 온양교통이면은 충남이네요. 그죠? 예. 그리고 듣고 이슈. 충청도 사투리를 또 쓰셨는데. 아유. 여우, 승객 30명이면 많이 듣고 계시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안전운전 하시고요. 임승락, 예, 기사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유, 드림팝을 또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예, 감사드립니다. 3031님, 예, 가제보 I like 쇼팽 신청합니다. 예, 고3 때 단짝이 많이 듣던 노래인데 갑자기 생각나네요. 예, 친구야 잘 지내지? 예, 저도, 예, 갑자기 그 친구가 생각나네요. 예전에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친구, 예, 카펜터즈만 늘 듣던 친구가 있었어요. 카펜터즈 오로지. 예, 그래서 와, 예, Yesterday Once More도 있었고, 그 명곡들을 진짜, 그때 저는 그 히든 트랙들을 많이 알았어요. 카펜터즈 히든 트랙들.

그 친구 때문에. 참 신기했어요, 진짜. 어떻게 하루 종일 저렇게 카펜터즈만 들을 수 있지? 네. 3031님, 예, 2848님이 신청하실 가제보, I like Chopin.

3031님, 2848님이 신청하신 가제보 I like Chopin 들었습니다. 6월 30일 화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공은 무료입니다. 김수경 씨, 주말에 아들네랑 훠궈라는 걸 먹으러 갔어요. 젊은이들이 많더군요. 그냥 뜨거운 육수에 이런저런 재료를 데쳐서 먹는 음식이던데 뭐 맛없진 않지만 먹고 나니 속이 느끼하더군요. 예, 한번 가본 걸로 축하합니다. 저희 큰아이도 좋아해가지고 지금은 요즘은 가는 친구들이랑 가는지 모르겠는데 한참 갈 때는 와 거의 매일 가다시피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주말에 한번 따라갔는데 제 입맛에는 별로 안 맞더라고요. 저는 저는 샤브샤브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아무튼 갔는데 뭐 예 개구리 뒷다리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예 여러 가지가 제가 좀 보도 못한 그런 재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또 맛있게 먹더라고요. 예, 그 친구는 그래서 예 아니 뭐 먹으려면 먹을 수 있는데 일단 그 저는 약간 향신료가 저한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훠궈 향신료가 좀 이게 향이 좀 세거든요. 예, 매운 걸 먹어도 그래서 야 근데 값은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진짜 그 정도 가격은 아닌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훠궈집 하시는 사장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정말 재료 몇 개 안 담았는데도 막 한 몇만 원 셋이 갔는데 한 1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예, 얼마 먹은 것 같지도 않고. 예. 아무튼 그랬습니다. 예, 저도 김수경 씨랑 똑같아요. 한번 가본 걸로 좋게요. 저도. 실비 박당, 예, 까로 모차르트.

영화 미션 OST 중에서 엔니오 모리코네의 가브리엘스 오보에 들었습니다. 오보에 연주에는 데이비드 애그뉴였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 30일 화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5331님, 우리 집에는 5살 포메가 한 마리 있는데요. 드디어 산책을 고민할 시기가 왔네요. 털이 수북해서 산책시키면 엄청 더워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줄였더니 풀이 죽어서 발코니 방만 하염없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데리고 나가면 얼마 걷지도 못하고 안아달래요. 궁여지책으로 새벽 5시에 나갔다 와요. 드림팝 끝나고도 잠깐 나가요. 완전 상처네요. 아이고, 몇 시간 못 주무시겠는데요. 예. 아니, 드림팝 끝나고 나가시면 10시 넘어서 나가시고 새벽 5시에 나가시면은 예? 중간에 주무신다고 해도 아이고. 야, 산책은 하고 싶은데 본인 체력은 생각 안 하고 일단 나가기는 하는데 오래 걷지는 못하고 또 덥고. 예. 아이고, 진짜 상전이네요. 예. 아니, 그 털을 좀 이렇게 좀 많이 쳐내면 안 되나요? 여름이니까? 또 그건 안 되나? 아니, 제가 그 강아지들마다 그 털 관리법을 잘 몰라서, 예. 그러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제가, 예, 멋모르는 얘기를 했는데, 아니, 더우니까 좀 이렇게, 예, 시원하게 조금 밀어주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예, 그, 날이 더운데 무리하셔가지고 산책을 시키실 이유는 없지만, 새벽 5시에 나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예? 그냥 해 뜨기 전에 뭐 한 7시나, 예. 아니, 요즘은 해가 일찍 뜨는군요. 아니, 기온이 좀 올라가기 전에, 오전 시간에 그냥, 예, 적당한 때 그냥 갔다 오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 5331님이, 예, 건강 해치시겠는데요. 그러다가. 예. 아, 또 이렇게, 발코니 방만도 이렇게, 멍한 눈빛으로 하염없이 또 바라보고 있으면 이게 또 불쌍해가지고, 아이고, 내 새끼, 막 이러면서 또, 데리고 나가실 텐데, 예. 본인이 체력을 키워야지. 아, 고생하십니다. 예. 장지민 씨, 예, 벌써 6월 마지막 날이에요. 하루하루는 지루한데, 한 달은 너무 빠르네요. 그러게요, 진짜. 어떤 때는 하루가 이상하게 좀 그런 것 같아요. 빨리 가는 것 같으면서도 또 안 가요, 시간이. 이상하게. 예. 한 달은 진짜 순식간이에요. 왜 그런 거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카펜터즈의 Yesterday Once More 신청을 하셨습니다. Anne Murray, You Needed Me.

장지민 씨가 신청하신 Carpenters, Yesterday, Once More, and Murray, You Needed Me 였습니다. 6월 30일 화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세요.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하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331님, 예,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했는데요. 아내가 저를 참 잘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신기할 때가 많은데 얼마 전에는요, 혼자 속으로 이번 주말에 낚시 갔다 온다고 해볼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지나가면서 갑자기 안 돼! 하는 거예요. 소름이 돋았어요. 게다가 오늘은 공방에 장비 하나를 새로 들여놓을까 생각하면서 커피를 마시는데 아내가 갑자기 안 돼! 와, 뭐가 보이나 봅니다. 괜히 성급하게 말 꺼냈다가 절대 안 된다고 할 것 같아서 눈치만 살피고 있네요. 아내 기분 좋을 때 슬쩍 운을 띄워봐야겠습니다. 예. 기분이 좋고 안 좋고가 문제인 것 같진 않은데요. 만약에 뭔가 독심술을 갖고 계시다면 이거는 지금 간파당하신 거예요. 5331님은 기분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야, 이건 소름인데. 근데 아닐 가능성도 커.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냥 우연찮게 안 돼 안 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야, 이게 진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예, 뭐 독심술까지는 아닌데 있더라고요. 예, 좀 약간 좀 무섭기도 하고, 정말 그래요. 내 마음을 진짜 들킬까봐. 예, 조금 더 예 겪어보시죠. 황종현 씨가 신청하신 홀리스, He Ain't Heavy, He's My Brother.

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 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이게 좋다.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맘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2: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아홉 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3: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4: 뭐니 뭐니 해도.
5: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 밤 화요일 밤 끝곡 알버트 하먼드 For the Peace of All Mankind 듣죠.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공간 코디는 코디너.
1: 공간 만들기 코디너.
2: 코디너.
1: 공간 연출도 코디너.
2: 코디너.
1: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1: 코디너.
3: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4: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사랑하기 때문에
7: KBS.
8: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긴 거리의 마라톤을 뛰다 보면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오죠. 근데 그때 길가에 선 사람들의 뜨거운 응원을 마주한다던가 시원한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식수대가 눈앞에 보이면 멈추지 않고 한 발 한 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2026년에 딱 반이 지나갔습니다. 지금까지 무사히 잘 버텼기 때문에 남은 시간들도 분명 잘 버텨낼 겁니다. 우리에겐 지친 하루의 끝에서 위로를 주는 음악이 있고 힘들 때 내 얘기를 들어주고 응원해주는 존재들도 옆에 있잖아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0: 지친 하루, 윤종신, 김필, 곽진원의 노래로 6월 30일 화요일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출발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반이 지났지만 반이나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 레이스를 뛰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반이나 남은 2026년 우리 모두 잘 보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잠깐 숨 돌리면서 한 해에 새롭게 마음 정비하시라고 준비했어요. 오늘도 밤그대 상반기 특집 2026 나를 돌아봐 함께 해주세요. 신청곡과 사연은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소개되지 않더라도 저희가 다 읽어보고 소중하게 간직해놨다가 다른 날 소개해드릴게요.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노래 편하게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026년 절반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절반이 남아 있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시작을 바꿀 순 없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하면 결말을 충분히 바꿀 수 있겠죠? 지난 날의 나를 점검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시간, 밤그대의 상반기 특집 2026 나를 돌아봐.

벌써 2026년의 반이 지나가 버렸다니 저는 아직도 실감이 잘 나지 않는데요. 밤그대 가족들이 보내주신 사연 보면서 다들 참 열심히 살고 계신다 많은 반성과 자극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이 저에게 좋은 깨달음을 주실지 사연 만나볼게요. 1467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좀 쉬다가 금방 재취업할 줄 알았는데 무려 2년이나 걸렸어요. 그동안 마음고생을 심하게 해서 그런지 올 4월에 다시 일을 하게 됐을 때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아무튼 소중하게 다시 잡은 기회라 잘하고 싶은 마음은 컸는데 제가 의욕만 앞섰던 것 같아요. 한 달 내내 거의 울면서 일했는데 어찌저찌 첫 월급 받고 버티고는 있어요. 하반기엔 완전히 적응해서 마음 편하게 누워서 밤그대 듣고 싶네요. 저 좀 응원해 주세요. 2년이라는 시간. 사실 우리가 어떤 시간의 통로를 지날 때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고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끝나겠지 싶은데 생각보다 훨씬 더 길어질 때도 있고요. 그래도 2년의 끝에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겠지만 이 시간 또한 분명히 터널의 끝이 있겠죠. 포에버님, 지난 5월 14년지기 친구와 싸웠어요. 사실 거의 일방적으로 제가 관계를 끊은 거나 마찬가지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저를 대하는 말과 행동에서 묻어나는 무시를 더 이상 참기 어려워서 멀어지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지금 하던 일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 하루하루 애쓰는데 제 자신감과 자존감을 자꾸만 꺾는 사람을 옆에 두다 보니 앞으로 나가기가 힘들더라고요. 물론 오래된 관계를 정리하는 게 마음이 쉽진 않지만 일단은 저만 생각하려고요. 2026년 상반기는 비우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니 하반기는 저에게 도움되는 것들 욕심부리지 않고 차근차근 채워나가 볼 겁니다. 와, 진짜 큰 일이 있으셨네요. 친구라는 게 특히 오랜 세월 함께 했을 때 또 그 세월 때문에 마음이 많이 의지가 되고 또 정이라는 것도 있어서 끊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어쨌든 내 삶을 너무 부정적으로 만들게 하고 또 나를 자꾸 작아지게 하는 친구는 잠시 거리를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포에버님이 지혜롭게 잘 결정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승환의 물어본다 들려드릴게요.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먼저 들으신 곡은 이승환의 물어본다 였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화요일 밤 함께하고 계세요. 2026 나를 돌아봐 사연 계속 소개해드립니다. 최하나님, 올해 대학 신입생이 돼서 첫 독립했어요. 근데 제가 재수 끝에 원하던 대학에 입학한 거라 의욕이 넘쳤나 봐요. 학교 생활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다 보니 어찌나 바쁘던지 아빠 엄마한테 연락할 시간도 거의 없었거든요. 심지어 얼마 전에 엄마한테 연락 왔는데 깜빡하고 답을 안 해서 혼났어요. 방학 때 부모님이랑 같이 시간 보내면서 그동안 못했던 효도 좀 하고 2학기에도 다양한 경험들 쌓으며 조금 더 성숙한 어른이 되려고요. 너무너무 좋으셨나 봅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지만 또 부모님은 항상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네, 아예 날짜를 정해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주말, 밤 꼭 연락을 하시고 찾아뵙기도 하고 이런 루틴을 만들면 부모님이 너무 행복해하실 것 같아요. 2088님, 올해 3월부터 회사 끝나고 영어회화 학원 다니는 중인데요. 영어 공부도 공부인데 같은 반 수업 듣는 분을 짝사랑하게 됐어요. 그분 덕에 학원 가는 게 즐겁습니다. 가끔 그분이 안 보이면 그날은 수업에 집중도 잘 안 되고 기분도 다운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그분도 출석률이 좋은 편이라 은근슬쩍 말도 몇 번 걸어보고 조금씩 가까워지는 중이긴 한데 하반기엔 지금보다 더 친해질 수 있겠죠? 일단 수업 끝나고 밥 한번 먹자고 용기 내서 데이트 신청해보려고요. 욕심일지 모르지만 2026년 하반기엔 공부와 연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길 바라보며 파이팅입니다. 와, 진짜 학원 다닐 맛이 나겠어요. 그분의 마음이 너무 궁금하네요. 아마 밥을 먹으면서 마음을 툭 터놓고 얘기하다 보면 알 수 있겠죠? 2088님 꼭 용기 내셔서 조만간 식사하시길 응원드려요.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 성시경의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보내드리죠.

샵의 스위티 들으셨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상반기 특집 2026 나를 돌아봐 계속 소개해 드릴게요. 5938님, 저 우리 집 강아지 율무 미용을 직접 해주려고 2026년 상반기 내내 애견 미용학원 열심히 다녔어요. 처음엔 가위질할 때 손을 덜덜 떨었는데 지금은 제법 능숙해졌습니다. 근데 제가 가위질에 너무 자신감이 생긴 걸까요? 며칠 전에 거울 보다가 제 앞머리를 셀프로 잘랐는데 망했어요. 당분간 핀 꽂고 모자 쓰고 다녀야 할 듯해요. 아무튼 하반기엔 우리 율무 제 손으로 예쁘게 미용시켜서 틈틈이 사진도 남기고 열무 데리고 좋은 데 여행도 많이 다니려고요. 진짜 이 셀프 미용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강아지 셀프 미용이 일단 털 처리가 어렵고요. 그리고 강아지가 또 같이 놀 때는 얌전한데 털을 밀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도 용기 내시고 또 이렇게 노력하셔서 열심히 학원 다니신 게 참 강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느껴집니다. 돈도 아끼고 또 강아지도 더 이쁘게 예쁘게 또 미용해 주시고 그럴 날이 곧 오시겠죠? 홍영진님, 좀 부끄럽지만 저는 예전부터 글 써보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현실을 살아내느라 바빠서 시간이 없기도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저의 간절함이 부족해서 늘 다음으로 미루기만 했는데요. 올해는 밤 10시가 되면 밤그대 틀어놓고 1시간 책 읽고 나머지 1시간은 뭐라도 끄적거려 보면서 책 읽고 글 쓰는 습관 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지력이 부족해서 못 지키는 날도 많았지만 하반기에도 꾸준히 이 습관 이어가 보려고요. 그러다 보면 누군가에게 보여줘도 될 정도의 글도 쓸 수 있겠죠? 와, 영진님 멋집니다. 확실히 밤그대 가족들 중에 이런 감수성이 풍부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1시간 책 읽고 1시간 쓰는 걸 매일 루틴으로 한다면 실력이 팍팍 늘 것 같아요. 비스트의 픽션 들려드릴게요.

빅뱅의 블루, 앞서 들으신 곡은 비스트의 픽션이었습니다. 밤그대 상반기 특집 2026 나를 돌아봐 함께하고 있습니다. 3079님, 얼마 전에 회사에서 오랜만에 아는 선배를 지나가다 만났는데 저한테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어? 무슨 일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봤더니 제가 평소에 인상을 많이 쓰긴 하는지 미간에 주름이 깊어져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요즘 틈틈이 입꼬리 올리고 웃는 연습하는 중입니다. 어차피 생기는 주름이라면 아름다운 주름을 만들고 싶어서요. 아무쪼록 2026년 하반기엔 활짝 웃는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저도 사실 요즘에 문득 거울을 내 의도가 아닌데 쓱 내 얼굴을 관찰하게 됐을 때 너무 그냥 휘무룩하게 주름이 피어있는 거예요. 이게 중력의 힘인 건지 오래 살수록 중력의 영향을 오래 받아서 그런지 얼굴이 전체적으로 아래로 이렇게 당겨져 있는 느낌? 저도 연습해볼게요. 3079님. 2482님, 휴대폰 용량이 꽉 차서 일단 필요 없는 앱 싹 지우고 틈틈이 사진도 정리 중인데 아직 다 못했어요. 하다가 추억에 빠져서 중단하고 하다가 눈이 침침해서 중단하고 그러다 보니 꽤 오래 걸리네요. 이제 드디어 끝이 보이는데 다 하고 나면 하는 김에 연락처 정리도 하고 하반기엔 비운만큼 또 새로운 사진들 많이 찍으러 다닐게요. 그래요. 이게 비운만큼 채워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휴대폰 용량이 생각보다 꽉 차더라고요. 사진이랑 동영상을 많이 찍다 보면 또 자꾸자꾸 욕심이 생겨서 많이 많이 저장하고 싶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석준의 웃어요 보내드립니다.

0: 위 제로.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 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 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 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 제로.
2: 영양약품.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1: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1: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밤그대 상반기 특집 2026 나를 돌아봐 함께했고요. 오늘 소개되신 분들께 인절미컵 빙수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밤그대 알려드립니다 게시판 확인해주세요. 드래곤플라이의 사진 듣고요. 저는 2부에 올게요.

0: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쌍!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FFM 제2라디오입니다.

엄정화의 눈동자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2부 출발했습니다. 2부에서는 마음에 남을 이야기와 음악들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오늘의 밑줄 이어집니다. 밤그대 가족들도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얘기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예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맘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의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1: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2: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1: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6월 30일 화요일 가사에 친 밑줄은요. 이 노래에서 골라봤습니다. 원더걸스의 Why So Lonely. 원더걸스는 2007년 데뷔한 걸그룹이고요. 데뷔곡인 Tell Me뿐 아니라 So Hot, Nobody까지 연이은 인기를 얻으며 국민 걸그룹으로 불렸는데요. 이 노래는 데뷔 10년 차인 2016년에 발매된 노래고요. 멤버 전원이 이 앨범의 작사, 작곡, 악기 연주에 참여했습니다. 전 그럼 오늘 이 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알면 알수록 모르겠어. 마음이 왜 자꾸 외로워지는지. 난 텅 빈 방 안에 혼자 갇혀버린 것 같아.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6월 30일 화요일 대사의 침 밑줄은요,

이 드라마에서 골라봤습니다. 2023년 방영된 신예은, 려운지연의 드라마 꽃선비 열애사. 이 작품은 조선시대의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선비들이 머무른 공간 이화원이 배경인데요. 아버지의 죽음 이후 생계를 위해 이화원을 운영하게 된 윤단호와 각기 다른 목적과 사연을 지닌 선비들이 함께 생활하며 만들어내는 갈등과 연대를 담고 있습니다. 전 그럼 오늘 이 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뭐든 단숨에 되는 건 없잖아요. 천천히 가르쳐주세요. 내일도 올해도 제 옆에서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6월 30일 화요일 책이 친 밑줄은요.

이 책에서 골라봤습니다. 할머니, 고모, 주인공으로 이어지는 가족의 슬픔과 아픔, 유대와 성장을 그린 임수지의 소설 잠든 나의 얼굴을 중 한 구절입니다. 할머니는 누군가를 먹이기 위해 사는 것 같았다. 할머니의 삶에 필요한 건 부엌과 잠들기 전에 조금의 휴식을 만들어주는 텔레비전 뿐이었다.

2026년 6월 30일 화요일, 오늘의 밑줄에서 들려드린 노래들 알려드릴게요. 가사에 친 밑줄 다음에 들으신 곡, 원더걸스의 Why So Lonely, 21의 Lonely, 청하의 벌써 12시였고요. 대사에 친 밑줄에 이어서 들으신 곡, 드라마 꽃선비 열애사 OST에서 정세훈의 Blooming, JYJ의 찾았다, 제이워크의 여우비였습니다. 책에 친 밑줄과 함께 들으신 곡, 김범수의 집밥,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 다이나믹 듀오의 어머니의 된장국, 거미, 바비킴의 러브레시피였어요. 그리고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휘성의 사랑은 맛있다. Just wanna fall in love, love.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화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이소은의 키친이에요.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0: 라디오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여름은 초록의 계절이에요. 숲 해설가들의 말에 따르면 나무는 여름에 크게 자란다고 합니다. 햇볕이 쨍하기도 하고 특히 이맘때가 땅에 뿌리 내리기 딱 좋은 시기래요. 여름에 햇볕

그래서 몸집을 조금씩 조금씩 키우다가 가을과 겨울, 봄을 건너 다시 여름을 만나면 그제야 단단히 자리를 잡는다고 합니다. 지금부터가 나무에겐 진정한 성장의 시작이겠죠. 여름에 만났던 우리가 사계절의 추억을 안고 다시 여름 위에 섰습니다. 앞으로 써나갈 우리의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꼭 함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6월 30일 화요일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은요. 어디 갔지? 5522님 오늘 첫 곡은 아마도 모짜렐라? 라고 맞춰주셨습니다. 한 살의 주인공이 되신 걸 축하드리고 노래 나온 것도 축하 축하드려요. 뽀니 언니 하시면서 5522님 보내주셨습니다. 블랙콩의 모짜렐라 오늘 라라랜드 첫 곡이었습니다. 딱 1년 전이에요. 작년 오늘 6월 30일에 이번에 라라랜드가 오픈을 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뽀니 언니 뽀니 누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반겨준 기억이 있습니다. DJ 이본과의 첫 만남을 축하해 준 분들 참 많이 계셨었는데 1년 동안 뒤에서 엄청나게 밀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여름에서 다시 여름으로 1년을 지나오면서 저와 함께한 모든 시간이 여러분들 행복하셨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무로 치면 1년짜리 조그만 애기 나무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 다 같이 라라랜드 큰 나무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뒤에서 밀어주지 않으시면 큰 나무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라랜드 첫 돌을 축하합니다. 콩디 언제나 즐거운 우리들의 4시 6시 책임져 주세요 하시면서 김혜숙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현님 찾아와 주셨습니다. 와 1주년이다. 벌써 1주년이라니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에요 하셨습니다. 엄혜미님 언니 1주년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항상 좋은 기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이하나하나사님 뽀니 언니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항상 소나무처럼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스튜디오가 너무 러블리해요. 돌잔치다 하시면서 2543님 보내셨습니다. 그쵸? 정말 아유 한 살짜리 한 살짜리를 또 이렇게 반겨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또 1주년이라고 이런 것도 만들어주고 이제 티 확실하게 내야죠. 티 확실하게 또 우리 진짜 30년 동안 묵묵히 기다려준 우리 또 정말 저에게는 재산입니다. 우리 팬들이 잊지 않고 또 오늘 찾아와 주셔서 떡이랑 꽃이랑 정말 많은 선물을 받아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마님 성이 다 모여있는 것 같아요. 김씨, 임시한씨 이름이 김임한님 닉네임이 이러하신데 나이테를 봐도 여름에 큰 나이테는 다르다네요. 라라랜드 1주년 축하드리고 튼튼하고 무럭무럭 자라는 대목으로 커나가시길 감사합니다. 0488님 와 모짜렐라 우리 언니 노래다. 너무 상큼 언니 목소리 마냥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울컥하대요. 1주년에 콩디가 부른 노래를 첫 곡으로 들으니까 울컥울컥하다고 하시면서 4600님 보내주셨습니다. 뭐지? 하셨어요. 진짜 이거 뭐지? 이번에 라라랜드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들 찾아갑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본다방이 열릴 겁니다. 종소리와 함께 커피향이 가득한 시간으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하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지 여러분들 이제 뭐 다 아시죠? 여러분들의 하루를 공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20분을 뽑아서 커피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에서 카메라 버튼 누르시면 보이는 라디오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벌써 두 분이 다 와 계신다고 하네요. 매너들이 너무 좋으시다. 우리 황가람 씨, 신공은 씨 본다방 뒤에 두 분을 모시고 로고송 가요제 잠시 후에 한번 소박하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의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5: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최고의 서비스로 늘 똑같이 변함없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은 문자 폭탄이 이런 거구나. 시작부터 아주 행복하네요. 콩대 1주년 축하 축하합니다. 일 마치고 집 가는 길입니다. 다 좋지만 가장 좋았던 건 그랬죠. 온 국민이 그렇게 공감할 수 있을 때까지 가자 가자 가자 하시면서 1816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초이님, 저의 하루를 더욱 상큼하게 해주시는 뽀니 언니 1주년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프랑스 파리에서 인사드립니다. 어우, 먼 곳에서 이렇게 또 잊지 않고 파리에서 축하까지 해주셨습니다. 우리 초이님 감사해요. 그리고 9772님 뽀니 언니 1주년 축하 축하 축하합니다. 1년 전 오늘 언니가 라라랜드로 돌아와 주셔서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쭉 함께해요 하셨습니다. 1353님 콩대 1주년 생일 축하합니다. 더불어 저의 생일도 축하해주세요. 오, 1354님 오늘 태어나셨어? 축하드립니다. 그랬죠. 해피 버스데이 투 유입니다. 그리고 3828님 축하합니다. 1주년. 0236님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는 중입니다. 스트레스 받았어. 제가 커피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목소리 들으면서 힘내고 있어요. 그랬죠. 1주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늘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도 늘 반갑고 감사합니다. 0000님 오늘 금산에서 출첵하면서 콩디의 라라랜드 1주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19년 동안 쭉 나갑시다. 콩디 파이팅, 라라랜드 파이팅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우리 고혜경님 안녕하세요. 예쁘고 따뜻한 콩디. 맞아요. 제가 보기보다 마음이 참 따뜻하죠. 라라랜드 1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홍정아님, 늘 참 뭘 해도 이쁘다 이쁘다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시는 분입니다. 이쁜 콩디 라라랜드 1주년 많이 많이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쭉 승승장구 하시길 빕니다. 콩디 사랑해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자님, 장은희님, 이소영님, 또 김경모님, 명아님 문자 잘 받았고요. 장은희님, 송지희님, 그 외에도 계속해서 잠시 후에 이름들을 외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정현님, 콩디 1주년 축하 축하합니다. 10년, 20년 롱런 하세요. 매력적인 목소리 애정합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진짜 순삭입니다. 1년이 후딱 지나갔어요. 브라운 아이즈의 노래를 아니 들을 수 없죠. 벌써 1년 듣겠습니다.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듣고 왔습니다. 아, 여러분들의 문자가 진짜 사랑이 느껴집니다. 9764님. 와, 매일 밤 12시에 제 방 듣는데요. 오늘 우연찮게 차 안에서 듣습니다. 1주년 축하해요 하시면서 매일 밤에 이렇게 찾아주셨나 봐요. 9764님 감사합니다. 2009님 라라랜드 처음 축하 문자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주년 만땅으로 축하해요. 잘 듣고 있습니다. 건강하셔요. 통통통 하셨고 1187님 사장님이 다른 채널 틀어서 제가 다시 누나 채널로 바꿔놨습니다. 잘한다. 누나 라디오 매일 듣고 있습니다. 1주년 진짜 제가 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1187님 보내주셨습니다. 권혁환님 언니 노래 너무 상큼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노래 너무 좋아요. 축하 하시면서 김배영님도 보내주셨고 그리고 블랙콩 편현이님 이준호님은 축하드립니다. 첫방부터 듣던 42살의 남자 사람입니다. 노래 너무 좋아요.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하셨습니다. 김경미님도 문자 주셨고 우리 콩디 언니 덕분에 저의 리즈 시절로 돌아간 기분입니다. 플레이리스트에 넣어두고 듣겠다고 하셨고 콩디와 공감 콩디의 공감 능력 덕분에 매일 울고 웃어요 하시면서 윤정희님 보내주셨습니다. 공감하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랬죠. 박상우님도 오셨네요. 아 신데렐라가 잠을 못 자면 모짜렐라. 아우 아주 싱거운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현실님도 콩디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보내주셨고 이렇게 응원 많이 해주셔서 진짜 아 행복합니다. 쭈연이님 콩디의 라라랜드 1주년 축하드립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커피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다방에 소개된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뽑아서요.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가지런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얘기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오늘 얘기 계속해서 여러분들 보내주세요. 임현정의 고마워요 듣고요. 오늘 게스트 황가람 씨, 신공훈 씨 모시고 또 즐거운 시간 만들어 보아요.

0: 라디오를 듣다 보면 DJ 목소리 사이로 익숙한 멜로디가 흐릅니다. 매일 듣고 또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따라 부르게 해요. 여러분은 이 시간을 떠올리며 어떤 멜로디가 가장 떠오르십니까? 이번에 라라랜드 1주년 특집 로고송 가요제 신공훈 씨, 황가람 씨와 함께합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한 살 됐는데 두 분 모셨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2: 축하드립니다, 선배님.
0: 아니 무슨 10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아 이렇게 또 한 살을 예쁘죠 다.
1: 아 너무 예뻐요.
2: 어? 와.
0: 그래서 엄청 티내고 있어요 지금 이런 거 받았다고.
2: 와, 1주년 때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아 오랜만에 만나요 우리 황가람 씨, 그죠?
2: 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0: 그러니까 응원 참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반딧불로 많은 사랑을 받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2: 아니, 선배님이 이뻐해 주셔가지고 또 반딧불로 사랑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지 않습니까 제가?
0: 아니 누나가 예뻐한 걸 알아?
2: 아 그럼요. 아 선배님이 제가 처음 나갔던 방송 오빠 시대에서 무한 지지와 사랑을 보내주셔가지고 또 그 계기로 또 우와, 감사합니다.
0: 이 빅토리아 빅님이에요. 황가람님 출연 소식 듣고 왔습니다. 라라랜드 1주년도 축하합니다. 라라랜드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고 김수진님 고모님 반갑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또 맞아주셨습니다. 신공훈 씨도 나오셨어요.
1: 아, 감사합니다. 너무 축하드리고 저도 덕분에 가람이 형도 만나고 오랜만에
2: 너무 좋아.
0: 그러니까 뭐 두 분이 더 뭐 친한 사이니까.
1: 아니, 가람이 형이랑 밖에서 식사도 하고 해봤지만 제가 또 그 방송 이후로 처음 같이 방송을 해보는 거라 덕분에 감사드립니다.
0: 두 분 다 뭐 노래를 끝장나게 하는 두 분이니까. 보이는 라디오 중이에요. 카메라를 보고. 어머 지금 잠깐 해맑죠. 나이가 그래도
2: 예 42살인데 40살에 데뷔를 해서 두 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0: 좋습니다. 새내기. 네. 참 두 분을 안 지도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요.
2: 진짜 너무
0: 황가람 씨 요즘 바쁘죠?
2: 너무 감사하게도 선배님 사랑을 또 받아가지고 진짜 계속 사랑받고 있다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열심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0: 보기 네. 너무 좋아요.
2: 와 감사합니다.
0: 든든하고. 그리고 신공훈 씨는 네. 사실은 저희 이번에 라라랜드 지분이 조금 있습니다.
1: 조금이라뇨. 섭섭합니다.
0: 아 많아?
1: 조금이라뇨. 섭섭합니다. 많죠.
0: 사실 신공훈 씨가 제가 이번에 라라랜드 라디오 결정이 딱 났을 때 제가 로고송을 만들어 달라고 시그널송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흔쾌히 예 알겠습니다 해서
2: 역시 요즘 이 남자.
0: 그래서 사실 1부 시작하는 시그널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로고송 그리고 2부 시작 또 마무리까지 5곡을 다 만들어주셔서
2: 선배님 잘 기억 안 나시나 본데 그 녹음을
0: 맞아요.
2: 저희 녹음실에 했습니다.
1: 아 맞아요.
0: 맞아.
1: 아 여기도 지분이 좀 있네.
0: 있네. 맞네.
2: 오늘 또 제가 나오는 게 당연한 느낌으로.
1: 그렇죠.
0: 좋아.
1: 아 있어요.
0: 그러네. 오늘 여튼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고 네. 또 로고송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로고송 가요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와, 재밌겠다.
0: 짧지만 아주 굵게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로 서류 전형이 있었대요. 우리 강 작가 엄청 힘들었겠어. 그리고 심사에 통과한 분들 2차 예선 치른 다음에 아니 이거 무슨 타 오디션보다 더 힘든 거 아니야 이거?
1: 그러니까요.
0: 본선 진출자를 또 뽑았다고 합니다.
2: 이야, 본선에 제가 심사위원으로 그렇죠. 나온 겁니까? 제 생애 첫 심사위원 감사합니다.
0: 이분들 오늘 한 분씩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너무 기대가 돼요. 진행에 앞서서 우승자 베네핏을 좀 알려드릴게요. 우선 본선에 진출한 분들에게는 라라랜드에서 준비한 이때 때 맞춰서 나오는 이 삐지 아, 더 열심히 하고 싶다 나 진짜. 라라랜드에서 준비한 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가요제 진행 후에 3등에게는 라라랜드 3종 선물 세트, 2등에게는 4종 선물 세트, 1등에게는 5종 선물 세트. 거기에다가 비주 팔찌, 목걸이까지 세트로 해서 엎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우승자가 받게 될 5종 선물 세트 안에는 제가 직접 만든 팔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와, 직접.
0: 네, 아우 좋습니다. 우리 아. 윤 PD님이 참 그냥 어? 혼자서 이 멘트 하려면 쑥스러울 것 같으니까 이렇게 포근하게 또 삐지까지 깔아주셨습니다. 로고송 가요제 진행에 앞서서 두 심사위원의 심사 기준 한번 들어볼까요?
1: 심사 기준.
0: 아니 뭐 짧더라도 있어야지 기준은. 아,
2: 저는 공문 심사위원님.
1: 저는 간단합니다. 제가 만든 사람으로서 저는 그냥 가창력 이런 거보다 느낌. 얼마나 느낌. 표현을 하느냐. 그거만 보겠습니다.
0: 우리 가나님은. 네.
2: 제가 또 생애 첫 심사위원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도 다 예뻐해주고 사랑해준다는 거를 까먹지 마시고 얼마나 재밌고 즐기는지 거기 기준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러면 첫 번째 참가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치는 관문이 꽤나 많았습니다.
2: 와, 재밌다.
0: 저 라라랜드에서 전화 연결 그 우리 가수분이나 연예인 네, 종사하시는 분들 빼놓고는 처음이에요. 청취자는 정말 처음입니다.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아, 목소리부터 노래 잘할 것 같아.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3: 저 경기도 시흥시에 살고 있고요.
0: 네.
3: 이름은 안경옥입니다.
0: 안경옥님.
3: 네.
0: 만나서 반가워요.
3: 진짜 반가워요. 진짜 이 순간 너무 기다렸어요.
0: 아, 기다렸죠. 기다렸죠. 네.
3: 우리 신곡 기다렸어요.
0: 손꼽아 기다렸죠. 와,
2: 텐션 높다.
0: 신공은 씨하고 네. 한가람 씨하고 인사 나누십시오.
1: 반갑습니다.
3: 너무 반갑습니다. 진짜 네. 실력파 가수들 아이고. 이렇게 만나보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2: 아유, 저도 영광입니다.
3: 감사해요.
1: 네.
0: 우리 안경옥 님
3: 네네.
0: 로고송 가요제 참가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0: 제가 지금 늦가기 엄마고요. 23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에게 좋은 추억 하나를 꼭 남겨주고 싶어서 이렇게 참가하게 되었어요.
1: 오늘 우리 안경홍이 어떤 거를 준비하셨어요?
0: 그 로고송은요. 네. 1번이요. 1번. 준비했고요. 네. 그리고 제가 박정현 노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박정현 노래 한번 불러드리고 싶어서.
1: 덤으로? 덤으로 들려주실 거예요?
0: 네.
1: 감사합니다. 우리 안경홍님. 먼저 1번 로고송을 네. 선택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네네. 안경홍님의 노래 실력을 한번 들어보죠. 그리고 냉정하게 심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2: 알겠습니다.
1: 네. 우리 경홍님
0: 네.
1: 가볼까요?
0: 네.
1: 우리 콩새님이 경홍님 목소리 너무 좋으시대요.
0: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1: 아무튼
0: 지금 떨리게 하는데요. 네. 솔직하게 하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한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라라

0: 와!
1: 우리 경훈님.
2: 네.
1: 노래방 가면 박자는 다 맞추시죠?
2: 아, 네.
3: 아,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요, 약간 전화통화상의 딜레이 때문에.
1: 딜레이 때문에
3: 약간
1: 그런가?
3: 저희가 좀 늦게 들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저는 그걸 감안하고 들었습니다.
1: 예! 그러잖아. 우리 경훈님. 경훈님. 네. 또 덤으로 준비하신 거 개인기 한번 또 만나봐야죠.
2: 네.
1: 네. 아우, 씩씩해.

0: 아직은 어색한 말 내 가슴 속에 접어놓은 메아리 같은 맘.
1: 우와.
2: 야, 우리 안경웅님.
1: 와.
2: 네. 와, 이 반주가 있고 이 네. 멜로디가 있는 상태에서 노래를 만약에 부탁했으면 더 잘하셨을 것 같아요. 네.
3: 그러니까요.
2: 중간에 노래하실 때 진심이시네.
1: 꺾는 게 너무 귀여우세요.
0: 이 홍변이 좋으세요?
2: 아우, 너무 좋죠.
0: 난 공대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공대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3: 이분은 가산 좀 드려야겠어.
2: 야, 우리 경욱님.
0: 네.
2: 할 수 있어. 공원에서 어제 연습하셨대요.
3: 와.
2: 야, 정말 대단하시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0: 아니, 어저께 공원에서 연습했는데 막 사람들 막 더 밤에 나갔거든요. 네, 밤에 나갔는데 막 울려 퍼지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 막 더 쳐다보고 막.
3: 아니 근데 목소리가 약간 하이톤이셔서 공원에서 네. 부르셨으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다봤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공원에서 들으셨던 사람이요. 이거 좀 들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3: 그러니까.
2: 아, 어저께 공원에서 연습한 분이 이분이구나.
0: 공원에서 연습했어. 아니 이번 언니 제가 되게 좋아해가지고요.
2: 네.
0: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마음에.
1: 찐이네 찐. 와.
2: 우리 경옥님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0: 아, 진짜 반가워요.
2: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보십시오.
0: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2: 아, 저 또 노래 부르시는 줄 알고.
0: 저기 이보님이 네. 제 우상이었거든요. 제 리즈 시절의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라디오를 진짜 더도 말고 더도 말고 50년만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3: 아, 50년.
0: 네. 할 수 있잖아요.
2: 할 수 있잖아요.
3: 할 수 있죠.
0: 네.
2: 우리 경옥님.

0: 우리 경호님이 네. 뒤에서 많이 밀어주셔야 가능해요.
1: 아, 당연하죠. 제가 홍보 엄청 하고 있습니다.
0: 네. 아무튼 경호님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노래 잘해주셨습니다.
1: 아, 네. 감사합니다. 네.
2: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0: 야, 다들 끼들이 엄청나시네요. 두 번째 주인공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와주세요.
3: 네, 네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아,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송파구 살고 있는 장수왕이라고 합니다.
4: 어, 아, 장수왕.
0: 장수왕이요?
3: 네.
0: 아,
4: 혹시 나이가?
0: 이름? 오, 이름 독특하다.
3: 아, 나이가 제가 많은 나이는 아닌데, 이게 왜 장수왕이냐면은,
0: 네.
3: 제가 머리가 좀 깁니다. 자 수염도 좀 기르고요.
0: 아, 그럼 나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3: 자 올해 32살입니다.
0: 아, 32.
2: 장수. 아, 저는 장수왕이 그래 돌침대 쓰시는 분인가. 그랬는데.
3: 그래가지고 이 머리랑 수염 때문에 이제 왕초 같다는 얘기 좀 많이 들어서.
2: 아, 그 장군의 장수.
0: 우리 장수왕님 네. 오늘 심사위원으로 예. 한가람 씨하고 신공훈 씨 나오셨는데 인사 한번 나누시죠.
3: 아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제가 이제 너무 팬인데 아 오늘 두 분 다 너무 멋지시네요.
2: 아 반갑습니다. 아, 저도 머리를 감사합니다. 기르고 또 수염이 있는 사람으로서
4: 그러니까
2: 오늘 제가 좀 화이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왕님.
3: 아 감사합니다. 아,
2: 네네.
3: 예.
0: 이 로고송 가요제 도전장을 내미셨는데 자주 따라 부르시나요? 노래 소질은 좀 있으신가요?
3: 제가 노래를 부르는 거를 좋아하는데
0: 아 좋아 좋아.
3: 네, 근데 노래가 듣다 보니까 이게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흥얼거리다 보니까 입에 좀 붙었어요.
0: 아, 라라랜드는 평소에 자주 들으세요?
3: 아, 네. 제가 사실은 카페에서 일을 하는데요.
0: 아~ 네.
3: 오후 한 4시 정도에 카페에서 쓸 빵 반죽을 만듭니다.
0: 빵 반죽을 네. 만드시면서 라라랜드를 들으시는구나.
3: 네, 그 시간에 이제 빼번 이제 노래를 듣다 보니까 질려가지고 이제 라디오를 한번 들었는데 재밌어가지고
0: 재밌었죠.
2: 재밌었죠.
0: 우리 장수왕님 몇 번 선택하셨습니까?
3: 아 저는 오늘 저기 신궁 가수님이 부른 야. 그 4번 선택.
4: 아 어려운데.
0: 오 4번?
2: 어 그거 그거 어려운데.
0: 아무튼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왕님.
3: 예.
0: 가볼까요?
3: 감사합니다. 네.

0: 어, 이분 목소리 엄청 좋은데요 하시면서 1532님 그리고 담담님은 라라랜드가 빵 반죽할 때 딱이죠. 아 그래? 그리고 김우님 반죽이 숙성되는 시간이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이민영님은 와 완벽하게 잘하신다.
1: 아, 진짜 너무 잘하시는데요.
0: 콩디 알러뷰님은 와 바이브레이션이 완전 가수신데요 하시면서
1: 진짜 가수 같았어.
2: 진짜.
1: 이 공훈이의 이 노래 실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저 이게 좀 비교되지 않을까 했는데
2: 그러니까
1: 같이 나오니까 어울리는 게 심지어
2: 제가 솔직히 시작하기 전에 감히 약간 근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1: 너무 잘하신다
2: 놀랬어요.
0: 야 우리 장수왕님
3: 네네
0: 평소에 뭐 즐겨 부르세요?
3: 저는 저기 임재범 선생님 노래도 많이 부르고
0: 그만 그거 한번
1: 우리 과네
0: 그거 한번 들어볼게요.
3: 한번 해볼까요?
0: 급 주문해서 미안합니다.
3: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네.

0: 이거 안 시켰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1: 혹시 오빠 시대 나온 친구 아니야?
0: 언젠가 그 뭐 오디션에 어딘가에서 또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2: 그러니까요. 아니 송파 사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까?
0: 네, 송파.
2: 지금 이쪽으로 오시고 제가 갈게요.
1: 야, 너무 잘하시네요, 진짜.
0: 와, 우리 장수왕님을 만나봤습니다. 우승 후보의
1: 우승 후보감인 것 같아요.
0: 그런 것 같습니다.
2: 와, 이렇게 되면 박정현 선배님과 임재범 선배님의 대결이 됐어요.
0: 그러니까요.
1: 거의 뭐 듀엣 느낌.
0: 그렇죠. 우리 엄경숙님은 목소리 좋으다 하셨어요. 목소리 짱이다요. 허스키 보이스 예술이네요. 야. 하시면서 박은하님도 보내주셨고 배하 최고십니다. 조성음님, 임민영님은 1등 당선이라고 하셨습니다. 좋으시겠어요, 장수왕님?
3: 아,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너무 잘하셨습니다.
0: 네, 다음 세 번째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또 남자분이야.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4: 네, 경기도에 살고 있는 검정콩입니다. 네.
2: 검정콩.
1: 검정콩님.
0: 아, 네. 검정콩.
4: 이번 씨는 가만콩, 저는 검정콩. 거기 검정콩이었어요. 네.
0: 검정콩 거기도 삽니까?
4: 해보겠습니다.
0: 아, 깜장콩 나 하나였으면 좋겠다. 아, 농담이에요.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4: 아,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는 네. 김모 씨로 하겠습니다.
0: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김모 씨. 좋습니다. 네. 오늘 로고송 어떤 거에 도전하실 거예요?
4: 아, 1번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0: 1번. 1번 한번 그럼 바로 만나 볼까요?
4: 아, 저는 바로 인터뷰 같은 거 없이 바로 시작하는 건가요?
0: 아니.
4: 저도 앞에 분들 이게 재밌게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2: 섭섭하시고
4: 너무 잘해서 긴장이 돼가지고 노래 말고 저는 이제 개그로 승부, 입담으로 승부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0: 좋아요.
4: 아니 근데 노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2: 이번에 랩을 하셔도 될 것 같지.
0: 아니 근데 진짜 랩을 하셔도 잘하실 것 같아요.
2: 말이 엄청 빠르시네요.
0: 저기 김모 씨.
4: 뭐라도 잘해야 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1: 앞전 분은 그 빵을 만드신 분인데 우리 검정콩님은 뭐 어떤 일을 하시는지.
4: 아, 저 외식업 일하고 있어요.
1: 외식업 비슷한. 아, 그렇구나. 그렇군요.
0: 이제 그리고 평소에 라라랜드는 자주 들으시고요?
4: 예, 자주 듣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제가 또 우리 콩디와 또 27년 전에 예전에 라디오 하셨었잖아요.
0: 네.
4: 그때 제가 성대모사로 전화 연결을 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0: 아, 진짜요?
4: 그 2년 있었는데 예전에 하셨었잖아요. 근데 성대모사 같은 거 해가지고 그때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 2학년 때
0: 나는 이렇게 마음보다 말이 빠르신 분 처음 만나보는 것 같은데.
4: 오늘 직접 그 뒤쪽 찾아갔어야 했는데 수요 방문 역할이었고 정말 스튜디오 가가지고 저 누나랑 한번 이렇게 진짜 이렇게 27년 만에 다시 한번 생방의 스튜디오처럼 한번 만났어야 됐는데.
0: 잠깐만. 김모 씨님.
4: 예.
0: 일단 로고를 먼저 들어보고요. 우리 또 얘기를 또 한번 나눠보죠. 또
4: 아, 제가 좀 노래 때문에 신청한 건데 저 너무 다른 얘기를 많이 했는데.
0: 아니요. 너무 재밌었어요. 이 개그감이 아주 특출나십니다. 이게 점수 플러스 되는 거 아니에요?
2: 플러스 되고요.
1: 아, 그럼요. 네.
2: 혹시 나중에 검정콩님 너튜브 개설하시면 제가 100% 전복 지원하겠습니다. 무조건 됩니다.
1: 저도 검은콩 듀를 선물해드리는 걸로.
4: 유튜브 개설하면 바로 DM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4: 일단 노래를 시작해드릴까요? 한번 가라앉으시고 노래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0: 네.
4: 노래 녹음 준비했습니다. 네.
0: 한번 들어볼까요?
4: 알겠습니다.

0: 가자!
1: 가자!
2: 야, 와, 우리 이분. 김모 씨. 야. 다른 분들은 다 딜레이가 있었는데 이분은
3: 이기네요.
4: 그래서
1: 계산하셨어요. 그것까지
3: 많이 빠르시다 보니까
2: 그러니까. 노래도 빠른데
1: 그러니까. 대단하십니다.
2: 김모 씨. 네. 뒤에서 누가 쫓아와?
0: 아니요, 아닙니다.
2: 아니, 나 충분한 시간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빨리 안 가셔도 되는데.
0: 아니 이제 준비한 게 또 딴 게 있어가지고
2: 아 준비한 게 또 있어요.
0: 예, 간단하게 또 한가남 씨 나왔으니까 성대모사 이제 한가남 씨 노래 반딧불을 이제 1주년으로 이제 개사했습니다. 잠깐 불러보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누가봐 좋아하는데 나.
0: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2: 잘하신다.
0: 근데 그건 이번에 라라랜드였어요. 축하드려요.
3: 아 감사합니다.
0: 아니, 오늘 한가람 씨 이제 보이는 라디오 때 바로 제가 개사해가지고 바로 준비했지만
1: 아 근데
0: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하기 때문에
1: 개사뿐만 아니라 중간에 편곡까지 하셔가지고
3: 멜로디 베리에이션이
1: 그렇죠.
3: 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의 심사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분으로 제가 기억하고 가산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반딧불 가산점.
2: 야, 그러니까 반딧불 가산점. 우리 김모님 김모님 저기 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뭐 있으세요?
0: 이제 오늘 이제 뭐 노래를 떠나서 이제 돈으로 살 수 없는 추억 만들었다 생각하고요. 전국의 라라랜드 가족분들 그리고 콩디도 항상 응원합니다. 그리고 10주년에 다시 한번 출연하겠습니다. 10주년 때 노래 연습해가지고 다시 출연하고 이제 또 기회가 된다면 스튜디오 또 직접 오라고 하시면 제가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그때 제가 본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2: 그때는 본명.
0: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이 저
2: 그러면 김모님 예, 나 네. 10년 뒤에나 그대의 본명을 예. 아는 거예요?
0: 예, 그때 제가 또 이제 지금 알려드리면 약간 좀 이제 신기한 거
2: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예. 오늘 김모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3: 반갑습니다.
0: 예, 한번 귀여워서 한번 김모씨입니다. 예,
2: 네.
0: 그렇죠.
3: 아, 이제 너무 재밌다.
2: 야, 엄정화 씨의 몰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듣고 오죠. 와.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7: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6: 메디힐 토너 패드.
8: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9: 답답하고 힘든 채권 해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8: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10: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1: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2: 하모니 렌트카.
13: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니

0: 이번에 라라랜드 1주년 특집 가수 황가람 씨 그리고 신공훈 씨와 로고송 가요제로 여러분들을 찾아가 왔습니다. 세 분 만났어요.
1: 네.
0: 이제 1등, 2등, 3등. 아, 뭐 쉽습니다.
1: 쉬워요?
0: 쉽죠.
1: 점점 어려웠는데.
0: 많은 분들 떨어지는 분들이 안 계시잖아.
1: 아, 그럼 그렇죠.
2: 이전에 서류 전형부터 있었던 게 이해가 됩니다.
1: 그러니까요.
0: 우리 5761님 네. 로고송 가요제 들으면서 웃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싹 풀렸다 하셨고 그리고 김호님 덕분에 한참 웃었네요 하시면서 장등임님 그리고 별하나의 사랑 프로필 올려야지 하셨고 그리고 3614님 1등 어떻게 뽑아요? 어떻게 뽑을 거예요?
2: 아, 제가 사실 처음 기준에는 즐기는 거였는데 거기에 딱 부합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놀랍게 노래 잘했던 분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1: 맞아요.
2: 이 기준을 지킬 수 있을지 좀 어려웠습니다.
0: 그러면 실력으로 일단
2: 아 그걸 충분히 또 잘 섞어서 지금 논의를
0: 알겠습니다.
2: 한 것 같습니다.
0: 네. 안경옥님하고 장수왕님 네. 그리고 김모님입니다. 네. 먼저 3등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1: 3등.
0: 네, 1등은 맨 마지막에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등은
1: 그러면은 제가 3등을 발표하고
0: 그쵸?
1: 2등
0: 좋아요.
1: 발표하고 네. 우리 콩디께서 1등을 해주시는 걸로
0: 좋아요.
1: 제가 그럼 3등 네,
0: 좋아요.
1: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3등
1: 3등은 우리 안경옥님
0: 아
1: 잘하셨는데 정말 잘하셨는데
2: 맞아
1: 공원에서 한 10분만 더 했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10분만 아쉬웠습니다.
0: 네, 우리 안경옥님 3등 하셨습니다. 네. 선물 3종 세트 챙겨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3종 세트.
0: 2등 갑니다.
2: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2등은 검정콩님. 와,
1: 김모 씨.
0: 김모님. 2등.
1: 김모 씨.
0: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2: 2등을
0: 유쾌하고.
2: 제가 발표할 수 있게 된 게 저의 또 심사 기준에 딱 맞는.
1: 그렇죠.
2: 예, 그런 분이라 가지고
0: 네.
2: 축하드려요.
0: 김모님 선물 4종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로고송 가요제. 야, 1등은 이렇게 트림으로 나와주나요? 야, 1등하고 우승자 같이 외쳐주세요. 그러니까 한 분밖에 아니지 안 계시니까.
2: 네.
0: 1등.
1: 이번 로고송 가요제 1등은. 장수왕님이십니다.
0: 와, 우리 장수왕님 1등 하셨어.
1: 장수왕.
2: 장수왕님. 아.
0: 장수하세요. 장수하세요.
2: 너무 노래를 잘하셔가지고.
1: 그러니까요.
2: 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0: 네. 우리 장수왕님에게는 오늘 1등 하셨기 때문에 야, 이 뭐 5종 세트, 5종 선물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수왕님 지금 아마 라디오 듣고 계실 것 같은데
1: 네.
0: 손목 사이즈 좋아하는 색깔 올려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럽다.
0: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리고요.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0: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난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1: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이소은의 목소리를 만나봤습니다. 오래오래. 오랜만에 이 노래 들으니까 참 좋네요. 오늘 라라랜드 1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1부에는 세 분을 모시고 로고송 가요제도 열어봤고요. 2부에는 또 황가람 씨 그리고 타 방송사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하신 신공훈 씨 두 분과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두 분의 라이브도 듣고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라이브로 노래 한 곡을 듣고 다른 걸 또 킬지도 몰라 그랬더니 언제든지 너무 멋있다 둘 다. 그렇게 노래가 쉬우면 얼마나 좋아?
1: 선배님이 시키면 다 해야죠.
2: 그렇죠. 다 합니다.
0: 오늘 1주년 맞은 라라랜드에서 하고 싶은 얘기도 좋고요. 또 두 분에게 궁금한 것들 다 좋습니다. 소개된 분들 중에 뽑아서 또 커피 선물 나누도록 할 테니까 문자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많이 보내주세요. 이용현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황가람 씨 라이브 듣고 싶다고 이렇게 하셨고 빅토리 빅 황가람 최고 하시면서 보내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문자 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불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접속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신공훈 씨도 황가람 씨도 얼굴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랑과 자연을 닮은 새롭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거 리듬 안 타면 좀 재미없어. 루즈해.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3: 자 따라해 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 원
3: 회계 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 원
3: 재고 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 원 생산 관리
6: 사업 성공
7: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5: 유동 골뱅이.
6: 이번에 라라랜드 1주년 특집. 어떻게 잘못 들으면 이번에 라라랜드로 들리죠? 오늘을 위해 특별히 모셨습니다. 초대 가수 귀한 라이브를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가람님의 나는 반딧불.

0: 진짜로 진짜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되셨어. 아, 우리 황가람님.
1: 아, 너무 떨려가지고.
0: 와, 이렇게 황가람
1: 아, 감사합니다.
0: 님의 나는 반딧불을 들어봤습니다.

0: 김주현님은 황가람님의 동굴 보이스 국보급 목소리 최고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1: 어, 감사합니다.
0: 그리고 라이브가 여운이 많아서 아크흠 이런 탄식 함께 좋습니다. 를 쓰게 됩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공짜로 듣기 미안한 라이브라서 와이파이 끄고 듣습니다. 그리고 가람님 라이브 보려고 일하다 말고 차 안으로 들어와 보고 계시대요. 방성경님
1: 수고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카페에서 알바하세요?
2: 알바를 오랫동안 반딧불 활동할 때도 했었거든요.
0: 아~
2: 근데 이제 반딧불로 이렇게 뭔가 활동을 할 때도 어떤 이제 갑자기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1: 그렇죠. 좀 기간이 걸리니까.
2: 아~ 맞아요. 반찬 가게랑 카페에서 알바를 했었어요.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박영웅님이 스케줄 없을 때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는지.
2: 스케줄 없을 때 노래 연습해요.
0: 아 노래 연습. 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황가람님 애창곡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애창곡이요?
0: 나 이 노래 어떤 모임에서든 이 노래는 꼭 부른다.
2: 제가
0: 미안합니다. 즉흥으로 시켜서.
2: 제가요. 갑자기

0: 이 노래 자주 부르면
1: 좋다. 황가람 버전.
0: 아 감사합니다. 아,
1: 어, 좋은데?
2: 이 형이 곤충 생선 이런 거 좋아하네.
0: 맞아요. 동물의 왕국.
2: 반딧불 연어 막 이런 거 좋아하네 이 형이.
1: 그리고 이 신광훈 씨가 이번에 또 새 앨범이 나왔습니다. 아, 네. 어, 청춘에게 바치는 노래. 네. 어, 어떤 곡이에요? 이 곡은? 어,
2: 이 노래는 사실 그냥 제가 혼자 자전적인 느낌인데 저 혼자 그냥 난 지금 청춘인가? 나는 아니 청춘인가 아닌가 고민하다가
3: 청춘이야.
2: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쓰게 됐던 노래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처럼 당신들은 청춘입니다. 그러니까 청춘을 즐기세요. 라는 좀 메시지를 담은 그런 노래예요.
1: 음원이 나왔다고 해서 네. 제가 이 여의도를 오면서 차 안에서 들었거든요. 어,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별스타그램에도
0: 전 봤습니다.
1: 네. 아, 나도 아 청춘이 과연 뭘까를 되새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신공훈 씨도 잘 알고 황가람 씨도 잘 아는데 신공훈 씨 그냥 지나갈 수 없죠. 우리 박상민 씨의 성대모사 한번 가볼까요? 오,
2: 갑자기 갑자기요?
1: 갑자기 갑자기가 재밌어.
0: 그럼 그럼.
2: 아 방송만 나가면 이걸 자꾸. 박상민 선배님 그러면은. 아 그러면은 박상민 선배님 목소리로
1: 성대모사
2: 성대모사
1: 그 목소리로
2: 그럼 나는 반딧불 한번 해볼게요.
1: 박상민 씨가 부르는 네. 나는 반딧불
2: 들어보셨어요?
0: 어 나는 그 너무 좋아. 선배님 하는 거 같으니까
2: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1: 사랑해요.
2: 갑자기요?
1: 갑자기 초난강 가자 한번.
2: 아, 초난강은 많은 모르시대.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가 요 뺐으니까
0: 걱정 마, 걱정 마, 걱정 마.
2: 어, 이 노래 아니에요, 형도. 아,
0: 같은 나이잖아.
2: 그러니까.
0: 같은 나이 때.
1: 같은 나이 때. 이번에는 신공훈 씨의 이 청춘에게 바치는 노래.
2: 아니, 저 이렇게 웃기게 해놓고. 갑자기.
1: 아무튼 가사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가사 좀 들어보시면
0: 가사에
1: 여러분들의
0: 집중해주시면.
1: 그쵸? 네. 청춘은 어떠했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준비되셨죠?
4: 잠시만요.
1: 잠시만요. 시간은 엄청 끌어. 신공훈 씨의 신곡입니다. 청춘에게 바치는 노래 라이브로 한번 들어보죠.

0: 야우 야우 야우. 이윤래님 공우님 목소리 너무 좋네요 하셨고, 천혜리님 신공우님 타방송사 오디션 결선 때 가서 라이브로 직접 보셨대요. 너무너무 노래 잘하시고 짱이었다고 하시면서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노래가 왜 이리 뭉클하지요? 맞아. 하시면서 이재숙님 보내주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그리고 4721님 청춘에게 바치는 노래 가사 저보고 쓰신 거 아니시죠?
1: 아, 근데 이게 다들 공감하실 만한 가사가 맞을 거예요.
2: 맞아요. 맞아.
0: 그리고 송소연님, 이모님 여기 세주 한 병. 술을 부르는 라이브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콩디는 술을 못 마시던데. 네. 두 분은 잘 드시나요? 7923님 궁금하신가 봐요.
1: 저는 콩디랑 똑같습니다.
0: 아, 술을
1: 전 술을 못 마셔요.
0: 술을 못 마시고.
2: 저는 뭐 이렇게 즐겨 마시지는 않지만 마시면 잘 마십니다.
0: 참 두 분이 FM이에요 보기에는. 음악을 하셨던 분들이라 굉장히 천방지축, 어디로 튈지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 끼도 네. 많고 하지만 그래도 FM을 이 중심을 꽉 잡고 있는 두 분이에요.
1: 네.
0: 두 분은 음악 막 시작했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언제부터 그, 내가 노래를 잘하는구나 알았어요?
1: 저는 사실 좀 늦게 알았어요. 원래 저는 이제 힙합 음악을 랩을 시작하다가 그냥 친구들이, 저는 그냥 다 모든 사람들이 저 정도 노래하는 줄 알았거든요.
0: 아니 근데 네. 신공훈 씨
2: 다 그만 어떻게?
0: 그러니까 신공훈 씨 어머님이
1: 국악하시죠.
0: 국악하시잖아요. 네. 그게 영향이 있지 않으셨을까?
1: 저희 어머니 경기민요 하시는데 아마 영향이 좀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2: 있지, 있지.
1: 무조건. 그러니까 어렸을 무조건 때 많이 있지. 듣고 그리고 또 저희 집 자체가 또 할머니, 제가 할머니랑 살았었는데 할머니가 또 그렇게 팝송을 맨날 들으시고.
2: 아, 근데 중요한데
1: 조기 교육 중요합니다.
0: 야,
1: 네.
2: 저는 사실은 그 유튜브에도 안 믿길래 올려놨는데요. 네. 그 제가 세상에서 제일 못하는 게 노래였거든요. 그래서 에? 너무 잘하고 싶어가지고 노래를 시작했다 보니까.
0: 그럼 노력한 거예요?
2: 예,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시 음악을 해야겠다 마음먹었던 시절에 테이프에 녹음해놨던 저 말도 안 되는 걸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못했기 때문에 이게 이걸 잘하고 싶어서 계속 그냥 한 거예요.
0: 와,
1: 근데 되게 의외네요.
0: 아버님이나 진짜. 어머님이 노래 잘하세요?
2: 아, 자기네들이 잘한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죠. 아,
1: 부모님들께서.
0: 아, 그리고 어머님 건강은 어떠세요?
2: 어머님 건강이 또 이렇게 왼쪽 폐가 또 안 좋으셔가지고 이거 기도해 주세요.
0: 아, 그럼요. 응원해야죠. 네, 어머님이 만수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수를 좀 포기하고 싶었던 때는 없어요?
1: 저는 많죠. 너무 많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2: 그치, 우리 많았어.
1: 그치,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러는데 그냥 재밌어서 좋으니까.
2: 맞아.
1: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되니까 그냥 그런 마음으로 계속 다 같을 거예요 아마.
2: 그 저도 사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0: 39살 때 내년에 40살 되는데 나 이대로 괜찮을까라고 해서 나갔던 게 오빠 시대. 선배님 만나고 고문이 만났다.
1: 맞아, 맞아.
0: 그때가 제가 제일 뭔가 이제 그만둬야 되나? 이제 계속 결과도 없는 걸 붙들고 있으면 되나? 그러고 처음으로 저는 세상에 나온 첫 도전이었어요, 그게. 그때 이렇게 또 너무 또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가지고 제가.
2: 그러니까 그 이 얘기는 들은 것 같아요.
1: 네, 이거 제가 처음 공개하는 건데 제가 사실 그 프로그램에서 제 유일하게 제가 생각했던 라이벌이었거든요.
2: 그랬을 수 있었을까? 맞아, 맞아.
1: 근데
2: 아, 진짜.
1: 아 근데 다행히도 중간에 빨리 가서 너무 고맙더라고.
0: 반딧불은 약간 1등 이런 거랑 좀 안 어울립니다.
1: 맞아요. 1등 했으면 안 돼요.
0: 그럼 이렇게 좀 이게 그 근처에 있는 친구들이 맞아. 뭔가 열심히 해서 잘 되는 느낌에 그치. 딱 맞는.
1: 1등 했으면 뭐 독수리 이런 거 했어야지.
2: 황금 MC 곧 신곡 나와요. 안지옥 씨의 친구를 리메이크한 곡이라고 네. 하는데 발매가 언제예요?
0: 79.
2: 아,
0: 7월 9일.
2: 7월 9일입니까?
0: 7월 9일 날 납니다.
2: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0: 네,
2: 하겠습니다.
0: 많이 들어주세요. 리메이크만 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신곡을 계속 내는데 신곡도 들어주세요.
2: 근데 계속 차잖아? 계속 밀잖아? 네. 언젠가 한 골은 들어가요.
0: 맞습니다.
2: 자기 노래 한 골은, 한 골은 들어간다.
1: 아니, 이미 한 골 넣었으니까.
2: 그렇죠. 또 넣으면 돼요.
1: 패트트릭도 하고. 그럼요.
2: 응원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네. 네. 친구가 남자들의 우정을 다룬
0: 맞습니다.
2: 노래예요.
0: 네, 네, 네. 그리고 그 친구가 원래 또 중국 곡이거든요.
2: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제가 그래도 안지옥 선배님도 이렇게 번안하셨지만 제가 친구가 그렇게 많은 리메이크 도전들이 있었는데 다 반려가 됐다가 저만 됐다는 그런 또 감사한 소식에.
1: 그러니까 이게 허락을 받아야 할 수 있거든요.
0: 처음으로 또 리메이크합니다.
2: 워낙에 좋은 노래라.
0: 맞아요,
2: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2: 안지옥 씨의 친구 혹시 두 분 다 가사 아세요? 두 분이 한번 불러봐 주세요.
1: 사랑이 날 떠날 때 술 한 잔 기울이며
0: 맞아, 맞아.
1: 보낼

0: 아닌데,
1: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즉흥 좋아합니다. 아, 이게 라이브의 맛이거든요.
2: 그렇죠.
1: 어, 생각지 못한 걸 치고 들어가서 당황치
0: 같이 한 곡 하자.
2: 진짜
1: 너무 잘 어울려요. 저,
2: 너무 좋게도 또 형이랑 저도 이 청춘에게 바치는 노래가 얼마 맞네. 며칠 전에 나왔거든요.
1: 그렇죠. 얼마 안 됐죠.
2: 이것도 치으신데 어머. 친구도 치으시네.
0: 그, 딱 같이 우리 같이
2: 우겨넣겠다. 우겨넣어보는 거예요.
1: 그러니까 꾸겨넣어보네.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한 살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황가람 씨 그리고 신공훈 씨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좀 드렸습니다. 어, 오늘 한 시간 풀로 함께했어요. 어,
0: 벌써
1: 어떠셨어요?
0: 시간 이렇게. 어, 좀 더 있고 싶어요.
1: 어떠셨어요, 신공훈 씨는?
2: 아, 너무 재밌었고 또 특별한 날에 1주년이라는 또 특별한 날에 또 특별한 우리 인연인 아. 우리 가람이 형과 함께 여기 라라랜드에 나오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1: 아, 그리고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2: 아, 머리를 저,
1: 예, 예. 어, 예전에 그 아시죠? 아르헨티나의 바티스투타 닮았습니다.
2: 맞습니다. 오, 그런 이미지. 축구 선수.
1: 그 이미지 있네.
2: 그래요. 지금 또 월드컵 기간이라서.
1: 그러면서 은근히 말 놓네.
2: 남미 축구 선수 느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1: 아무튼
2: 너무 즐거웠습니다.
1: 황가람 씨는?
0: 아, 저는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 짧게 드렸지만 뭔가 다 내려놓기 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도전을 하러 갔을 때 만나 뵙게 됐던 알게 됐던 선배님하고 또 이렇게 너무 친한 또 동료하고 거기서 시작됐는데 사랑받고 여기 와서 노래를 하니까 좀 많이 뭉클하고 좀 감정이 이렇게 좀 남달랐습니다.
1: 참 마음이 선하고 정이 많아, 그죠?
2: 진짜 선해요. 정말 좋은 형님.
1: 그리고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첫 곡 모짜렐라가 나갔어요. 그 노래가 바로 신공훈 씨가 작곡한 노래거든요.
2: 제가 만들었습니다.
1: 오늘 나갔는데 노래 상큼하고 좋대.
2: 아, 그래요?
1: 좋으시겠다.
2: 제가 불렀어야 되는데.
0: 오늘 사실 발매로 알고 있었거든요.
1: 근데 좀 다음 주 월요일.
0: 조금 더 기대를 위해서.
1: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오늘 두 분과 함께한 시간 너무 행복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2: 네,
1: 두 분 보내드리면서 안재욱 씨의 친구 여러분들과 함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라라랜드 포에버.
0: 라라랜드 또 불러주세요.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우리는 누구나 돈이라는 걸 벌어야 한다. 하늘에서 금덩이가 뚝뚝 떨어지면 참 좋겠지만 누구에게도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아침마다 울부짖으며 하루를 시작하곤 한다. 아, 왜 벌써 알람이 울고 난리야. 시간 잘못 맞췄나? 응, 아니네. 7시 맞네. 아, 가지 말까? 아니야. 가야겠지. 벌어야 카드값을 내지. 그래, 가자. 힘내자. 일어나자. 만원 버스를 타고 회사에 가는 길은 매일 쉽지가 않다. 이동 시간만 무려 40분. 나는 단 한 번도 회사까지 앉아서 가본 적이 없다. 아우, 잠을 잘못 잤나. 왜 이렇게 어깨가 아프지? 지금 몇 시야? 아직 시간 좀 있으니까 커피나 한 잔 사야겠다. 억지로 기분을 끌어올리며 회사에 도착하면 그때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 아우, 왜 자꾸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걸 다 알면 내가 여기 사장이지. 어? 월급 받고 다니겠냐고. 어, 진짜. 화면 너머에 누군가에게 자꾸만 화를 내는 날이 는다. 얼굴은 웃고 있는데 속으론 우는 날도 많다. 친구에게 마음을 털어놓자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참 별로처럼 느껴지는 날. 그런 날이면 나는 꼭 라디오를 켠다. 아, 이 언니는 오늘도 신났네. 뭐가 이렇게 맨날 좋을까? 부럽다. 어? 언니 춤추네? 언니 노래하나? 아, 이 언니 또 일어났어. 아니, 2시간 동안 이 언니는 뭘 하는 거지?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의자에 머리를 기대고 앉아 라디오를 듣다가 한 번씩 헷금대며 화면을 본다. 웃음기 쏙 빠지게 하루를 보내다가도 라디오 너머에서 들려오는 DJ의 웃음소리에 나도 모르게 따라서 웃게 된다. 언니가 내 문자도 볼까? 게시판에 글 쓰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거 아니야. 나도 언니한테 그랬죠. 받고 싶은데. 나도 우리 부장님 때문에 아주 미치겠단 말이에요. 듣고 있어요, 언니?

라디오를 듣기 시작하면서 혼잣말이 늘었다. 라디오를 듣게 된 후로 형편없던 내 하루가 꽤 의미 있어졌다는 걸 언니는 알까? 화면 너머의 내 편에게 오랜 감사함을 전하고픈 그런 오후다.

네, 어떤 가요에 이어서 신승우님의 라디오를 켜봐요 들어봤습니다. 오늘 어떤 가요는 최주연님의 이야기로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선물로 뉴클레이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연님이 짧은 편지도 같이 남겨주셨습니다. 뽀니 언니,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학교 가기 싫어하던 저를 학교에 보내시더니 다 큰 어른이 된 지금은 저를 회사에 보내시네요. 작년 이맘때 언니를 만났을 때가 회사를 그만둘까 고민하던 시기거든요. 언니 덕에 하루하루 잘 버텨서 1년을 왔습니다. 저는 늘 언니한테 신세만 지네요. 우리 오래오래 봐요 하시면서 최주연님 뭉클한 그런 편지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주연님 무슨 색깔 좋아해요? 그리고 팔목 사이즈는 어떻게 될까요? 이쁜 선물 제가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라라랜드 1주년 축하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선물이네요. 눈부시게 빛날 라라랜드를 위해 콩디님 항상 응원할게요. 라라랜드 애청자 하시면서 15311님이 또 이렇게 꽃다발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내 사연을 올렸지? 하시면서 0666님 보내셨고 사연자분 그랬구나. 나도 콩디한테 위로받고 싶다. 위로받고 싶어. 우리 안병숙님 어떻게 몸은 좀 좋아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현인이 그대 맘이 제 맘 같네요. 공감. 공감해. 우리 강정님님 진심이 느껴집니다. 다들 같은 마음이네요 하시면서 담담님 보내주셨고 제가 봤을 땐 우리 언니도 문자 싹 다 읽어주고 싶을 겁니다. 맞아요. 4190님 전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그때는 편지 다 뜯어서 일일이 다 보고 스테이플러로 찍어서 내일 소개할 거 다 챙겨가고 한 통이라도 더 해드리려고 진짜 노력을 했었었는데 지금도 채팅창을 정말 눈이 빠져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연을 좀 많이 소개해드리고 같이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디오는 그게 가장 매력인 것 같고 이재선님 콩 깔고 처음 들어봅니다 하셨어요. 처음 들어 우리 이재선님 앞으로 자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영주님 육아 단축 글로 쓰면 항상 4시 출퇴근길에 들었는데요.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지금은 사무실에서 몰래 이어폰을 꽂고 듣는데 실시간 TV 처음 봅니다. 빨간 망토 차차 같아요 하시면서 언니 1년 저도 고마웠어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엄청 뭉클뭉클하다 내 마음이. 신비님 1년 전 이날 기억납니다. 햄버거 먹으면서 콩디 첫 방을 들었던 기억이라고 하시면서 신비님도 문자 주셨고 콩디 덩달아 저도 울컥합니다. 김지원님 보내주셨습니다. 천은경님 이렇게 공감해주는 뽀니언니가 있어서 라라랜드 정말 중독입니다 하셨어요. 저도 눈물 나요 하시면서 홍성영님 보내주셨고 허진성님 빨간색이 잘 어울린다. 라라랜드를 들으며 젊은 시절을 떠올린다. 또 울먹이네. 나도 자주 그러는데 하시면서 허진성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진짜 이게 문자 폭탄이구나를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 그리고 축하 메시지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감사합니다. 0220님 1년 전 콩디님의 첫 인사에 뭐지? 라디오 주파수 잘못 들어온 줄 알았지요. 즐거운 추억 속으로 문득 돌아가게 하는 라라랜드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 감동이고 저에게는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여행 스케치에 우리가 함께 있는 이유 여러분들과 함께 듣죠.

0: 좋다.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남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김현우님, 이보 누나 축하합니다. 파이팅! 이라고 또 문자 주셨고, 강금화님, 예쁘고 편안함을 주는 콩디님, 1년 축하합니다. 하시면서, 해피콩 새내기입니다. 마시고 싶어. 거기는 대프리카야. 그래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겠습니다. 다람쥐님, 콩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장교 2년차 우리 아들 26번째 생일입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입니다. 혼자 밥 먹을 아들을 위해 축하를 해주십시오. 선물로요. 꼭이요. 하셨습니다. 다람쥐님에게도 제가 카푸치노 한 잔 싸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이 못 싸드렸어. 그리고 3532님. 학창시절을 언니와 보내고 라라랜드의 첫방부터 들으면서 문자는 처음 보내봅니다. 앞으로도 조용히 쭉 들을게요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잔잔한 것도 참 좋아합니다. 정승아님 항상 기분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저는 사연 안 뽑아줘도 좋습니다. 에이 뽑아드려야지. 그리고 정우진님 이젠 진행을 아주 잘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권영하님, 라라랜드 1주년 축하해요. 콩디 온 지 벌써 1년이라니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쭉쭉 라라랜드 잘 들을게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보노보노님, 어쨌든 축하해요. I love you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2845님, 이번 언니 라라랜드 1주년 축하합니다. 앞으로 20년, 30년, 100년, 아 불가능하다. 부탁드려요 하시면서, 지난 1년 언니의 공감과 위로 덕분에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언니가 저희 보경이 와세다 합격 사연 소개해줘서 저와 딸이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아, 이분이시군요. 축하합니다. 또 만났네요, 문자로. 그리고 정승민님, 공감의 여신 오고고고 그랬죠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투를 들으니까 기분이 같이 좋네요. 0704님, 저는 차량으로 배달하며 듣고 있습니다. 6시에 퇴근이라 딱 뽀넌이랑 같이 퇴근해요. 언니가 있어서 이 오후가 행복해요. 행복해. 언니 별명 제가 지었어요. 4시에 비타민. 내비요. 콩디 사랑해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에게도 카푸치노 한 잔 싸드리겠습니다. 김숙이님, 여기는 한과 공장이에요. 한과 만들면서 콩디 방송을 매일 들어요. 정수, 기영, 정현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하셨습니다. 우리 정숙님, 희영님, 정현님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차량으로 배달한다고 하신 분, 우리 0706님 매일 꽃길만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콩디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출근 마지막 날입니다. 권고사직 받고 마지막 출근입니다. 늘 4시가 되면 직장에서 라라랜드를 같이 들었는데 이제 누가 라디오를 틀어주냐고 옆에서 서운해하네요. 1년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0423님 보내주셨습니다. 제 인생 2막이, 멋진 2막이 꼭 그대에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조수호님, 라라랜드 첫돌 축하합니다. 앞으로 용문사 은행나무 나이만큼 더하세요. 저는 단단히 박힌 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라라랜드 끝곡은요, 김동률 씨의 목소리를 준비했습니다. 감사. 이 노래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 띄워드리고 저희분은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오늘 한 살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축하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의미로 알겠습니다. 이상 이분이었습니다. 우리 내일 만나요. 여러분 사랑해.

0: 옛날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1: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0: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2: 그럼 이건가?
3: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4: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어, 둘 다 끌리옵니다.
2: 어허, 잘 찾아봐라.
5: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6: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오, 완전 제 취향인데요.
7: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오, 선신령님 최고 최고.
2: 밤이 깊으면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8: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6: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어, 그냥 다 들을래요.
2: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0: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9: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1년을 딱 반으로 접으면 7월 1일 오늘이 또 다른 시작점이겠죠. 어떠세요? 올 초에 마음먹고 세웠던 계획들 잘 지키고 계신가요? 아니면 가물가물 기억조차 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사실 우리는요,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죠. 계획을 세워놓고 빈틈없이 지켜나갈 만큼 의지가 늘 단단한 것도 아니고요. 주위 사람들의 권유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새로운 일에 관심이 생겨 이것저것 버려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계획표대로 살아야만 잘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계획이 없으면 어때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내 곁의 사람들과 웃을 수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그걸로 좋은 것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벨비더스의 노래였죠. 러블리 데이로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 시작했습니다. 7월은 우리에게 또 어떤 기분을 선사해 줄까요? 매일매일 달라지는 기분에 따라서 좋아하는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깔아주면 이 여름이 훨씬 즐거워지겠죠. 팝송도 좋고요. 샹송, 칸촌의 파두, 보사노바 탱고 등등 월드뮤직도 좋아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노래들 제게 소개해 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시면 정성껏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KS로 시작해서 27로 끝나는 그대는 수고하시네요. 좋은 밤 되세요 하셨고요. HY로 시작해서 65로 끝나는 그대 보미님 한 시간 잘 부탁드리며 출첵합니다 하셨어요. 제가 그대들에게 잘 부탁드려야죠. 좋은 노래 또 두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줄리 크루스의 Summer Kisses, Winter Tears, 브라이언 하일랜드의 노래예요. Sit with a Kiss.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 어느 한 시절 우리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했던 음악을 찾아보는 시간이죠. 그때 그 차트. 오늘 노래는 1981년 오늘의 영국 차트 1위 곡이에요. 마이클 잭슨의 One Day in Your Life입니다. 많은 분이 마이클 잭슨의 영국 차트 1위 곡이라고 하면 빌리진이나 스릴러 같은 80년대 화려한 댄스곡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놀랍게도 그의 생애 첫 영국 차트 솔로 1위 곡은 바로 이 감미롭고 애절한 발라드 곡 One Day in Your Life였어요. 더구나 이 곡은 1981년에 새로 만든 노래도 아니었죠. 마이클 잭슨이 변성기를 지나던 16살인 1975년에 녹음해 두었던 노래인데요. 성인이 된 후에 마이클 잭슨이 세계적인 스타가 되자 재발매되면서 영국 팬들의 귀를 단숨에 사로잡았죠. 들어보죠. 화려한 춤과 무대보다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마이클 잭슨의 목소리입니다. One Day in Your Life.

그대를 위한 시간입니다. 여기 살며시 기대세요. 듣고 싶은 음악이 있는 김보민의 팝스 프리덤. 오늘 그때 그 차트에서 들어본 노래는 마이클 잭슨의 One Day in Your Life였습니다. 7월의 시작, 지금까지 뭐가 잘 안 돼서 머릿속이 묵직하셨다면요. 오늘은 그 모든 걸 툴툴 털어버리시는 거 어떠세요? 진지함이나 고민이 필요할 때도 분명 있지만요. 가끔은 아무 생각 없이 시원한 노래, 신나는 노래로 다 잘 될 거야, 난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넣어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세 곡 모두 제목부터가 뜻을 따지기보다 리듬을 먼저 느끼게 하는 흥겨운 추임새 같은 노래들이에요. 차차차, 누비둡, 리가딩동. 말만 들어도 어깨가 들썩이고 기분이 가벼워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먼저 프린지 콘티트의 차차차, 이어서 미앤마이의 두비둡, 그리고 패션 부트의 더 리가딩동 송까지 함께 할게요.

그 노래, 그 가사. 오늘 우리가 들어볼 가사는 다이어 스트레이츠의 Why Worry입니다.

그들, 이 세상이 당신을 슬프게 만들었군요. 어떤 사람들은 나쁠 수도 있어요. 그들이 하는 일, 그들이 하는 말. 하지만 그대, 내가 그 쓰라린 눈물을 닦아줄게요. 내가 그 도사리는 두려움을 쫓아내줄게요.

당신의 푸른 하늘을 회색으로 바꾸는 두려움을 왜 걱정하나요? 보통 뒤에는 웃음이 있어야 해요. 비가 온 뒤에는 햇살이 비춰야 해요. 항상 그리웠어요. 그러니 왜 지금 걱정하나요? 그대, 내가 힘들 때면 당신을 찾아요. 그리고 당신은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게 만들죠. 그것을 말하는 건 어렵지 않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대, 이 세상이 차갑고 잔인해 보일 때면 우리의 사랑은 붉고 찬란한 황금빛으로 빛나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부질없어지죠. 그러니 왜 걱정하나요?

제가 그대에게도 늘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Why worry? 왜 걱정하나요? 우리 걱정하지 말자고요. 그 노래 그 가사에서 소개해드린 가사말은 Dire Straits의 노래였죠. Why worry였습니다. 이어서 이 노래 두 곡 연결시켜 드릴게요. Alan Parsons Project의 Old and Wise 하고요. 켄자스가 부릅니다. Dust in the Wind.

들려드렸습니다. 마를레네 디트리히는 독일 출신의 배우이자 가수예요. 배우로 더 유명하지만 특유의 낮고 허스키한 목소리로 부른 릴리 마를레네로 가수로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샤를 아즈나부르가 섬세한 감성으로 노래한 곡이죠. 이자벨 들려드릴게요.

마를라나 디트리히의 릴리 마를렌, 샤를 아즈나브루의 이자벨 듣고 왔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펼쳐지는 7월 한 달은 어떤 날들일까요? 혹시 무더위와 장마와 불쾌지수 높은 날들이 번갈아가며 찾아올 수도 있겠죠. 그래도 지나고 보면 그 안에도 웃을 일들이 있을 거고요. 생각보다 괜찮은 순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 7월을 기분 좋게 상상해보고 싶네요. 오늘 준비한 끝곡은 북아일랜드 출신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필 콜터의 The Star of the Sea입니다. 여기 피처링에는 스너드 오커너입니다. 이 곡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어떤 사람은 치즈, 어떤 사람은 분모자, 어떤 사람은 소시지. 같은 떡볶이를 먹어도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이래서 인생이 재밌는 거겠죠. 각자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도파민 터지잖아요. Yeah. What don't you tell me, baby?

0: 2026년 7월 1일, 7월의 첫날 수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바다의 VIP였습니다. 떡볶이! 아, 취향에 따라서 정말 나뉘죠. 밀떡이냐, 쌀떡이냐, 떡이냐, 어묵이냐, 여기부터 갈리고요. 토핑도 정말 많습니다. 요즘에는 별의 별거를 다 추가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떡볶이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아, 전 정말 중대한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처럼 느껴집니다. 왜냐면 여성분들께 떡볶이는 소울푸드라고 불리잖아요. 저도 굉장히 떡볶이를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날마다 취향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쌀떡에 토핑 크게 없고 그냥 분식집 그 포장마차 같은 데서 파는 가장 기본적인 심플한 떡볶이가 당기는 날도 있고요. 어쩔 때는 막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로 이런 분모자나 아니면 치즈 이런 거 토핑 많이 넣고 로제 떡볶이 이렇게 그런 게 땡기는 날도 있고요. 아, 매일매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포기할 수 없는 토핑을 하나 고르자면 양배추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떡볶이 안에 들어가는 흐물흐물해진 양배추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먹으면 왠지 내가 떡볶이를 먹고 있지만 건강한 어떤 음식을 먹는 느낌? 당연히 건강하지 않겠지만 뭔가 그래도 좀 양심에 조금 덜 찔리는 그런 느낌? 여러분들은 어떤 떡볶이를 좋아하시나요? 아, 정말 아침부터 이 새벽 5시부터 떡볶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배가 또 고파지는 느낌이네요. 우리 상쾌한 아침의 토핑 재료는 뭐니뭐니 해도 여러분들의 사연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이 없다면 그냥 저 혼자 있는 거예요. 저 혼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그럼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만들어지는 상쾌한 아침. 오늘도 우리 상쾌한 아침 가족분들의 재밌고 신나는 일상 공유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와 하고 싶은 이야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8910!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또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언제든지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광고 듣고 올게요.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착.
7: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8: 메디힐 토너 패드.
9: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박재범 좋아 듣고 오셨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토리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3692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수요일에만 문자 보내는 3692입니다. 이렇게 또 닉네임을 스스로 수식어를 만들어주셨네요. 운동 후에 잠시 쉬면서 보냅니다. 오늘도 상쾌한 방송, 꾀꼬리 같은 햄디 목소리에 힐링을 더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왜 수요일에만 문자 보내시는 거예요? 3692님 매일매일 보내주세요. 아니다. 수요일에 보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긴 합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 수요일에만 문자 보내주시는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도 뵐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진님, 어제부터 속이 좋지 않아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네요. 제가 밤새 끙끙 앓았나 봐요. 남편이 잠 못 잤다는데 미안하네요. 아이고, 왜 속이 안 좋으실까요? 지금도 아직 안 좋으신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속이 안 좋을 때 이게 하긴 아프면 뭐 뭔들 다 힘들지만 저는 아픈 것들 그 종류 중에서 속이 불편할 때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게 뭘 할 수가 없어. 참을 수가 없으니까 밥을 먹지 않아서 기력도 안 나고요. 그쵸? 얼른 약 잘 챙겨 드시고 너무 심하면 병원 가시고요. 잘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진님. 그 요즘 여름이라 식중독이나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우리 상하 가족분들도 먹는 거 좀 조심히 드시고요. 아셨죠?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지코의 너는 나, 나는 너. 헤이즈 딘 앤 줄라이.

지코 너는 나 나는 너에 이어서 헤이즈 딘 앤 줄라이 듣고 오셨습니다. 1546님께서요. 제가 어릴 때 스쿼시를 배웠었거든요. 그때 정말 열심히 그리고 재밌게 배웠던 기억이 있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아 역시 추억은 추억으로 둬야 하나 봐요. 몸이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안 돼요. 아 근데 그런 말 하시던데 운동하시는 분들은 한번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해놓으면 그게 몸에 막 밴다고 근육이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하다 보면은 그 근육이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요? 저도 자전거를 배우고 정말 안 탔다가 최근에 자전거를 탈 일이 있었는데 아 나 안 탄 지 거의 몇 년 돼가지고 못 탈 것 같은데 했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좀 더 하시면 되지 않을까. 스쿼시는 좀 다를까요? 스쿼시 왠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한번 좀 더 해보시면 근육이 아마 기억을 할 것 같습니다. 2543님 아니 새 운동복을 사서 세탁을 했는데 다 말리고 입으려고 보니까 검은 얼룩이 생겼더라고요. 세탁하면서 생긴 얼룩인가 봐요. 뒤늦게 막 이것저것 해봤는데 안 지워지네요. 거금 주고 새로 산 운동복인데 세탁을 하다 검은 얼룩이 졌다. 아 이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주변 분들은 아, 유언이가 좀 세탁을 잘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맨날 뭘 흘려요. 그래서 아무리 새로 빠른 옷을 입어도 좀 꼬재재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얼룩 지우는 거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그러니까 뭘 흘렸을 때는 그 얼룩 흔적 지우기 이런 것도 되게 좋고 되게 특이한데 그 제품 중에 발 씻는 그 스프레이가 있어요. 그게 원래 용도는 발을 이렇게 씻으려고 나온 건데 온갖 게 다 씻긴다 해서 제가 한번 얼룩에다가 그 발 씻는 스프레이로 뿌려봤는데 은근 그래도 잘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지 아마 얼룩 지우개도 있을

거예요. 2543님. 아깝잖아요. 새 건데.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참 옷에 얼룩지면 속상해요. 그쵸?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베이비 페이스의 매드 섹시 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는 시간, 유언이의 플리마켓.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 만나봅니다.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트는 2017년 6월 5주차 뮤직뱅크 K차트입니다. 오늘은 11위 그리고 12위 곡 소개해드릴게요. 11위는 청하의 Why Don't You Know인데요. IOI에서 솔로로 변신한 청하의 첫 데뷔곡이었죠. 피처링은 넉살 씨가 맡아서 더 화제였고요. 10위는 수란의 오늘 취하면인데요. 피처링에는 창모 씨가, 프로듀싱에는 방탄소년단의 슈가 씨가 참여하면서 발매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던 곡입니다. 수란 씨 특유의 음색과 노래가 잘 어울리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자, 그럼 두 곡 들려드릴게요. 청하 넉살, Why Don't You Know, 수란 창모 오늘 취하면.

유언이의 플리마켓 오늘은 2017년 6월 5주차 뮤직뱅크 K차트 11위 청아 넉살 Why Don't You Know 그리고 10위 술안 창모의 오늘 취하면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아, 저 진짜 이게 TMI일 수 있는데 술안 창모의 오늘 취하면 이 노래 한때 2017년 당시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정말 꽂혀가지고 이 노래만 매일매일 몇 주 동안 이 노래만 들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꽂히면 진짜 제가 이상한 사람 같아요. 저는 하나에 꽂히면 미친 듯이 먹고 그것만 먹고 노래도 그것만 듣고 드라마 같은 것도 한번 꽂히면 그거를 계속 다시 보거든요. 저 같은 분들 계세요? 근데 웃긴 게 그렇게 막 불태운 다음에 다시는 이 노래를 안 듣고 싶어요. 그냥 이미 다 소진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 오랜만에 들으니까 그 당시의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그 음악 어플 중에 하나를 사용을 했었는데 가장 많이 들은 곡 해가지고 이 노래를 몇 회 재생했어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거든요. 그때 정말 이렇게 많이 들었다고? 이 생각이 났었던 기억이 막 새록새록 나네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한번 꽂히면 많이 들으시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여행 갈 때 플레이리스트를 저는 이렇게 딱 짜가지고 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행지에서는 그 플레이리스트만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술안 창모의 오늘 취하면을 들었을 때 아, 나 2017년에 그때 이거 하고 있었지가 기억이 나는 것처럼 그 플레이리스트의 노래를 들으면 아, 나 그 여행 갔을 때 그랬는데 그 생각이 나는 장점은 또 있더라고요. 저와 비슷한 패턴을 가지신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고요. 8790님께서요. 햄디, 저 조금만, 6분만 더 누워있다가 일어날게요. 민기적거리는 거 아니고요. 진짜 딱 6분만, 6분만 더 자고 그만큼 더 부지런하게 빨리빨리 움직이면 되잖아요. 문자 보낼 시간 자겠다. 아이, 6분이면 그래요. 근데 이거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아, 6분만 더 자야지 하고 딱 눈 뜨면은 막 10분, 15분 지나가 있으면 안 돼! 하고 부랴부랴 네, 챙기게 되고 저는 그렇더라고요. 얼른 일어나세요. 8799님 이제 슬슬 일어날 때 1부도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2부 시작하기 전에 얼른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9903님 크랜베리랑 호두가 쏙쏙 박힌 호밀빵을 사서 에어프라이에 노릇노릇 구워 먹으니까 너무너무 맛있어요. 치즈랑 루꼴라까지 올리면 두 개는 순삭입니다. 아,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이 크랜베리랑 호두의 조합을 누가 떠올렸는지 참 신기한 게 크랜베리 그 견과류에 들어가 있는 말린 크랜베리만 먹으면 진짜 싫어하거든요, 제가 그거. 근데 빵에 들어가 있으면 왜 이렇게 맛있어요? 저는 또 그 샌드위치 조합을 추천드리자면 크랜베리 호두 호밀빵에 닭가슴살 이렇게 찢어가지고 샌드위치 만들어 먹으면 약간 그 마요네즈 같은 그런 렌치 소스 같은 걸로 해가지고 먹으면 진짜 그 조합이 끝내줍니다. 크랜베리 호두에는 햄 말고 약간 그런 치킨류 있잖아요. 치킨류가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배고파.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엠믹스의 노래인데요. Love Me Like This 6424님의 신청곡입니다.

엠믹스 Love Me Like This 들려드렸습니다. 9407님, 햄딩님 새벽 택배 배송 중인데요. 제가 벌레를 너무 싫어하는데 요즘 러브버그가 너무 많아요. 해충이 아니라 익충인 건 아는데 마주치면 새벽이라 소리도 못 지르고 읍읍 참으면서 후다닥 도망가네요. 하루빨리 사라지길 바랄 뿐이에요. 여자친구 밤 신청합니다. 아, 수도권에 사시는 분이시죠? 아, 아니 얼마 전에 날씨가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운전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 너무 좋다 하면서 창문을 열고 그 날씨를 만끽하고 있었어요. 근데 차 안에 러브버그가 들어온 거예요. 전 처음에 제 차 앞유리의 바깥에 있는 줄 알고 아유 저 러브버그가 심하다더니 정말 아직도 있구나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제 차 안에 러브버그가 그 사랑을 나누면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 진짜 가까이서 처음 봤거든요. 와, 아니 근데 지금 서울에서는 굉장히 그 러브버그를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대요, 여러분. 사실 지난 주말이 이게 대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러브버그가 지금도 많지만 엄청나게 번식력이 좋아서 대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난 주말이 고비라고 했었는데 제발 그 예, 살수 작업이 좀 잘 이루어졌길 바라면서 이번 여름 러브버그 제발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노래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9407님께서 신청해주신 여자친구의 밤. 지코 제니 스팟.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대체할 땐 어디로? 사진으로?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들 사연으로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부 마지막 곡으로는요, 레니 크래비츠의 Fly Away 들려드릴게요. 2부에서 다시 만나요.

건물이 밀집돼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연의 굿모닝 팝 함께 들어볼게요.

팝송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좋은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음악을 들으면서 유용한 영어 표현들까지 익힐 수 있는 시간이죠. 오늘 미션 문장부터 소개할게요. 영어로 잘 생각해 보세요.

번째, 너무 슬픈 척 하지 말아요. 두 번째, 이게 최선이에요. 세 번째, 너무도 모르는 척 그만해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요, 미국 싱어송라이터 에보니 로렌의 2022년 곡 For the Best 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For the Best. 벌써 이 제목만으로도 주어진 미션 문장 중에 하나는 어느 정도는 완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제 첫 번째 미션 문장부터 해결해 볼게요. 너무 슬픈 척하지 말아요 라는 의미가 담긴 가사 찾아보세요.

네, 가사들이 잘 들리셨죠? Things are going wrong. 이 일들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Are going wrong이라고 했으니까 잘못되고 있어요. 아, 일들이 뭔가 잘못되고 있네요. You won't pick up phone. 당신은 won't pick up phone. 전화를 받지도 않을 거고 뭐 전화를 받지도 않고 이 정도로 해석하셔도 괜찮고요. And I can't get a hold of the you I used to know 라고 했습니다. I can't get a hold of 일단 이 중에서 can't get a hold of 라고 하면은 누군가에게 연락을 할 수 없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I can't get a hold of the you I used to know 라고 했으니까 내가 알던 예전의 당신에게 나는 연락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I can't get a hold of him 이라고 하면 나는 그에게 연락을 취할 수 없다. 연락을 할 수 없다. 이처럼 문장을 응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가사는 이거였어요. Don't try to act so sad now. 이제는 뭐 이제 와서는 너무 슬픈 척하지 말아요 라는 뜻이죠. Don't try to act so sad. 너무 슬픈 척하지 말아요 라는 미션 문장입니다. Don't try to act so sad. Don't try to act so sad.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Don't try to act so sad. 네, 너무 슬픈 척하지 말아요. Now, 이제 와서 이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You make me feel bad. 당신이 나를 make me feel bad. 기분 나쁘게 했어요 라는 뜻이죠. How did you just now find out? 어떻게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라는 뜻입니다. 이 중에 just now라는 부분은요. 이제야 혹은 방금 이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제 두 번째 미션 문장인데요. 이게 최선이에요. 이게 잘된 일이에요. 라는 의미의 가사 찾아보세요.

네, we don't have to try. 우리는 애쓸 필요가 없어요 라는 뜻입니다. We don't have to try. 근데 to fix what's broken 이라고 했어요. 고장난 것을 고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죠. 망가진 것을 고치려고 우리가 애쓸 필요가 없어요. We don't have to try to fix what's broken. 잘 들리셨죠? 그 다음에 your heart has spoken. 자, 이 부분은 어떤 뜻일까요? My heart has spoken. 만약에 이렇게 들리잖아요. My heart has spoken. 내 마음이 말을 했다. 네, 이거는요. 내 마음이 이미 결정했다. 내 마음은 이미 결정됐어요. 이미 답을 내렸어요. 라는 뜻으로 활용이 되거든요. 근데 가사에서는 your heart has spoken 이라고 했으니까 아, 당신 마음은 이미 답을 내렸어요. 당신 마음은 이미 결정됐어요.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Let's say goodbye. 우리 이제 작별 인사해요. It's for the best. 자, 이 부분 들으셨나요? For the best가 이 곡의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그 앞에 간단히 It's for the best. 이게 최선이에요. 이게 잘된 일이에요. 라는 미션 문장인 거예요. It's for the best. 어렵지 않죠? Just forget the rest. 그냥 나머지는 잊어버려요. 나머지는 그냥 잊어버려요. 라는 부분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남아있어요. 너무도 모르는 척 그만해요. 라는 문장 찾아보세요.

Stop acting so clueless. 첫 가사부터 집중해서 잘 들으셨겠죠? 너무도 모르는 척 그만해요. 네, stop acting. 뭐뭐 하던 거 그만해라 라는 구조가 되는 거죠. Stop acting so clueless. 그렇게 모르는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이제 그만해요. Cause I've got a long list. 왜냐하면 나에게 긴 목록이 있거든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떠한 목록인지 이어지는 부분에서 설명을 해줬어요. Cause I've got a long list of all the things you did. 당신이 했던 그 모든 일들의 긴 목록인데 to make me feel down 이라고 했으니까 나를 우울하게 한 그 목록이요. 아, 나를 우울하게 만든 당신이 했던 그 모든 일들의 긴 목록이 나에게 있으니까요. 라고 전체 문장을 잘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Cause I've got a long list of all the things you did to make me feel down. 그쵸? 완벽하게 해석되시죠? I'm done with the drama 라고 했어요. 이 부분은 뭘까요? I'm done with blah blah blah 라고 하면 뭐뭐는 이제 끝이다. 뭐뭐에 질렸다 라고 해석합니다. I'm done with the drama. 나는 그 드라마 같은 상황은 질렸어요. 네, 그런 상황은 이제 그만할래요 라는 뜻이죠. I'm done with your excuses. 네, 종종 많이 쓸 수 있는 문장입니다. 당신의 변명에 이제 질렸어 라는 문장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the drama라고 했어요. drama라는 단어를 뭔가 연애 전선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감정 소모를 빗댄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No, I ain't your mama. 나는 당신 엄마가 아니에요. You should go and find her. 어디 가서 그런 엄마를 한번 찾아봐요 라는 뜻입니다. Cause I won't be around. 나는 곁에 없을 거니까. 네, 어떤 상황인지 이렇게 눈앞에 쫙 펼쳐지실 거예요, 그렇죠? 자꾸만 상처받다 보니까 이제는 좀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함께 감상해 볼까요? Ebony Lorraine의 For the Best.

그럼 집중해서 리뷰 타임! 첫 번째, 너무 슬픈 척하지 말아요. Don't try to act so sad. 이 문장입니다. Don't try to act so sad. 그렇게 슬픈 척하지 말아요 라는 뜻이기도 하죠. Don't try to act so sad. Don't pretend to be sad 혹은 don't pretend to be upset. 이런 식으로도 응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속상한 척하지 말아요. 그렇게 슬픈 척하지 말아요 라는 대체 문장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게 최선이에요. 이건 잘된 일이에요 라는 문장 기억하시나요? It's for the best. 이거였죠. It's for the best. It's better this way. 이건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게 더 나아요. 예, 아주 잘 해석하셨어요. 이제 세 번째, 너무도 모르는 척 그만해요. Stop ing라는 구조도 기억하고 계시죠? Stop acting so clueless. Stop acting so clueless.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가사 속에서 들어봤습니다. Stop pretending you don't know. 이런 대체 문장도 편하게 쓰실 수 있겠죠. Stop pretending you don't know. Don't try to act so clueless. 이 구조로 만들어봐도 아주 유용하겠네요. 그럼 리듬 타면서 복습해 볼게요. Don't try to act so sad. Don't try to act so sad. Don't try to act so sad. 두 번째, 이게 최선이에요. It's for the best. It's for the best. It's for the best. 세 번째, 너무도 모르는 척 그만해요. Stop acting so clueless. Stop acting so clueless. Stop acting so clueless. 네, 리듬에도 잘 버무려 봤습니다. 굿모닝 팝스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 팝스,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0: 조정현의 굿모닝 팝스. 오늘도 영어 공부 부지런히 하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로 돌아올게요.
1: 더워? 아, 더워도 너무 더워. 썸머 매니저, 시원한 거 뭐 없어?
2: 여름 부두 속에 먼저 저 쥐팍이 아니겠습니까? 11년 전통의 라디오 맛집 참 맛있거든.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3: 여름은 처음이라 아직 어색하지만 쿨FM의 달콤한 목소리 저 폴킴이 매일 낮 12시 가요광장에서 기다릴게요. 동글보라를
4: 일으켜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 시원하고 자두에이드처럼 상큼한 2시간 매일 저녁 8시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장생.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우리만의 댄스 신곡이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0785님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와, 습해도 너무 습하네요. 아침에 벌써 손수건 한 장이 다 젖었어요. 이정현의 와 듣고 싶어요. 유유유유유유. 습한 것도 습한 건데 0785님께서 유유유를 많이 보내주셔서 눈물로 다 젖겠어요. 아 근데 진짜 여름은 더운 것도 더운 건데 습한 게 진짜 너무 힘들죠. 이 노래 들으시면서 잠깐 이 습한 기운 잊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현의 와 들려드릴게요.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이어서 김두철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햄디, 룰라의 3-4 게임 아세요? 전 어제 회사 직원들이랑 그 게임하고 놀았는데 엄청 재밌더라고요. 룰라 3-4 신청합니다. 죄송해요. 모르겠어요. 찾아볼게요. 3-4 노래는 알아요. 좋아해요.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룰라 3-4.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오영식님. 여름엔 이 노래 들어줘야죠. DJ 떡 형님들의 여름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이걸 들어야 여름이 온 느낌이 나거든요. 오, 왠지 룰라의 노래 이어서 들으면 정말 그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여름 이야기 함께 듣고 올게요.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사연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의 미라클 운동러들 함께 만나볼게요. 7005님께서요. 아침 운동 1일차 인증! 꾸준히 할 수 있길 응원해주세요. 얼굴 나오는 건 부끄럽! 하시면서 얼굴이 나오지 않게 이 반쪽, 거의 이제 반의 반쪽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아 진짜 왜 이렇게 귀엽지? 얼굴 나오는 건 부끄러워. 아 저만 보는데 아, 너무 귀엽게 이렇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보내주시는 7005님 너무 감사해요. 아침 운동 1일차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쭉쭉쭉 꾸준히 잘 다니시길 바랍니다. 5294님 아침 운동길에 수박을 봤네요 하시면서 사진을 또 보내주셨는데 우와 뭐예요 진짜? 수박이에요? 수박이잖아. 저 수박 이렇게 이 덩쿨 같은 데 있는 수박 살면서 처음 봐요. 이게 이제 커지면 수박이 되는 건가요? 저는 진짜 상쾌하지 하면서 우리 상하 가족분들 덕분에 막 풍경도 보고 뭐 여러분들의 사진도 보고 하는데 이렇게 신기한 진기한 장면을 또 보네요. 와 신기하다. 오늘도 운동 아침부터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7005님 그리고 5294님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래 띄워드릴게요. 엔싱크 바이바이바이. 바이 바이.

0: 평안한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지침. 회사 비밀은 정수기도 알고 프린터도 안다.
1: 야야야 이원아 일로 와봐봐.
0: 왜?
1: 너 그거 들었어?
0: 뭐. 아니 눈빛이 아침부터 반짝반짝한 게 뭐 재미난 얘기 좀 들으셨나 봐요.
1: 아니 봐봐. 마케팅 팀의 그 권 과장 있지?
0: 응. 어.
1: 그리고 인사팀의 정 과장이랑 둘이 사귄대.
0: 어? 어? 뭐야? 오빠 그거 어떻게 알았어?
1: 아 뭐야? 아 김세계. 너 알고 있었어? 아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했냐 너?
0: 아니 권 과장님이 진짜 비밀이라고 지켜달라 했단 말이야. 어떻게 알았어?
1: 야이 사내연애는 정수기도 알고 프린터도 다 알아. 회사에 비밀이 어딨어?
0: 아 어? 회사에 비밀이 없다고? 말도 안 돼.
1: 아니 왜 말이 안 돼? 너 며칠 전에 전남친한테 연락 왔다며. 그것도 회사 사람들이 다 알아.
0: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
1: 아니 프린트기에서 딱 프린트해가지고 손잡은 거 딱 나와있던데?
0: 아니 난 누구한테 말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냐고.
1: 왜 몰라? 어? 너 그리고 회사에서 휴게실 가가지고 혼자서 씩씩대면서 미친 거 아냐 이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모르겠어 그거를.
0: 아 진짜 소름 끼친다. 아니 다들 일은 안 하나 봐. 다른 사람들 뭐 하나 지켜보기만 하나 봐.
1: 원래 회사 생활이라는 게 그래. 어? 회사가 얼마나 적막하고 할 일이 없니? 어? 그런 것도 찾아 들으면서 하는 게 또 이 회사 생활의 묘미 아니겠어? 그거 다 비밀 하나하나 캐는 재미로 다니는 거야 원래.
0: 아, 또 뭐 아는 거 하나 있어? 비밀?
1: 아, 또 내가 하나 풀까?
0: 어.
1: 진짜 궁금해?
0: 어.
1: 궁금하면 500원.
0: 아, 뭐야? 뭔데? 알려줘, 알려줘.
1: 아, 저 말하려고 하고 있는데.
0: 아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1: 음밸런스. 아 진짜네.
0: 왜 저래? 아는 것도 없으면서 권 과장님 사귄 것도 이제 알았잖아. 나는 일주일 전에 알았는데.
1: 내가 원래 말하려고 했는데 다 이자 부스요.
0: 아 진짜 박철규. 아 도움이 안 돼.
1: 어디가
0: 저리 가.

0: 오마이걸 비밀 정원 듣고 오셨고요. 21세기 생활 백서 오늘의 하루 지침은 회사 비밀은 정수기도 알고 프린터도 안다 였습니다. 오늘도 박철규 아나운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아, 사내연애. 아니에요.
0: 아주 그냥 성대모사도 잘하시고 이렇게 개그 흉내도 잘 내시고 못하는 게 뭡니까? 아 근데 제가 우리 상하가족분들께서 우리 박철규 아나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FM대행진에 제가 월요일마다 출연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침투를 하기 시작했어요. 재칭찬이 있어야 되는데요.
1: 아, 제 매력에 이제 좀 빠지기 시작하셨군요.
0: 제가 출연하고 있는데 왜 박철규 아나운서 얘기가 나오는지 제가 지금 살짝 위기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1: 아유, 괜찮아요. 제가 뭐 DJ 자리는 안 넘봅니다. 아,
0: 다행히 이제 그 자리도 아침마당이랑 시간이 겹쳐서 출연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아. 더 이렇게 홍보를 해드렸어요.
1: 아, 그래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여기 동기사랑밖에 없네요. 예, 뭐...
0: 아무튼 저 회사의 비밀 얘기들 이게 진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진짜 회사에서 누구 사귀면은 프린터기도 다 알고 있다.
1: 그렇죠. 복사기도 다 안다.
0: 아 근데 저도 알고 싶은데 저는 회사 비밀 잘 몰라요.
1: 그 비밀을 좀 들키시는
0: 네.
1: 편이잖아요.
0: 저 네 맞아요. 제 비밀이 새나가는 것 같고.
1: 맞아요. 그거 말해도 돼요?
0: 아니 이거
1: 안 되죠?
0: 예, 아름아름 이게 알게 돼야지 재밌는 것이 여기서 무슨 공식 선언을 하면 재밌는
1: 아유, 재밌다.
0: 게 아니지. 아니 박철규 아나운서는 그러면 비밀을 좀 많이 아.

0: 아는 편이세요?
1: 아 근데 저도 잘 몰라요. 왜냐면 네. 저도 이제 방송을 하고 뭐 회의하고 이러느라고 네. 이제 방에서 이렇게 좀 수다를 떨고 이게 좀 근황을 물어보고 해야지 좀 알게 되잖아요.
0: 맞아.
1: 저도 좀 그러기에는 육아도 하고 좀 바쁜 관계로 예, 잘 모르긴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아빠 마당이라고 너튜브 컨텐츠를 찍고 있잖아요. 네. 그 아이 키우는 육아 컨텐츠 찍고 있는데 그거를 백화점에서 찍었거든요. 네. 유모차 뭐 이렇게 보러 다니는 어. 그런 거를. 근데 가혜란 선배님께서 오. 어제 이렇게 저한테 오셔서 어, 나 백화점 봤어. 어? 저요? 어, 그 유모차 보는 거. 언제요? 그러니까, 아, 내가 거기 있었는데 내가 아는 척하기 좀 그래서 그냥 아이랑 같이 쓱 뒤로 빠져나왔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0: 와, 에란 선배님
1: 와, 나 진짜
0: 대박이다.
1: 몰랐어요. 거기 사람이 좀 많긴 했거든요. 주말이라서. 네. 와, 근데 그거 보고 혹시나 내가 방송에서 하지 못할 말들 네. 사석에서만 해야 될 얘기들을 그렇게 했으면 큰일 날 뻔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아니 이게 이제 저희는 굉장히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게 어디서든 누군가 지켜보고 계시고 특히 저희 선배님들께서 정말 저희를 잘 포착을 하시는 게 제가 이번 주말에 할 게 없어서 정말 근무도 아닌데 여의도에 왔어요. 그래서 그냥 그 푸드코트 백화점 지하에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그냥 구경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원정 아나운서께서 아~ 저를 보시고 너 근데 뭐 하고 있었어? 이렇게 네.
1: 그럴까요?
0: 깜짝 놀랐습니다. 비밀이 없어요. 그리고 저도 사실 지난 예전에 과거에 가혜란 선배님께
1: 한번 들켰어요?
0: 포착 네.
1: 뭘요? 뭘요? 뭘 들켰는지 말해주셔야지.
0: 가혜란 선배께서
1: 백정원 선배님도 한번 본적 있잖아요.
0: 네, 요나 너 행복해 보이더라 이렇게. 아니, 저는 예, 과거니까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행복했던 시절에 근데 어. 저는 뭐 모자를 쓰고 다니거나 사실은 막 돌아다녀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셔서 그냥 자연인의 상태로 다니는데 몇 번 이렇게 목격을 당한 뒤로 네, 조심해서 다니는 편입니다.
1: 그러니까 저희가 아나운서실을 방이라고 하거든요. 이 방에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이게 어딜 가든 꼭 한 분씩은 마주치는 것
0: 계세요.
1: 같더라고요.
0: 네. 네. 그리고 지금 이 라디오도 아마 많이 듣고 계실 거예요. 오. 특히 그분.
1: 그분이요?
0: 아, 네.
1: 아, 제 옆에서 같이 하시는 그분. 네.
0: 사랑합니다. 엄 선배님. 네. 네,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네.
1: 헤매 받으면서 많이 말씀하세요.
0: 네, 무서워요. 어. 무서워. 우리 박철기 아나운서 보내드리면서 유나의 비밀번호 486 들려드릴게요. 내일 만나요.
1: 네, 안녕히 계세요.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3: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4: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3: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5: 쇼리 실라!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5: 종근당 건강
7: 건강기능식품.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데이터처.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올리비아 딘의 다이브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7월이 시작됐는데요. 장마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제주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부지방은 당분간은 폭염이 계속되겠고요.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어디에서 이동하시든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시각 출근길은 비교적 무난합니다. 남부권 고속도로 중에선 남해이지선 김해 쪽인데요. 가락 부근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도심과 이어지는 길입니다.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서창 부근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고요. 안산에서 서안산 사이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동군포에서 부곡까지나 용인에서 양지터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문로 구리 쪽 방화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지체입니다. 올림픽대로는 행주에서 염창나들목, 여의도 구간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1: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3: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4: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3: 에드블루 블루웨일.
5: 금성 ENC.
6: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7: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괜찮죠? 자꾸 보고 싶죠? 전화 끊을 생각조차 않죠? 설명할 수 없는 비밀의 놀이터, 그 속에 빠진 거죠. 그런 게 사랑. 그댈 꿈꾸게 하는 그것이 사랑. 그대를 춤추게 하는 결국엔 사랑. 그대 가슴 뛰는 바로 이 순간, 그 누구보다 아름답죠. 스위스로우 이소라의 비바 중에서 7월 1일 수요일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7월의 첫날 아침,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스위스어로우 이소라의 비바, 우리의 아침 1부 첫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신정희님 반갑습니다. 비가 와요. 인사 주시면서 날씨도 알려주셨네요. 지금 거기가 어딘가요? 서울은 아직은 비가 오고 있지 않거든요. 오후 비 소식이 있긴 하던데 지금 남부 지역 쪽에 비 예보가 보이긴 하더라고요. 1239님 경남에는 비가 많이 내리는데요. 아 그렇군요. 아이 셋 등원시키기가 무서워요. 온 바닥에 고인물들을 다 튀기고 다닐 거라서 오늘 장화를 신겨야 하는데 왜 장화는 매년 작아지죠? 장마가 시작이라는데 하셨네요. 아이들이 아주 건강하게 쏙쏙 자라고 있나 봅니다. 정희권님 안녕하세요. 창원 일찍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 비 소식이 많네요. 오이 오전에 남부지역은 장마 시작이라고 오늘도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하트 5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정희권님이 하트 5개 이렇게 보내주실 때마다 별이 5개 이렇게 생각나서 우화조의 점수가 별이 5개인가? 항상 이 생각이 좀 같이 든답니다. 강주영님 안녕하세요. 출첵하겠습니다. 인사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백동진님 어머 벌써 7월인가요? 7월 1일 듣자마자 너무 놀랐네요.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올해 전반기가 지나고 이제 후반기가 시작됐습니다. 서유정님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인사 주셨고요. 김병근님 경아님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출첵합니다. 인사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 이야기를 들어보는 오늘 우리는, 이번 주 주제 오늘 나를 가장 지치게 할 일입니다. 오늘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가장 지칠까요? 미리 생각해보고 마음의 준비 해볼까요? 오늘 나를 지치게 할 일 보내주세요. 잠시 후 소개해드리고 추첨으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우리 집에는 렉, 렉스 비드 렉스. 사무실에도 오!

0: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1: 제이세라예요. 언제나 사-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축하해요. 와글와글 우리 소식. 박영화님, 우리 딸 박시은의 30번째 생일입니다. 우리 딸 생일 축하해. 아빠 엄마랑 오순도순 잘 살고 있지만 우리 나이도 있는데 딸 내년이나 내후년에 독립하면 안 될까? 힘들다. 박시은님, 딱 29이 되었습니다. 아직 뽀로로처럼 노는 게 좋은데 왜 벌써 29인지 모르겠습니다. 엄마는 맨날 내 나이 때 너 낳았다고 하시는데 조금만 더 놀게요. 미안해 엄마. 그리고 제 생일도 축하해 주세요. 정임경님, 제 생일이에요. 생일날 연차 낸 건 처음이네요. 신랑이랑 강원도로 물회 먹으러 갑니다. 아들 군대 보내고 둘이 보내는 첫 생일이기도 해요. 나이 먹는 건 슬프지만 그래도 오늘은 행복합니다. 장숙자님, 하나뿐인 이병익 사위의 생일입니다. 생일도 축하하고 새로운 도전도 응원하고 싶어 사연 보냅니다.

닐 세다카의 오 캐롤 들으셨습니다. 와글와글 우리 소식, 여러분의 기쁜 소식 저도 기쁜 마음으로 전해드렸어요.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으로 조각 케이크와 커피 받으실 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축하하고 싶은 사연, 축하받고 싶은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방송 외의 시간에는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님, 지금 90번 버스 타고 가는데 언니 방송 나와서 문자 남겨요. 신기하네요. 늘 회사에서 듣다가 버스에서 처음 들어요 하셨어요. 아, 오늘 다른 때보다 좀 늦게 가고 계신가 봅니다. 회사에서 듣는 시간에 지금 버스에서 들으신 거 보니까 반가우신 거죠? 반가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이 시간에 이라디오 채널 선택해서 우아조를 듣고 계신 90번 버스 기사님도 감사드리고요. 안전운행하세요. 김민정님,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어요. 얼른 커피 한잔 타서 책상에 앉았습니다. 늘 함께하는 우아조 들으며 오늘 일정을 차분하게 정리하려고요. 괜찮은 하루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하고 아주 차분하게 하루의 시작 알려주셨고요. 2284님, 곧 밤근무 끝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교대하고 직원 기다리는 이 시간이 제일 긴 시간인 것 같아요. 얼른 오라고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직전의 시간이 가장 슬로우 모션으로 시간이 흘러가는 그때 아닌가요? 아, 야근하느라고 밤근무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교대 얼른 하시고 가서 푹 쉬시길 바랍니다. 또 이 교대하시는 시간, 또 들어가시는 시간 계속 우아조 함께 하시면서 쭉 가주시고요. 6153님. 지난주부터 회사일이 바빠 일찍 출근하느라 우아조를 못 들었어요. 차량 시동 걸고 출발 전 오랜만에 문자 보내요. 다음 주도 바쁠 예정이에요. 이번 주 출근길 열심히 함께 할게요 하셨네요. 한 주마다 좀 약간 퐁당퐁당으로 바빴다가 좀 괜찮았다가 좀 그러시는 걸까요? 이번 주가 그래도 좀 한 타이밍 조금 숨 쉬고 가시는 때인가 모르겠네요. 와서 함께 해주시면서 조금 여유 가지시길 바랍니다. 양현정님, 아들이랑 제주 가려고 김해공항에서 듣고 있어요. 비가 와서 더 운치 있을 것 같아요 하셨어요. 어느 정도 일정으로 가시나요? 맞아요. 여행 갔을 때

마음 가라앉히시죠. 아, 이제 비가 오고 장마가 오고 정말 본격 여름인가 봅니다. 노래 듣고요. 여러분과 함께 일상 한 컷 나눠볼게요. 이정관, 우린 여름이었고 초록이었어.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일상 한 컷. 세차 안에서

일도 뜯지 않은 운전석에 앉아 계신 아빠의 사진. 14년 동안 함께했던 자동차를 보내고 새 차를 데려온 날, 오래된 차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히시던 아빠를 보고 자동차도 가족처럼 정이 들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그런데 새 차를 타시더니 좌석 비닐을 절대 안 벗기시는 아빠. 새 차라 아끼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래서 아빠, 비닐은 도대체 언제 벗기실 거예요? 묻고 싶다. 비닐 소리가 부스럭거리는데도 마냥 좋으신지 조심조심 하시는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저 비닐이 언제 벗겨질지 궁금하기도 하다. 조수석에 앉아 귀여운 아빠를 바라보다 아빠의 이 기분이 오래 가길 바라면서 사진을 찍는다. 일상 한 컷.

토이 이적의 리셋, 일상한 컷에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상한 컷 0853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이었어요. 아, 세차 보실 때마다 얼마나 아버님 만족스러우실까요? 근데 비닐 씌운 좌석 앉는 거 불편하지 않나요? 여름엔 땀도 나고 얼마나 유지하실지 저도 궁금한데요. 허승희님, 저희도 5년 전에 새 차로 바꿨을 때 남편은 비닐을 떼려 했고 저는 떼지 말으라 했고 결국 작년에야 비닐 다 뗐어요. 작년이요? 그럼 4년을 유지하셨던 거예요? 오, 성영관님, 작년 이맘때가 생각나네요. 남편이 13년 타던 차를 보내면서 차한테 잘가 인사했거든요. 저희도 새 차가 1년 돼가지만 비닐이 아직도 부분적으로 남아있어요 하셨네요. 야, 이 아끼는 마음이 비닐로 대변되는 건가요? 아, 0853님 아버님도 이거 차에 비닐 떼기까지 좀 상당 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세차 타고 좋은 곳 많이 가시면서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운전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좀 다른 기억이 좀 떠오르는데요. 작년에 제가 이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식세기를 너무 잘 쓰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새로 이사 오는 곳에 이 식세기가 빌트인이 되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쓰던 식세기를 처분을 해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집에 있는 물건들의 말을 좀 잘 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처분할 때도 그동안 고생 많았다, 잘 가라 뭐 이러면서 정말 순간 눈물이 나서 제가 막 울컥해가지고 눈물 그렁그렁하면서 쓰다듬으면서 그걸 보냈는데 어머, 새 집 와서 더 큰 식세기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눈물이 싹 마르던걸요. 아마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 좋은 건 좋은 거니까요. 0853님 사진 감사하고요. 커피와 도넛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일상한 컷, 일상을 살아가면서 찍은 사진 핸드폰 사진첩에서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이미지 전송에는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오늘 나를 가장 지치게 할 일 뭔지 보내주세요. 잠시 후 소개해드립니다. 진소희님, 어제 엄청 큰 수박 사와서 오늘 썰어놔야 하는데 먹기 좋게도 썰어야 하고 엄청난 음수도 걱정이에요. 좋은 방법 없을까요? 하셨네요. 아우, 수박의 계절입니다. 그래도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거 수박 탁 썰어놓고 정리해 놓으시면 아주 든든하실 텐데 어우 좋으시겠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저는 일단은 뭐 큰 깍둑 썰기 다 해놓고 껍질은 음식물 처리기에 그냥 맡기긴 하는데 어떻게 다들 수박을 드시는지 모르겠네요. 이세찬님, 세월이 너무 빨리 흘러가네요. 한 해의 절반을 훌쩍 보내버린 이 시점이라 더 그런 생각이 드시나 봐요. 7월의 첫날입니다. 남은 반년이 있으니까요. 올해 잘 같이 보내보시죠. 최미리님, 기숙사 고등학교에 다니는 첫째가 시험을 망쳤다고 펑펑 울며 전화를 했네요. 시험을 못 본 것보다 펑펑 우는 아이의 목소리가 밤새 마음에 남아요. 많이 속상해 말고 후우를

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또 전화를 해서 막 울면서 그 우는 목소리를 듣는 최미리님 마음도 너무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글쎄요, 성공만을 계속 이어가는 삶이 그게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당장은 속상하긴 하겠지만 이런 여러 경험과 또그 경험 안에서 겪는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들이 다 모여서 연그러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다음 시험도 또 있는 거니까요. 첫째 아이에게 위로와 응원의 마음 담아서 보내드릴 테니 아이스 초코 쿠폰 아이에게 보내주세요. 콩으로 사연 주셨는데 성함과 아이디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같이 노래 듣죠?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 이어서 UN의 파도.

우리의 아침, 여러분의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오늘 뭐 때문에 지치실까요? 이주영님, 저는 초콜릿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위생복에

모자에 마스크까지 쓰고 일해서 너무 더워요. 초콜릿은 향기롭지만 저희는 땀 범벅 지칩니다. 아, 더위와 싸우며 일하시는 분들 체력관리 잘 하세요. 3167님, 저를 지치게 하는 사람 중2 저희 아들입니다. 오늘부터 기말고사인데 저 몰래 밤늦게까지 휴대폰 사용하고 있었다는 걸 어제 알고 나서 마음이 무거워요. 사춘기 관련 책 읽으며 마음 다잡고 심호흡 많이 하는 하루 보내야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겠죠? 아이고, 사실 어른인 저도 이 조절이 쉽지 않으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지만 시험도 있으니까 조금만 조절하자. 김율님, 아, 오늘 내부 민원 걸린 문제가 있어서 업체랑 협의하고 조율해야 하는데 벌써부터 지치지만 잘 해결되길 기도하고 있어요. 아이고, 조율 잘 되시길요. 8289님, 오늘 날 지치게 하는 일, 오후에 장거리 출장으로 수십 킬로 제가 운전하는데요. 팀장님과 단 둘이서 갑니다. 장맛비도 오는데 힘들 것 같아요. 아 참, 제가 차에서 노래 틀면 꼭 혼수 두십니다. 지난번엔 제 선곡에 노래가 왜 개떡 같으냐고도 하셨는데 속상했어요. 아이 참, 이럴 때는 한쪽 귀 열기 신공 아시죠? 그 신공을 좀 펼치시길요. 6756님, 온몸을 파고드는 습기가 아침부터 지치게 하네요. 출근길 세 번 갈아타는데 교통수단 내릴 때마다 습기와 전쟁 중입니다. 아, 세 번 갈아타시는 거 자체가 벌써 좀 힘드실만 합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6756님.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추첨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받으실 분들 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마돈나예요. Hung Up.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쇼리 실라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이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1부 끝곡으로 존박의 빛속에서 들을게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중부 내륙지선 창원 쪽입니다. 옥포 분계점 부근에서 달성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버스가 고장으로 서 있기 때문인데요. 2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지역에는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와 남부 그리고 충청권까지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감속하면서 안전운행 하셔야겠습니다. 빗길 사고가 많아졌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는 대저 분기점 부근과 진주 분기점 부근에서 사고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 쪽으로는 진례 분기점 부근입니다. 사고 난 승용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양산 부근에서 지체고요. 칠곡 분기점 부근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수도권 구간입니다. 기흥 부근에서 신갈 분기점 쪽으로 막히고 있고요. 달래내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사보니 언니 안녕하세요.
1: 이본 누나 안녕하세요.
2: 콩디 안녕하세요.
3: 이본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4: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0: 언니 다시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진짜 기뻐요.
5: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게.
4: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2: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6: Like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7: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익숙한 노래 들으면서 퀴즈 풀까요? 이 노래 다 알지? 오늘의 이 노래 안드레아 보첼리의 My Più Così Lontano입니다. 요즘 리얼리티 연애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은데요. 예전에는 진행자가 개입하는 공개 소개팅, 공개 미팅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커플이 이어지는 로맨틱한 순간에 안드레아 보첼리의 이 곡이 흐르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퀴즈! 스튜디오에서 공개 미팅 형식으로 진행하던 한 프로그램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화살표로 표시하곤 했습니다. 이 화살표를 사랑의 이것이라고 불렀죠. 긴 막대기를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사랑의 작대기, 2번 사랑의 부직갱이, 3번 사랑의 효자손.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정답과 오답 포함 모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공개 미팅 형식의 한 연애 프로그램에서 화살표로 마음을 표현했는데요. 이 화살표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1번 사랑의 작대기, 2번 사랑의 부직갱이, 3번 사랑의 효자손. 음악 듣는 동안 정답 받겠습니다. 안드레아 보첼리의 My Più Così Lontano.

0: 소혜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 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 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 원 생산관리
3: 사업 성공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7: 오래오래 락토핏
8: 종근당 건강
9: 건강기능식품.
10: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맘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1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4: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이 노래 다 알지? 안드레아 보첼리의 My Più Cogrontano 들으면서 퀴즈도 풀어봤는데요. 공개 형식의 한 연예 프로그램에서 마음을 표현했던 화살표의 이름? 오늘의 정답 1번 사랑의 짝대기죠. 6528님 짝대기 정답 보내주셨고요. 이현정님 정답 1번 짝대기 이렇게 말해야 찰지죠. 맞습니다. 사랑의 짝대기. 이종신님 1번 사랑의 짝대기. 젊은 시절 TV에서 하는 사랑의 스튜디오 꼭 나가보고 싶었어요. 어머 그러셨어요? 사랑의 짝대기 날려보고 싶었는데. 5708님 1번 사랑의 짝대기 추억 돋아요. 처음 문자 남겨요. 추억에 빠지셔가지고 참지 못하시고 문자까지 남기셨군요. 1440님 정답은 사랑의 짝대기. 사랑의 바게트도 좋을 것 같아요. 배고프면 둘이 정답게 나눠 먹기도 하고. 어머, 바게트가 그 막대기, 작대기란 뜻이니까 오, 굉장히 합리적인데요? 실제로 먹을 수도 있고. 3901님 정답 사랑의 작대기. 저희 회사에 장거리 이동하시는 동료분들이 많아요. 홍익인간의 이념으로다가 회사에 널리 널리 우아조 전파할게요. 와, 우아조 전파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나요? 고맙습니다. 2335님 정답 작대기. 매일 아침 초일 아들과 듣고 있어요. 우리 가족 모닝콜입니다. 정답을 재미로만 맞춰왔는데 아들이 그럴 때마다 엄마 빨리 보내! 라고 외쳐서 오늘은 정말 정답을 보내봅니다. 아우, 효자 아드님 잘하셨어요. 정답 보내셨습니다. 방금 소개된 분들 포함 모두 10분에게 커피 쿠폰 드릴게요. 콩으로 당첨된 분은 방송 중에 문자로 성함과 아이디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그리고 오늘 꼭 듣고 싶은 노래도 신청하시고요. 잠시 후 오늘 꼭 이 노래에서 들려드리고 커피 쿠폰도 드립니다. 아까 1부에서 수박 정리 어떻게 하시냐 여쭤봤었는데 정도수님은요. 수박이요. 저희 집은 겉껍질은 감자칼이나 칼로 깎고 속껍질은 소금에 약간 절여 수분을 빼고 늙은 오이 무치듯 무쳐 먹어요. 씹히는 맛이 아삭한 게 별미입니다. 맞아요. 저도 어릴 때 엄마가 해주셨던 그 수박 껍질 하얀 부분 그 무침 먹었었는데 참 자연 친화적인 방법 아니겠어요? 맛있게 남김없이 수박을 먹는 방법. 아, 근데 손이 한 번 더 가는 방법. 아, 저로서는 참 힘든 방법이지만 우아조에는 대장금이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맛있게 해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석원님, 오늘 방송반인 셋째 딸이 3시에 KBS 견학 간다고 하네요. 우아조 경아님 만나면 잘 인사하고 오겠다네요. 그땐 안 계시죠? 하셨네요. 만날 일이 없겠는데요. 그 시간에는 제가 여의도에 없을 거라서. 하지만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이 마음은 남겨두고 갈 테니까 마음으로 느껴보라고 꼭 전해주세요. 7087님, 저희 학교도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오늘 제가 가르치는 과목 시험 보는데 오류 있을까봐 걱정돼서 잠도 설쳤어요. 대학 입시에 내신 성적이 중요해서 오류 있으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거든요. 어젯밤에도 다시 풀어봤는데 부디 무탈하게 시험 끝났으면 해요 하셨어요. 아유, 이렇게 신경 쓰셨는데 잘 끝날이라 생각합니다. 학생들 모두 파이팅이고요. 선생님들께서도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이고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루베가의 만보 넘버 5 듣고 여러분 사연 더 만나볼게요.
4: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Mambo number 5.

루 베가의 맘보 넘버 5 이어서 들으신 곡은 비치보이스의 서핑 USA였습니다. KBS 2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6187님, 저희 회사는 1년에 한 번씩 직원 워크숍을 팀별로 진행해요. 올해는 영종도 투어로 정해져서 어제 다녀왔어요. 시원한 막국수에 바다 보이는 카페까지 하루가 왜 이리 빨리 가는지 제대로 힐링하고 왔어요. 추억 만들어주신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와, 회사 워크숍이 여러모로 일정이 잘 짜여져 있나 봐요. 몸과 마음이 뭐랄까 모두 환기되는 그런 좋은 시간을 보내신 것 같네요. 이재은님, 야근 첫 주 시작 위해 아침 일찍 출근 중입니다. 경환이 목소리로 기분 좋은 아침 시작해봅니다. 늦게 알게 된 우아조 제가 참 힘이 됩니다. 감사해요. 오늘 9시까지 야근 예정입니다. 일이 쏟아져서 바쁠 예정이에요 하셨네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과 미래가 중요하죠. 계속 함께 해주실 거죠? 그 힘이 된다는 그 말씀은 제가 감사드릴 말씀이에요. 그렇게 느끼셨다면 야근 파이팅이고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콩으로 사연 주셨는데 성함과 아이디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4596님,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대학 다니는 딸이 6개월 만에 집에 왔어요. 딸과 아침을 맞으며 음악 들으니 오늘 하루의 시작이 행복하네요. 쑥스러워서 사랑한다고 말도 못했네요. 사랑하는 딸 주희, 우리 잼나게 지내고 맛난 것도 먹자.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하고 사연을 주셨어요. 그렇게 좀 살짝 쑥스러울 때는 우아조가 잘 전해드립니다. 따님, 이 사랑 잘 전달받으셨죠? 이승민님, 요즘 왜 주변에서 절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많이 힘들어 어디로 숨어버리고 싶은데

지금 어떤 일이 지금 이승민님 주변에 가득하신 걸까요? 일 자체보다 사람과의 관계

방법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아우, 이승민님 힘내십시오. 권항숙님, 좋은 아침입니다. 비 오는 날엔 일어나기 싫어요. 뒹굴뒹굴하고 싶어요. 아, 우리 모두의 마음 아닙니까? 비 오는 날은 정말. 아, 일단 그리고 비는 창밖에 내리는 비 보면서 이 안에 있는 게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출근해야겠죠? 파이팅 합시다. 하고 우리 어른들은 또 일어나야죠. 파이팅입니다. 오늘 꼭 듣고 싶은 노래 지금 나갑니다. 오늘 꼭 이 노래 첫 곡은요. 구혜원님 0390님 신청곡이에요. 커피 쿠폰과 함께 전해드릴게요. 정인의 장마.

오늘 이 노래의 두 번째 곡은요. 9412님, 위쪽 동네는 아직이지만 사연 들어보니 남부지방은 장마가 시작인가 봐요. 모쪼록 큰 피해 없이 필요한 곳들의 단비가 되길 바라봅니다. 하고 다정한 마음과 함께 신청해 주셨네요. 윤종신

친절한 여러분과 한 가지 주제로 얘기 나누는 시간, 친절한 경아씨. 오늘 주제는 한 달 동안 한 가지 음식만 먹는다면? 입니다. 한 달 동안 딱 한 가지 음식만 먹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선택하시겠어요? 탕수육? 많이 먹으면 질릴 것 같고, 잔치국수? 국수만 먹자니 배가 허전할 것 같고, 햄버거? 콜라도 같이 주면 가능하려나요? 자, 절대로 일어날 리 없지만 상상해보는 재미가 있는 주제, 한 달 동안 한 가지 음식만 먹는다면? 여러분의 선택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5분 추첨해서 햄버거 세트 쿠폰 드립니다. 올여름 많이들 드시겠죠? 냉면, 명카드라이브예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수요일 코너 친절한 경아씨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주제 한 달 동안 한 가지 음식만 먹는다면 입니다. 이 음식은 한 달 동안 충분히 먹을 수 있다. 어떤 음식인지 알려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김은주님이 라면이요. 평생 질리기 힘들죠. 하셨네요. 맞아요. 라면이 간편식이기도 하지만 의외로 영양 밸런스가 참 좋은 음식 중에 하나죠. 김미정님, 김치찌개요. 아, 이 김치찌개는 소울푸드 아니겠습니까? 0481님, 저는 빵이요, 뭐. 아우, 이 또 빵순이 계셨나요? 저는 사실 빵을 좋아하긴 합니다만 빵순이라고 별명에 붙여질 만큼 빵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아 어쩌다가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어떤 일화로 빵순이가 되어버린 이후에 저를 아주 빵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 주변에서 오인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우미숙님, 난 빵순이라 빵을 한 달 먹을 수 있어요. 가격이 비싸 못 먹고 있는데 실컷 먹을 수 있는 그날을 기다려봅니다. 아, 빵을 많이 드시긴 하지만 아무래도 빵이 주식인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나라 좀 빵 좀 비싼 것 같아요. 물론 고생하면서 만드시겠지만 0488님 한 달 동안 간장 계란 비빔밥 가능합니다. 금 먹고 싶네요. 와, 바쁘거나 뭔가 움직이기 싫고 막 이럴 때 얼른 해먹기도 참 좋잖아요. 3983님 저는 짬뽕 너무 좋아해서 1년 동안도 먹을 수 있어요. 정말요? 1년 동안요? 신정희님 라면 1년을 먹어도 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이 면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군요. 사실 라면도 면이니까. 아, 근데 1년? 7895님 떡볶이요. 다양한 소스가 있으니 가능할 듯요. 아, 그렇긴 하죠. 근데 소스를 바꾸면 이거 약간의 변칙 아닌가요? 반칙이라고까지 할 순 없지만 음식 한 가지라고 있을 때 소스를 계속 바꾼다. 이걸 한 가지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것도 좀 고민해보게 되네요. 제가 너무 심각하게 반응하나요? 저 이 주제 듣고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거든요. 메뉴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그래 내가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막 고민을 했거든요. 저는 참고로 김치찜, 묵은지 김치찜이면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3383님, 저는 제육볶음이요. 언제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이 3383님, 제 편견일지 모르겠지만 남자분 아니신가 싶어요. 저 점심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같이 먹으러 갈 때 정말 굉장히 높은 비율로 제육볶음 시키시는 분들이 남자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0790님 쌀국수. 아, 특히 오늘 또 비 오는 날이어가지고 쌀국수 하니까 갑자기 먹고 싶네요. 허정님 파프리카요. 날것으로 우걱우걱. 오, 파프리카도 이 생식 하시는 분들은 좋긴 하겠는데요. 9805님 김밥 매일 먹어도 안 질려서 좋아요. 아, 맞아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김밥이 비빔밥이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비비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재료를 이렇게 모아놓은 거니까. 임준호님 함박스테이크. 어머, 함박스테이크를 좋아하세요? 한 달 내내 드셔도 안 질리시겠어요? 오, 김현희님 그나마 비빔밥이 낫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반찬? 아, 굉장히 고민하셨어요. 김현희님도 저처럼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셨어요. 9323님 미역국. 미역국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군요. 물론 저도 좋아합니다만 이 한 달 동안 내내 계속 안 바꾸고 이 전제가 굉장히 고민하게 만들더라고요. 4776님 경아님 좋은 아침입니다. 전 한 달간 잔치국수 먹을 수 있어요. 4776님도 면 러버시군요. 5637님 저는 카레라 있으면 한 달이 아니라 1년도 가능합니다. 야, 어머니가 어디 여행 가실 때 굉장히 마음 편하게 가실 수 있겠어요. 5637님은. 7931님 김밥이요. 삼시세끼도 먹을 수 있습니다. 전 엄마가 생일에도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면 김밥이라고 대답합니다. 전 아마도 1년 내내도 가능할 것 같아요. 와, 이렇게 확고한 취향들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시네요.

3004님 떡볶이요. 계란 많이, 어묵 많이, 양배추, 대파 팍팍. 기호도 아주 정확하시고. 아, 좀 양해를 부탁드리는 것은요. 제가 계속 또 먹을 걸 얘기를 하다 보니 아, 제 몸이 굉장히 공감력이 높은 몸이거든요. 지금 입에서 침이 폭발 중입니다. 6253님 육회 비빔밥 비벼 비벼 하셨네요. 육회 비빔밥 좋아하세요? 6326님은 추어탕. 야, 이거 몸보신을 한 달 내내 하실 수 있겠는데요. 추어탕. 좀 헤비하긴 한데. 4821님 소금빵. 아, 빵순이시기도 하지만 그중에 딱 이렇게 좋아하시는 메뉴가 정확하네요. 이동경님은 계란후라이요. 1일 1계란으로 단백질 보충하고 있어요. 싸고 영양 만점이죠. 계란은 어떤 요리를 해도 왜 맛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슈퍼푸드 아니겠습니까? 정혜수님 된장찌개 비벼먹고 호박잎 데쳐 쌈 사서 먹고 군침 돌아요. 저도요. 백용기님도 된장찌개 보내주셨네요. 된장찌개 우리 한국인의 소울푸드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백용기님이 이 노래도 신청해 주셨네요. 지금 같이 들을까요? 다이나믹 듀오 어머니의 된장국.

KBS 1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아입니다. 친절한 경아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된장국 보글보글 끓는 소리 참 듣기 좋네요. 그쵸? 5944님은 전 비싼 물복 딱복 배 터지게 먹고 싶습니다. 생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사실 이 물복 딱복이 끼니가 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이 보내주신 사연 보니까 참 재밌는 게 정말 저처럼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먹고 싶어 이러면서 생각하셔가지고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고 참 이런 것들도 재밌는 것 같아요. 6980님 영양소가 충족될 것 같아서 야채 소고기 볶음밥 먹겠습니다. 이런 분들 굉장히 관리 철저하시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보내주신 거죠. 입맛도 중요하지만 영양소도 챙겨야 할 것 같아. 한 달 동안 먹으려면 이런 생각으로 야채 소고기 볶음밥. 9587님은 초밥 종류도 다양해서 좋아요. 질리지도 않아요. 아, 먹고 싶다 하셨네요. 야, 이건 정말 한 가지 종류를 말씀하신 거긴 한데 메뉴 하나에 이거 정말 너무 다양한데요. 1631님 월남쌈이요. 나이가 드니 채소가 좋아요. 채소 듬뿍 넣고 돌돌 말아 다양한 소스 콕 찍어 먹음 한 달 내내 먹을 것 같아요. 저 이거 땅콩 소스 왜 그렇게 고소하고 맛있죠. 1372님 도토리 무게요. 제가 이걸로 몸무게를 많이 줄였거든요. 조미김에 싸서 냉면 육수에 말아서요. 오, 맛있기도 하겠지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 좋은 힌트도 될 것 같네요. 서영희님, 한 달 동안 먹는다면 아구찜요. 남편이 저녁 뭐 먹을래 하더니 아구찜 이랬더니 그냥 곰탕이나 먹자. 네? 이동철님, 소고기 야채죽. 양쪽 어금니가 지금 없는 상태라 1년도 먹을 수 있어요. 편하니까. 아유, 그러시군요. 5356님 먹고 싶은 게 많아서 고르기 힘들어요. 소고기 구워서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드시고 싶은 거 말씀하신 것 같아요. 1194님 저는 평소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고기, 밀가루, 찬 음식 절대 못 먹은 지 10년 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증상 없이 한 달 먹을 수 있다면 고추장, 돼지불고기에 상추쌈 매일 한 달 동안 먹고 싶습니다. 저의 최애 음식인데 아이고 안타깝네요. 상상으로라도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죠. 0321님 고기요. 학교 갈 준비하는 10살 아들한테 물어보니 무조건 고기래요.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돌아가면서 먹어도 되냐며 심각하게 물어보네요. 아니, 심각하다니까요. 생각하면 심각해요. 요즘 크려고 하는지 고기를 좋아하는 아들입니다. 저녁엔 삼겹살 구워준다고 했어요. 아, 삼겹살까지 드시는 거예요? 와, 맛있게 드시고 그래도 골고루 먹어야 해. 아,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자칫 더위에 입맛 잃을 수 있잖아요. 오늘 음식 힌트 삼아서 골고루 맛있게 드시면서 이 여름 잘 보내보시자고요. 햄버거 세트 받으실 분들 명단은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 이영현님 신청곡 들으며 친절한 경아씨 마무리합니다. 비비 밤양갱.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KBS Radio.
2: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윤성녀님이요. 한 달 내내 드실 수 있는 음식이 군만두라고 하시네요. 전 충분히 가능해요. 너무 좋아요. 지금도 침고임. 근데 5163님이 영화 올드보이에서 최민식은 군만두만 10여 년을 먹었더랬죠. 맞아요. 15년간 만두, 군만두를 먹었는데 그것도 한식당에서. 세상에 맙소사. 오대수 씨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오늘 끝곡으로 영화 올드보이 OST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The Last Waltz.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아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장마 시작부터 호우가 예상되는데요. 빗길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창원 2터널 부근입니다. 트레일러 단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두 개 차로 중에 한 개 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북창원 부근부터 정체 심합니다. 호남고속도로 순천 쪽으로는 장성 분기점 부근이고요. 화물차에서 맥주병이 쏟아졌습니다. 2차로에서 처리 중이라 1km 구간이 꽉 막혀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 충청권에서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청주 하이패스 나들목 부근부터 지체가 시작돼서 서청주 쪽으로 7km 구간 답답합니다. 진천터널 부근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구간이고요. 서울 방향 기흥 부근에서 신갈 쪽으로 더디게 차량들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2: 사랑하기 때문에
3: KBS.
0: 잠시 후 9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7월이면 저절로 떠오르는 시가 바로 이육사 시인의 청포도죠. 내 고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이라는 첫 구절만 떠올려도 뜨거운 7월이 청량하게 다가와요. 이육사 시인은 청포도에서 내가 바라는 손님이 청포를 입고 오시면 두 손이 한뿍 젖도록 청포도를 함께 먹고 싶다고 했는데요. 부디 7월엔 우리가 기다리는 반가운 소식, 그리운 손님이 찾아오고요. 오랜 고단함 끝에 청포도처럼 달콤 새콤한 결실을 맺길 바랍니다. 7월의 첫날,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